0: 아이유의 블루밍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날씨는 습합니다만 여러분들 기분만큼은 누구보다 상쾌해지시라고 상큼한 노래 천우진 PD님이 오늘 첫 곡으로 선곡을 해주셨고요. 2037님 TBS의 여신 연디 귀요미 뿜뿜 오늘도 돈이 되는 머니특별시 들으면서 가정경제 잘 지켜볼게요. 메모 와 이거 진짜 너무 오랜만이네요. 제가 이 프로그램 처음 시작하면서 밀었던 유행어인데 혹시 기억하시는 우리 찐 애청자, 오랜 애청자분들 계시려나요? 메모. 맞아. 이게 있었어. 오늘 많이 활용해 봐야겠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부터 일상 속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과 꿀 정보까지 가정 경제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 오늘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함께 해 주실 두분 바로 모셔 볼게요. 재무 전문가 이재한 정용환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정용환입니다.
0: 아니, 두 분은 각각 그 떼어놓고 한 분씩 보면 너무 친숙한 분들인데 이
2: 그렇죠.
0: 조합이 제가 참 낯설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두 분이 이렇게 짝꿍이 되셨다고. 그 근황을 좀 들어보니까 우리 두 분이 그 톰과 제리 있잖아요.
2: 네.
0: 근데 두 분은 톰은 없고 제리만 둘이라고 제리 팀이다. 뭐 이런 소문이 들려. 두 분이 그렇게 싸우신다면서요?
1: 좀 억울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 동생이니까.
0: 아, 오늘 아주 ready fight 아주
2: 저도 맨날
0: 기대해보도록.
2: 당합니다. 저
0: 알겠습니다.
2: 너무 억울해요.
0: 서로 당한다고 주장하는 우리 제리 팀 오늘 기대가 많이 되고요.
1: 억울하다고 하니까 제가 괴롭히는 걸로 하시죠 그냥.
0: 아, 뭐 네. 그렇게 또 양보하는 척 하지 마세요.
2: 지금 봤잖아요. 그럼 내가 괴롭히는 걸 할게요.
1: 그럼 제가 당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0: 네. 시작부터 대단하시네요. 우리 팀은 이게 강하다. 이렇게 싸우지만 우리 팀은 그래도 이게 강하다. 좀 하나씩 어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한 팀장.
1: 네, 먼저 한번
2: 저희가 아무리 제리제리여도 결론적으로 솔루션은 항상 동일해요.
0: 아.
2: 그래서 중간에 많이 싸우지만 결과물은 항상 해답을 찾습니다. 저희는
0: 합심해서 시너지를 무조건 낸다.
2: 시너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네 일단은 합심.
1: 우리 팀의
2: 답을
1: 장점을
2: 찾아요.
1: 얘기하라고 한거 맞죠?
0: 예 네, 맞아요.
2: 그럼 장점이죠.
0: 장점이죠. 그래도 네. 이재한 팀장님은 우리 팀의 장점 뭐라 생각하세요?
1: 강점. 아, 굳건하죠.
0: 굳건하다고.
1: 굳건합니다.
0: 싸움이 네.
1: 아니요. 의지가 서로 굳건합니다.
0: 싸우려는 의지가.
1: 풍파가 와도.
0: 아.
1: 네 항상. 싸우려는 의지요?
0: 아니, 풍파가 와도 늘 싸운다.
1: 아니 풍파가 와도 우리의 그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가.
0: 자 얘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으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여러분들 사연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저축, 보험, 재무설계, 은퇴, 연금 등등 일상 속 모든 경제 관련 고민과 궁금증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 열어뒀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 상담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생방 시간은 물론이고 저희 오전 재방송 시간에도 샵 0951번 활짝 열어둘게요. 상담 신청 많이 많이 해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에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의 세제 개편을 권고했습니다. OECD는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주택을 사고 팔 때 드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대신 보유 단계 과세를 강화하면 매물 출회와 주거 이동이 늘어 시장 경직성이 완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공실이나 별장처럼 활용도가 낮은 자산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가업상속 공제에 대해서는 일부 기업이 세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고요.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에 배정되는 세수 비중을 조정해 대학과 평생교육 투자 재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령화 대응을 위해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추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술 특례 기업과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 폐지 기준을 강화합니다. 특례 상장 기업의 상장 유지 요건을 높이는 개정 상장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힌 건데요. 기술 특례로 코스닥에 입성한 기업은 그동안 일정 기간 매출이나 손실 기준 적용을 유예받았지만 앞으로는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한 경우에만 이런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상장 후 5년 안에 주된 사업 목적을 바꾸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동전주 퇴출 기준도 강화됩니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으로 1,000원 미만이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가운데 45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돌면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또 코스닥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일정 기간 200억 원 아래로 내려가도 퇴출 대상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올해 코스닥 상장 폐지 기업이 약 50곳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비만 치료제 등의 주사제를 맞은 뒤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 정보는 모두 1,147건인데요. 지난해 접수 건수는 462건으로 1년 전보다 94% 넘게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예방접종 관련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비만 치료제 투여 뒤에 발생한 이상 반응이 뒤를 이었고요.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 신고는 2024년 6건에서 지난해 116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증상은 복통 등 소화기 통증이 가장 많았고 오한과 발열, 구토 등도 자주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주사제를 맞기 전에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고 비만 치료제는 정해진 용량과 기간, 보관 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고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 출동 머니 119 넘어갑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삐요 삐요 SOS가 울리면 저희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구조단이 빰빠라밤빰빰 하고 출동하는데요. 오늘의 출동지는
1: 미야옹
0: 경기 고양시입니다. 저기 이재한 팀장님.
2: 미야옹.
0: 고마워요.
2: 네.
0: 안 받아주려는 줄 알았잖아요.
2: 미야옹.
0: 표정이 굳길래. 우리 고양고양 고양시로 가볼 텐데 함께 나눠볼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3: 너무 그리웠습니다. 이런 효과음. 빰빠라바 빰빰. 삐요삐요. 네, 너무 그리웠는데.
0: 내 몸에 뭐 준비.
3: 그러니까요. 기분 좋아요. 자, 네. 오늘의 주제 말씀드릴게요. 이 새는 보험료만 막아도 노후연금 늘릴 수 있다. 자, 노후 준비를 위해 무작정 새로운 연금이나 투자 상품을 찾기보다 이 먼저 지금 내가 돈이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은 과도한 보험료와 중복 보장을 정리해서 노후 준비 자금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함께 활용하는 현실적인 노후 설계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과도한 보험료 정리하면서 노후 준비 자금까지 확보하니까 오늘 뭐 일석이조의 솔루션 꿀팁을 많이 주실 것 같고요. 먼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4: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인데요. 열아들 안 부러운 외동딸 하나 바라보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느새 세월이 훌쩍 흘러버렸네요. 저희 딸이 얼마 전에요. 드디어 바늘구멍 같은 취업관문을 뚫고 첫 월급을 받게 됐습니다. 예이!
5: 유후! 엄마! 아빠! 이번 주 토요일 스케줄 싹 비워놔라. 내가 요즘
0: 비워놔라?
5: TV에 나오는
0: 명명하니?
5: 아이, 비워놔. 내가 요즘 TV에 나오는 엄청 유명한 셰프가 하는 레스토랑 있잖아? 그거 광클에서 예약 성공했거든.
4: 아이고, 사회초년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게 또 비싼 데 예약했대. 마음만 고맙게 받을 테니까 결제는 그냥 아카 찬스, 아빠 카드로 하자.
3: 누구세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응? 당신 또 그런다. 딸내미가 모처럼 엄마 아빠 호강시켜주겠다는데 기분 좋게 받을 땐 받아야지. 또 다음에 우리가 맛있는 거 사주면 되고, 안 그래? 이거 자꾸 거절하면 우리 재순이 서운해.
4: 당신 목소리가 너무 연하남인데.
5: 나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 엄마 아빠가 쥐꼬리만큼 번 이 신입사원 월급 축내는 게 정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아빠 카드 콜.
4: 콜콜. 딸이 말은 이렇게 했지만 알고 보니까 벌써 자기 카드로 비싼 코스 요리를 싸 선결제해놨더라고요. 자식 키운 보람 아주 제대로 느꼈고요. 이제 딸아이 교육비 들어갈 일도 없고 용돈 줄 일도 없으니까 우리 부부 노후 준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통장에 여유가 없는 거죠? 은퇴는 딱 10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오래전 지인 권유로 가입해둔 보험료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이거라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답한 마음에 상담 신청합니다.
0: 라고, 예, 우리 그 아주 우아하신 청취자분께서 그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그 이 목소리 한 여파가 왠지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3: 그러니까요.
0: 예, 저 이게 오래가네요. 이 여파가.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은퇴가 다가오고 있는데 준비가 너무 안 됐다. 뭐 이런 고민 많이들 갖고 계시죠?
3: 맞아요. 저도 이번 사연을 통해서 참 많이 공감을 좀 했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선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동안. 네. 자, 50대가 되면 자녀 교육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될 거고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좀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데.
0: 그렇죠.
3: 그런데 막상 이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 달려오느라 정작 이 본인들의 노후는 좀 뒤로 미뤄두신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 맞습니다. 뭐 진짜 이렇게 상황이 좀 안 돼서 노후 준비를 못 해 두신 분들도 있고, 또는 정말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미루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6: 그렇고요. 보통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50대 분들이 또 주로 얘기하시는 게 우리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지금 하면 너무 늦었죠. 뭐 효과가 없는 거 아닐까요?
0: 네.
6: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0: 네.
6: 근데 뭐 늦은 경우도 늦은 경우이지만 답은 찾으면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늦은 건 늦은 거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은 거죠.
0: 네. 네. 뭐 아무리 늦었다고 해도 노후 준비 안 할 수는 없고 늦었다고 그렇죠. 생각할 때가 또 가장 빠를 때잖아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최대한의 좀 이익을 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일단 노후 준비라고 하면 뭐 대부분은 개인연금, 투자 이런 쪽 생각하시더라고요.
6: 그러니까 빠른 길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투자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0: 맞아, 특히 요즘.
6: 그게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가장 쉽지만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선택

0: 가치 중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내 대안을 찾기 위해서 상품들을 막 찾다 보면 사실 뭐 상품 골라서 이제 진행하는 건 좋죠. 근데 내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런 것들을 좀 잘 보고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있으셔야 되는데
1: 뭐 새는 건 없는지.
0: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부어봐야 이거 안 차잖아요. 네. 네. 그런 거를 계속 뭐랄까요 유지하고 계시고 이게 내 노후를 보장해 줄 거야라고 강하게 믿고 계시는 것들도 많다 보니까 사실 상담하면서 이런 경우들을 보면 되게 아쉽거든요. 네. 안타깝고. 근데 어쨌든 새는 돈을 좀 잘 막아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나가는 돈들.
1: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오늘 사연 하나씩 차근히 좀 해결을 해보겠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연 보내주신 오늘 청취자분의 지출 내역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보았습니다.
1: 낱낱이. 낱낱이. 놓치는 부분 없이.
2: 그럼요. 예, 가계부를 보니까요. 현재 두 부부의 합산 월 소득은 약 500만 원 정도 되시는데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해서 같이 월 100만 원씩. 그리고 이 생활비랑 공과금, 통신비를 포함했을 때 다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예. 그리고 부모님들의 용돈도 필요하시니까 용돈 30만 원. 네. 그리고 자녀의 교육비. 지금은 많이 안 들어가지만 그 예전에 들어갔던 교육비도 있고 또 지금 또 그때 들어갔던 비용들을 또 다르게 좀 도움을 주시고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자녀를 위한 비용으로 5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마지막에 이 보험료가 아까 사연에 있던 것처럼 월 100만 원. 100만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1: 아니 그 지금 얘기해 주신 항목들만 더해봐도 100, 200, 400에 아니 월 수입이 5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고정 지출이 480만 원이거든요. 그럼 남는 돈이 여유자금이 딱 20만 원이란 얘기예요?
2: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 못할 것 같아. 뭔가 돈이 부족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 예.
2: 자, 이 정도면 이 노후를 준비를 하고 싶어도 쉽지 않습니다.
1: 네네.
2: 자, 많은 분들이 이 돈이 부족해서 연금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요. 연금을 준비를 못하는 구조로 그동안 생활을 하고 계신 경우 훨씬 더 많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하나씩 좀 뜯어보면,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저희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꼭 이분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재무 상담을 하면서 이제 어떤 그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파악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딱 정해놓은 게 있는데 첫 번째, 생활비 줄일 수 있을까? 어떤 내용을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건데 사실 이 생활비도 줄여봐야 큰 효과가 많이 안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1: 네네.
0: 알뜰하게 잘 쓰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1: 네.
0: 두 번째는 부모님 용돈 줄일 수 있느냐? 쉽지 않죠.
1: 쉽지가 않죠.
0: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네. 이건 더 쉽지 않아요.
1: 네.
0: 그다음에 대출 나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주택담보대출에 관련돼서. 이 대출 줄일 수 있느냐. 그러면 이거를 상환해서 다른 대출을 또 일으켜야 되는데 이것들도 요즘 상황에서는 또 그렇게 쉽지가 않을 수 있겠죠.
1: 네네.
0: 그러니까 유일하게 또 이분들의 고정지출 항목들 중에 하나가 또 보험료가 있었잖아요. 보험료에서 이제 줄일 내용들이 얼만큼 되는지를 살펴보게 된 거예요.
1: 예,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따져보니 그렇죠. 결국은 보험료에서 좀 조정을 해야겠다. 보험 가입 내역이 어땠어요?
2: 우선 이 부부 관련된 부분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거는 역시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종신보험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남편분 같은 경우는 월 15만 원, 배우자님 같은 경우는 월 12만 원, 합쳐서 27만 원 정도 납부하고 계셨는데
1: 네.
2: 당연히 이거는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대부분 상당 부분이 다 사망보험금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1: 그렇겠죠. 근데 예전부터 우리 전문가분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이 자녀가 어릴 때는 뭐 가장의 부재라든가 뭐 등등을 대비해서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지만 자녀들이 다 커서 성인이 되고 나면 이 부분은 뭐 줄이거나 정리해도 된다 뭐 이런 조언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사연자분도 지금 그런 시기 아니에요?
0: 뭐 좀 꽤 그래도 쉬셨던 것 같은데 전혀 티가 손색이 전혀 없으시네요.
1: 아 그래요?
0: 이쯤에서 한번
1: 않았다니.
0: 하실까요? 나 자신 칭찬해.
2: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야.
1: 너무 오랜만이다. 저 돌아오고 처음 했어요. 이재한 팀장님 덕분에.
0: 아, 기억이 항상 나죠.
1: Thank you, I love you.
0: 오, you're welcome. 네.
1: 분위기 뭐야?
0: 네, 어쨌든 이 보험은 가입할 당시에는 이 항상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때 당시 상황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과거에 생각했던 이 정답이 지금과는 좀 맞지 않을 경우들이 종종 있죠.
1: 네.
0: 뭐 예를 들면. 이 사연자님 가정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이제 어린 자녀가 있었을 거잖아요.
1: 그렇죠.
0: 현재 자녀가 이제 20년 전에는 아기였을 테니까.
1: 네.
0: 그때는 혹시라도 모를 가장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가족들에게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생활비

0: 것들에 도움이 필요하니까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필요하죠.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자녀가 25살이 됐고 엄연한 이제 사회생활하는 성인이 됐잖아요. 그럼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이제 준비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험이라고 하는 내용도 이 현재 가정에 맞는 내용으로 좀 수정할 필요가 좀 있는 거죠.
1: 그렇죠. 예. 어떤 가족의 삶의 단계, 사이클에 따라서 보험 내용도 반드시 조정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또 제가 청취자분 부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13년 동안 내오셨잖아요, 돈을. 근데 이걸 또 덜컥 해지하려면 좀 너무 아쉬울 것 같기도 하고, 좀
2: 그렇죠.
1: 그래요.
2: 저도 이 부분 너무 아까워요.
1: 네.
2: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또 누굽니까? 무작정 아, 이거 별로예요. 해지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끔 조정해드리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2: 해지하기보다는 감액이라는 걸 하기로 했습니다. 감액 기억하시죠?
1: 네.
2: 맞아요. 많은
1: 예.
2: 분들 모를 수 있어요. 한번 설명드릴게요.
1: 네.
2: 자, 이미 이 보험은 13년 납입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더 유지하면 앞으로 평생 사망보험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지금 해지하는 건 너무 아깝고
1: 너무
2: 그동안
1: 아깝죠.
2: 냈던 기간이 너무 아까워요.
1: 너무 아깝죠. 피눈물.
2: 맞아. 피눈물?
1: 눈물.
2: 눈물. 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감액을 해서 사망보험금 두 분 합산해서 1억이었던 부분을 3천만 원으로 상담을 통해서 얼마 정도면 좀 이제 두 분이 한번 돌아가셨을 때
1: 예, 예.
2: 금액으로 나왔으면 좋겠냐 해보니까
1: 네.
2: 예전만큼의 와 저 1억까지는 필요해요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아 그럼 장례 비용 정도만 있으면 되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히려 이제 금액 좀 많이 다운시켜서
1: 예.
2: 사망보험금을 1억에서 3천만 원으로 금액 낮추기로 했습니다.
1: 네.
2: 이럴 경우 남편분의 경우 월 보험료가 15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8만 원으로 금액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 사연자님인 배우자님 같은 경우는 1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1: 예.
2: 자, 보험 하나를 없앤 것이 아니라 이 필요 없는 부분들만 살짝 덜어내기만 해도 효과가 크다는 거죠.
1: 그러니까요. 이게 그동안 오랫동안 유지해 오셨던 그 보험을 계속 가져가면서도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 적정한 혜택을 유지하면서 매달 13만 원 정도나 벌써 절약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전문가와 함께 좀 정기적으로 보험 점검을 해야 하는 이유겠죠?
2: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종신보험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 아.
2: 보험료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1: 아, 그래, 맞아요. 네. 아까 100만 원이었는데 아주 손댈 부분이 많죠? 자,
2: 보험은요. 이렇게 증권을 딱 한 장만 펴보면 잘 문제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1: 예.
2: 근데 이거를 전체 가족 전체 보험 쫙 펼쳐서 봤을 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바로 그런 사연이었어요.
1: 예, 가족 전체 보험을 쫙 펼쳐놓고 봤더니 또 뭐 중복 보장이나 불필요하게 세는 돈 뭐 있었습니까?
0: 일단 정리를 하면서 좀 나머지 보험들도 좀 봤는데 같은 보장을 여러 개 중복 가입해놓은 경우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1: 네.
0: 예를 들면 암진단비가 이미 가입이 돼 있어요. 이미 충분할 만큼 가입이 돼 있는데 다른 상품을 가입할 때도 또 암진단비를 가입하시고 뭐 뇌혈관, 뭐 뇌졸중, 뭐 뇌혈관, 뭐 심장질환 뭐 이런 내용들도 여러 가지 형태로 같은 금액이지만 같은 보장 내용이지만 여러 가지의 상품들로 중복해서 가입한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1: 예.
0: 그래서 같은 보장의 보험료만 두 번, 세 번, 네 번 막 이렇게 내고 계신 경우들이 많다 보니 사실 보험료라고 하는 내용들 대비해서 좀 뭐랄까요. 좀 실효성이 좀 그렇게 좋진 않다. 근데 물론 보장이 많은 건 좋을 수 있죠.
1: 예.
0: 다만 이 보장이 많아서 좋을 때는 딱 한 경우예요. 그 질병을 얻어야만 좋은 거죠. 근데 보장이 많은데 나는 그 경우를 겪지 않았다면 사실은 이건 좋다고 보기 어렵죠.
1: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무리 좋은 보장이라고 해도 이렇게 불필요하게 2중, 3중으로 보험료가 중복해서 나가는 것 또한 우리가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이 일반 소비자가 혼자 증권 들여다봐도 이런 건 참 캐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험이 참 진짜 이름도 어렵고 복잡해요.
2: 맞아요. 특약들도 엄청 많잖아요.
1: 맞아요.
2: 어떤 분들 보면 특약이 특히 태아보험이나 우리 애기들 때 가입한 보험도 보면요. 특약이 대략적으로 100개에서 한 200개 정도 돼요.
1: 특약만요? 네. 100개에서 200개가 된다고요?
2: 네.
1: 무슨 특약? 뭐
2: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애기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예. 다 넣어놔야 되기도 하고 뭐 하물며 이런 약간 알러지성 이런 질환 관련된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보험들은 100개, 200개도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다
1: 그렇구나.
2: 보기 어렵죠.
1: 네.
2: 자, 실제 저희 이분들 가족분 상담을 해보니까 보험 개수 3인 가족인데 다 합쳤을 때 대략 20개 정도가 좀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이런 얘기 하셨지만 전 지난번에도 이렇게 보험 많이 가입하셨던 분들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1: 예.
2: 나는 많이 가입을 했으니까 보장은 든든하겠지.
1: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2: 뭔가 든든한 백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막상 이걸 분석해 보면요, 보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보험은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보.

0: 도장이 균형 있게 잘 들어있는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1: 그렇죠.
2: 근데 여기에 더해서 갱신형 특약들도 좀 문제가 되는 게.
1: 게레게레게레 갱갱신 보험료 올라 확 올라 소력시 오르
0: 진짜 오랜만이다. 귀에 쏙쏙 박히네요 진짜. 네.
2: 어쨌든 이 게레게레 갱신 갱갱신 네. 네,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갱신형 보험은 사실 선택할 때 맨 처음 최초 가입할 때 선택할 때는 되게 쉽습니다.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1: 네.
2: 선택이 너무 쉽죠. 근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또 문제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노후 시기. 우리가 뭐 50대, 60대 은퇴를 만약에 일찍 하면 50대. 조금 적당히 딱 60대인데
1: 예.
2: 이때 당시는 사실 보험료뿐만 아니라 세금과도 전쟁을 해야 되죠.
1: 그렇죠.
2: 재산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1: 네.
2: 건강보험료도 계속 올라가니까 네. 돈 내야 되는데 갱신형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보험료 올라가는 것도 계속 돈을 내야 돼요. 끝도 없이 내야 되죠. 그럼 이게 굉장히 보장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1: 네.
2: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을 사전에 잡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보장은 유지하되 중복하거나 중복되거나 효율이 좀 떨어지는 또는 뭐 이런 갱신형 특약들 중에 불필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1: 네. 정리해야죠. 그렇게 조정을 거쳐서 제일 중요한 거 보험료가 얼마로 줄었는지
0: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1: 궁금해요.
0: 자, 3인 가족 보험료 100만 원이었던 금액이
1: 맞아요.
0: 43만 원으로 금액을 줄였습니다.
1: 두둥
0: 두둥 빠밤. 자, 무려 57만 원이라는 예외적임이 생긴 겁니다. 이제
1: 절반 이상 줄인 거네요.
0: 절반 이상 줄였어요. 자, 근데 이게 57만 원이 1년이면요. 680만 원 정도 되고요.
1: 그쵸.
0: 이거 10년이면 6,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료를 조금 줄이는 것 같지만 물론 이것도 많이 줄었다 생각할 수 있어요.
1: 예.
0: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더 크게 본 거는
1: 예.
0: 시간을 더하게 되면 이 금액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줄이고 절약할 수 있게 된다.
1: 그럼요.
0: 이게 포인트거든요.
1: 예. 조금 다달이 아낀 돈이 이렇게 시간이 쌓이면 목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줄인 57만 원을 또 다른 쪽으로 잘 활용해야 진짜 의미가 있을 텐데요.
2: 자, 지금부터 강조 하나를 드려볼게요.
1: 강조.
2: 바뀌지 않았다면 없어지는 돈.
1: 예.
2: 바뀔 때 어떻게 바뀌느냐.
0: 네.
1: 무슨
0: 네.
1: 말이에요? 설명 좀
2: 바뀌기
1: 받게.
2: 전에는 없어지는 돈.
1: 바뀌기 전에는?
2: 바뀌고 나니까 얼마큼 불어나는지를 보자는 거죠.
1: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변화를 주기 전에는 이게 그냥 없어질, 사라져버릴 돈일
2: 거예요.
1: 수도 있었는데 네. 이제 이 조정을 하고 나서 어떻게 불어나게 되느냐.
2: 네.
1: 예.
2: 한번 보시죠.
1: 예. 네, 좀 설명 좀 차근히
2: 가장
1: 좀
2: 가장 중요한 파트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1: 알았어요.
2: 네. 저희는 보험료를 줄이는 것만 관심하는 게 아니고 이 줄인 보험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항상 이제 안내를 드려야 되는데
1: 네.
2: 어디로 그러면 이 돈을 유입시켜야 되느냐 이걸 이제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청취자분들께도 기존의 연금저축이나 뭐 이런 내용들 뭐 30만 원씩 납입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1: 예, 네. 그 연금저축을 지금 30만 원 기존에 납입을 하고 계셨다고요?
2: 네네네.
1: 근데 연금저축이면 연말정산할 때 뭐 세액공제도 있고 이건 유지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드시 네. 그렇지만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 청취자분 가족분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으로 매년 약 200만 원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소득과 이 소비 구조를 고려했을 때 이 소액공제를 위해서 무리하게 납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또 원하시는 이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연금저축을 월 30만 원 내던 거를 10만 원으로 줄여도 어차피 세제 혜택을 이어서 갈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이어가고 나머지 20만 원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어요.
1: 예, 노후 자금을 좀 다른 방식으로 준비해보자. 과연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했을까요?
2: 네, 이 월 30만 원씩 나가던 거에서 10만 원으로 줄여서 20만 원이 세이브가 됐죠.
1: 예.
2: 그거를 보험료를 줄여서 만든 57만 원의 금액에서 30만 원만 가지고 와서 50만 원을 월에 만들어서 이 50만 원을 가지고 최저 보증이 가능한 변액연금으로 새롭게 설계를 해드렸거든요.
1: 네.
2: 그래서 50만 원씩 10년 동안 납입을 하시게 되면 원금은 6천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1: 계산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2: 60개월이니까요.
0: 60개월이잖아요.
1: 똑똑하시네요.
2: 아니 60개월. 아니 60개월이 아니죠. 120개월.
0: 네.
2: 120개월.
0: 네. 아, 뭐
1: 난 거기에 또 똑똑하시네요.
2: 120개월이니까.
1: 네. 아니 전 문과여서 계산을 못해요.
2: 되게 이게 자연스럽게 남는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네, 120개월이니까. 네, 6천만 원 되겠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계산.
1: 예, 예.
2: 네, 그러면 최저 보증이 약 한 7에서 8%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이 그 최저 보증 안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70세부터는 6천만 원이었던 게 1억 3천만 원.

0: 그걸 앞으로 평생 받게 되는 거예요.
1: 네네.
0: 10년 내고 평생 받는다는 이게 일단 첫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1: 네.
0: 50만 원씩 냈을 경우에 70세부터 연 714만 원. 월로 따지면 매월 60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오.
0: 50만 원이 60만 원이 되는 효과예요.
1: 그러게요.
0: 자, 기존 부부 합산 받으시는 국민연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약 24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개인연금 포함하면 300만 원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1: 네.
0: 여기에다가 이 추가적으로 이제 그 생각지 못한 돈들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특히 직장인분들은 뭐 연말 정산했을 때 환급금이나 뭐 네. 명절 상여금 보너스, 네. 성과급 이렇게 계획하지 못했던 목돈들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연금으로 좀 더 추가를 해서 연금에 더 늘려나가기로 저희랑 약속을 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원하시는 희망연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두 분이께서 원하시는. 거기에 맞추려면 조금씩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지만 이 복리는 준비한 사람에게만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처럼 조금 일찍씩 하는 것만으로도 이 노후 자금은 생각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1: 그러게 말입니다. 단순히 보험 리모델링만 한 게 아니라요. 그동안 미루셨던 노후 준비, 연금 준비까지 이렇게 든든하게 시작을 하실 수 있게 됐으니까 굉장히 만족하셨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없어지는 돈 불렸더니 이만큼 된다. 얼마나 네. 좋아요.
1: 그게 이 소리였군요.
2: 그럼요.
1: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2: 그러니까 지금 이걸 기대하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처음에는 모르게끔 이렇게 한 건데
0: 빌드업
2: 한 거죠. 네.
1: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합니다.
2: 예. 없어지는 거지만 우리를 만나서 이렇게 됐다. 이걸 알려드리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1: 본인도 민망해서
2: 중요한 건 이 네. 재무 상담에 관련된 내용은 단연 보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현금 흐름을 파악해서 뭔가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수입으로는 노후 준비 꿈도 못 꾸잖아요.
1: 예.
2: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진작 상담 받아볼 걸 그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하시니까
1: 예.
2: 이런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1: 그럼요.
2: 싶습니다.
0: 그리고 이 노후 준비를 하면서 몇 가지 선택지가 더 있습니다.
1: 네.
0: 이렇게 하나의 상품으로만 해결될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개인연금도 계속 조금씩 추가 납입도 하면서 쌓아가면서 만들어야 되고 국민연금도 최대한 여유가 된다고 하면 추가 납입하시면 되고
1: 네.
0: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개인연금 말고도 이 상황에 따라서 주택연금까지 함께 살펴봐야 조금 더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항상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면서 우리 집도 노후 자금 한번 제대로 준비해보고 싶다 또는 뭐 어떻게든 보험 점검 필요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번이고요. 상담 두 글자만 꾹꾹 눌러서 보내주셔도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곰지님께서 깡디 간만이네요. 근데 진짜 역시 연기는 깡디가 최고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유명주님께서 점심 먹으면서 보고 있어요. 부럽네요. 예, 저희는 방송 끝나고 조금 뒤에 먹어야 하는데 벌써 좀 배가 엄청 고파진 느낌입니다. 뭐 드시고 계시는지 메뉴도 궁금하네요. 자, 지금 오랜만에 처음으로 두 분 조합과 좀 함께 해보고 있는데, 살짝 제리 앤 제리를 넘어서 좀 이 더머 앤 더머 느낌이 뭐 없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역시나 상담 결과는 최고다. 역시나 멋지다. 그런 의미에서 천효진 PD님이.
2: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누가 더머예요?
1: 더머 앤 더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 아니,
0: 더머 앤 더머.
2: 더머 앤 더머. 그래서 웃자고 한 얘기했어요.
1: 안 웃기니까 문제지.
2: 아, 그랬구나. 네. 네.
1: 님이
2: 아, 많이 웃고 계시는데 밖에?
1: 두 분을 위한 응원가 네.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포장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보험료 에일리의 보여줄게 듣고 2부 이어갈게요.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민원실 문을 활짝 열고 업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민원은 9192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저희는 30대 후반 맞벌이 직장인입니다. 최근 내 집 마련을 마치고 이제는 목돈을 모아보려고 은행 상품을 알아봤는데 장기 상품 금리가 기대보다 낮아서 고민입니다. 그러던 중 지인 소개로 7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납입하고 3년만 더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도 1000만 원 이상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상품을 권유받았어요. 은행 적금보다 조건이 좋아 보여 관심은 가지만 종신보험이라는데 이걸 저축 목적으로 가입해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됩니다. 이 상품을 저축으로 봐도 되는지 가입 전에 어떤 점을 꼭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예, 이런 고민 상담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자가 높다, 뭐 비과세다, 장기로 가져가면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무조건 가입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좋은 점이 많다고? 뭔가 수상한데?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1: 맞습니다. 이 사연자님께서 안내받은 상품은요. 따지고 보면 그냥 보험 상품이 맞습니다. 예, 보험 상품이에요. 요즘 이 단기납 종신보험이라는 형태의 보험을 이 저축 상품처럼 설명이 되면서 이제 다들 이제 소비자분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0: 예, 예.
1: 중요한 건 이 상품이 나쁜가가 아니라 이게 내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보험이거든요.
0: 네.
1: 실제로

0: 설계 구조 자체가 이 과거보다 환급률을 높인 형태로 바뀐 것도 맞습니다.
1: 예.
0: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은행 대신 보험, 뭐 적금 대신 종신보험 이렇게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1: 예.
0: 근데 구조는 그대로예요. 결국 뭐냐? 이 보험은 무슨 보험?
1: 종신보험이다. 네. 네.
2: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유지를 했을 때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1: 유지를 했을 때만.
2: 네. 유지를 해서 얻어지는 결과물. 그때 당시 좋을 것들 이것만 관심을 하다 보니
1: 네.
2: 이게 애시당초 처음에 종신보험이다라는 이해가 좀 내려갈 수 있는 건데
1: 네.
2: 근데 어차피 10년이면 비과세잖아요. 이런 말 하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1: 예?
2: 근데 10년 동안 안 건드릴 자신 있으신가요? 를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1: 아, 그 10년 동안 이걸 안 건드리고 유지할 자신이 있느냐. 사실은 이 30대 맞벌이 직장인이시라고 했잖아요. 이제 직장인 입장에서는 아주 여유가 뭐 아주 많지 않은 이상은 이걸 10년 동안 아예 안 건드린다?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2: 많습니다. 그런 일들 많아요. 뭐 결혼, 뭐 이사, 병원비, 뭐 집안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꼭 생기다 보면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3년 전으로 꼭 그런 일들이 한 번씩 꼭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살다 보면 이제 예기치 못한 이런 일들이 꼭 주기적으로 온다니까요.
0: 맞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이 상품이 좋은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이 더 중요한 건 내 인생이 과연 조용할 것인가.
1: 그걸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0: 모르죠. 네. 이 수치로 보면 더 현실적인데요. 월 50만 원이면 7년 동안 내는 원금의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근데 예. 만약에 이 보험을 유지를 못하고 하다가 3년 이내에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1: 네네.
0: 큰 돈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1: 네.
0: 이 보험을 없애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2, 3년 안에 이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원금 대비 절반 이상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1: 두둥.
0: 두둥. 이때 많은 분들이 다 똑같이 하나 같으면 이리 말씀하세요. 뭐라고 할까요?
1: 아니 이거 사기 아니냐?
0: 맞아요.
1: 아닐까요?
0: 왜 이런 보험, 이건 왜 만드는 거예요? 누굴 위한 거예요? 이런 말씀 진짜
1: 그러니까.
0: 많이 하세요.
1: 예, 예.
0: 자, 근데 상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간에 이런 꺼내는 구조의 문제가 더 큰 겁니다.
1: 중간에 꺼내는 구조가 문제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0: 말 그대로 이 보험은, 이 상품은 보험 상품이죠.
1: 예.
0: 자, 보험 상품은 장기간 유지할 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비과세도 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뭐 이자 소득세도 안 내고 막 더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죠. 이자도
1: 네.
0: 셀 거고. 다만 이 보험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이 보험을 정리하거나 손을 댔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금 손실도 이 퍼센트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1: 뭐 그렇게 단기간에 해지를 해버리고.
0: 네. 갑자기 막 냈던 금액은 얼마인데 갑자기 20%만 드릴게요.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1: 너무 속상한데요.
2: 반대로 이제 근데 끝까지 갔다. 그럴 때는 이제 효과가 굉장히 좋을 수 있죠.
1: 네.
2: 뭐 10년을 채웠다. 그럼 아까 저 그 방금 정용환 팀장이 말한 것처럼 비과세에다가 그다음에 원금 플러스 어떤 이제 이득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결과물만 잘 만들어낼 수 있다면 뭐 저축보단 더 좋네. 저축 상품처럼 여길 수 있겠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1: 네.
2: 그래서 이 상품은 딱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뭔데요?
2: 버티면 저축, 못 버티면 보험.
1: 꼭 그렇게 치명적인 눈빛을 하고 말씀하셔야
0: 오늘 컨셉이 뭐예요?
1: 꼭 그렇게 치명적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버티면
2: 다시 한번 할까요?
1: 저축.
2: 버티면 저축, 못 버티면 보험.
1: 뭐 카메라 쳐다보면서 왜 저러시는
0: 방송인입니다,
1: 거예요?
0: 방송인입니다.
1: 밖에서 우리 제작진 방송인이 아니라 밖에서 우리 제작진들이 지금 읍소라고 해서 제발 하지 말래요. 제발 하지 말아달래요.
0: 제발 하지
1: 보기가
0: 마.
1: 좀 어렵다.
2: 원래 이렇게 어그로도 끄는 거예요.
1: 네. 버티면 저축, 못 버티면 보험.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하고 이재한 팀장의 방금 눈빛만큼 좀 무섭기도 합니다.
2: 그렇죠. 일부러 무섭게 한 거예요.
1: 그래서. 네.
2: 네. 어쨌든 이게 이 상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잘못 기대를 하게 된 게 무서운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2: 그러니까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건 적금보다도 못한 이 보험, 그러니까 적금보다 높은 이자율을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초반에 정리하게 되면서 아 이건 적금보다도 못하게 되네 하면서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때 가서 역시 보험은 보험이구나라고 이제 한탄해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대로 알고 가입하면 그거에 맞는 목적에 맞는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조금 차이가 났을 수 있는 거죠.
1: 예, 그렇군요. 자 이쯤에서 잠시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빠밤.
0: 네, 그리웠어요.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릴게요. 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오늘 정말로 난이도 진짜 완전 하루 드릴게요.
1: 진짜요?
0: 못 마시면 안 돼요. 이거.
1: 아, 이번 주에 돌아오고 나니까 지금 수목금 연속으로 다 보너스 문제를 주시더라고요.
2: 아, 그럼 반갑다. 오늘은 좀 어렵게 해야 되지 않을까?
0: 그럼 괜찮아요. 지금 바로 한번 꽈볼까요?
1: 네, 꽈. 네. 아주, 아주 괜찮습니다. 네.

0: 자, 질문 드릴게요. 단기납종신보험은 적금처럼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해지해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을 수가 있다.
1: Thank you, I love you. 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단기납종신보험 언제든 해지 하면 이거 내가 손해볼 수 있다.
2: 자, 이제 다큐로 갈 거냐 예능으로 갈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0: 자, 과연 정답은?
2: 다큐냐 예능이냐?
1: 다큐죠. X. 좀 쉬는 동안 다큐가 됐어요.
2: 아, 좋아요, 좋아요.
1: 네,
2: 아,
1: XX.
0: X 맞습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환급금에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어서 여유자금으로만 이건 준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 목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봐도 될지 스스로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을까요?
0: 딱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세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과연 내가 이 돈을 10년 동안 안 건드릴 자신이 있는지.
1: 10년이면 보세요. 강산도 변하는데 그렇죠. 이 돈은 안 변하게끔 그럼. 안 건들 수 있느냐.
0: 안 건들 수 있는지. 자, 두 번째. 월 납입하는 금액이 생활에 지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1: 네.
0: 네. 세 번째가 중도 해지 시의 가능성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아. 이 세 가지만 검토하면 통과합니다.
1: 통과하셨습니다. 네.
2: 그러니까 최근에 과거와 다르게 이 종신보험들이 이 사업비 구조를 좀 낮춰서 10년 차부터의 어떤 그 이자라고 표현하면 이게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익을 좀 이렇게 좀 더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비과세 구조까지 활용해가지고 뭐 이런 네. 것들에 더 나쁘게, 아, 좋게 이렇게 만든 게 있는데
1: 네.
2: 그러다 보니까 나쁘게 단순히 여길 게 아니라 이거를 막 좀 조건형의 어떤 형태로 좀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1: 네.
2: 그래서 일단은 이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게 무조건 저축도 아니고 무조건 보험용 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이 단기납 종신보험이 왜 필요하느냐. 어쨌든 종신보험이니까 목적은 종신 때, 그러니까 사망 때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입해야 되는 게 첫 그렇죠. 번째여야 돼요.
1: 예.
2: 종신보험이니까.
1: 예.
2: 그러한 결과물들을 일단 목적에 맞게끔 명확하게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을 명확해라. 두 번째, 유지가 가능할지 가능한 금액 안으로 설정을 해라.
1: 예.
2: 그다음에 세 번째, 장기간 유지해라. 이 세 가지 조건을 좀 내가 맞는 건지 아닌지를 좀 명확하게 따져보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단기납 종신보험은 어쨌든 핵심은 보험이다. 이걸 장기 유지 가능한 여유자금으로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할 수 있을 때 좀 고려해 보실 수 있겠다.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다거나 뭐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계속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이고요. 상담 두 글자 적어 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또 많이 질문들 계속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6454님, 마을버스 운전일을 시작했는데요. 회사에서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운전자 보험도 영업용으로 전환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될까요? 하셨네요.
2: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이 운전자 보험이 맞는지부터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운전자 보험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에 운전자 특약이 몇 가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굉장히 다르니까.
1: 예.
2: 자동차 보험에 운전자 특약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든 아니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든 어쨌든 이건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
1: 네.
2: 두 번째는 반드시 영업용으로 전환하셔야 돼요.
1: 하셔야
2: 돼요.
1: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건
2: 그래도
1: 전환을
2: 해야
1: 해라.
2: 돼요. 예. 왜냐하면 모든 손해보험사든 생명보험사든 위험률은 높은 거 기준으로 따집니다.
1: 네.
2: 그러니까 내가 자가용을 평소에 운전해도 직장 생활하면서 대형 버스든 뭐 시내 버스든 마을 버스든 어쨌든 영업용 활동으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1: 네.
2: 그러면 둘 중에 자가용과 둘 중에 비교를 했을 때 더 위험급수가 높은 건 당연히 버스 운전이겠죠?
1: 예.
2: 그렇다면 높은 거 기준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0122님 문자인데요. 실비보험은 갖고 있고 암뇌심 진단비와 수술비 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입원 일당도 추가로 가입해야 할까요? 실비로 입원비가 나오면 입원 일당은 필요 없나 해서요? 라는 질문이에요.
0: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는 있는데 실제로 입원 일당을 가입했다가 많은 이득 보신 분도 있는데 반대로 네. 손해를 본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입원 일당이라는 것 자체가 보험료가 굉장히 좀 높게 측정이 되어 있고 비싸기도 합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 입원하는 일수도 요즘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1: 네, 네.
0: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현재 보험료 총 얼마인지 그리고 최근 뭐 병력이나 확인했을 때 큰 무리가 없다고 하면 저는 입원 일당은 굳이 안 넣으셔도 될지 않을까. 실비로만도 충분히 보장.

0: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네. 두 분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또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자. 원포인트 들어볼 텐데요. 이재한 팀장님.
2: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1: 연금술이죠.
2: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내 돈이 어디로 쓰이고 있는지 관심을 조금만 가져주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으니까요.
1: 예.
2: 지금 현재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더 관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정용환 팀장님.
0: 새는 돈들 잘만 막아도 우리의 노후 준비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를 위한 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맞습니다. 이렇게 노후 준비부터 모든 보험 등등등등등 다 가능한 우리 두 분한테 상담받기 원하신다면 샵 0951번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상담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 제작진이 직접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오늘 방송에서 놓치신 내용 있다면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IOI의 갑자기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지연이었고요. 9시 1시 머니특별식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5: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6: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5: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6: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5: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6: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0: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TBS 교통정보
3: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호우 및 돌풍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니까요. 되도록이면 야외 활동을 삼가주시고요. 빗길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습니다. 계곡과 하천변 접근을 금지해 주시고요. 산비탈과 급경사지, 또 축대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곳에도 접근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 북부간선도로 종암방면으로 원릉분기점 조금 못간 지점 1차로에는 빗길 닿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고요. 뒤로는 구리 시계부터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방면으로는 지금 정릉램프 부근부터 속도가 줄어 있는데요. 연희램프까지 시속 30km 내외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도입니다.

함춘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함춘호의 폭송 담당 PD 김현우 PD입니다. 2026년 7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박물관에는 오래된 유물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요즘 좀 특별한 전시물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 초등학생이 석기시대 유물인 것 같다면서 직접 돌을 들고 찾아왔는데요. 그 돌을 전문가가 봤을 때 이거 그저 조금 뾰족한 평범한 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은 그 돌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이 전한 큰 울림, 이런 이름을 붙여 전시장 한편에 두었다고 합니다. 귀했던 건 돌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이었겠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번 한 주는 누군가의 작은 마음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함촌의 후곡송 7월 6일 월요일 첫 곡은 하현우의 돌덩이였습니다. 오프닝에서 돌 얘기, 예, 돌 얘기해서 돌덩이 선곡해왔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그 소개해드렸던 이 이야기, 한 초등학생이 야, 이거 석기시대 유물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돌을 찾아왔다는 이 이야기가 고성박물관에 실제로 전시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전시를 본 사람들의 반응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캬, 나이 먹어서 얘가 이 내용을 알면 입을 킥감이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내가 원시인이었으면 무조건 저 돌 주워서 사냥했다. 이런 반응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럴싸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약간 생긴 게 주먹토끼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전 학교 다닐 때 우리 역사 공부할 때 기억나십니까? 뭐 뗀석기, 간석기 이런 거 할 때, 그죠? 주먹토끼 이렇게 보면 끝부분이 뾰족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냥하기도 좋고 뭔가 곡식을 이렇게 찢거나 곡식을 이렇게 하거나 그 동물 사냥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걸 찢기도 되게 좋게 생겼습니다. 야, 요 돌을 들고 우리 그 박물관까지 갔을 그 애를 생각하니까 참 미소가 지어지네요. 저도 어릴 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돌 되게 조약돌 같이 맨들맨들한 이런 돌 가져와서 그거를 집에 막 가져와서 전시하고 이랬던 기억도 납니다. 이거 버리면 안 된다고. 나름 그 아이의 기준으로 보면 일반 평범한 돌멩이가 아니었던 거죠. 예. 참 그런 동심이 점점 제 커가면서 사라져가긴 합니다. 예. 자, 저는 함춘의 후곡송 담당 PD 김현우 PD입니다. 혹시 오늘 오랜만에 또 함춘의 후곡송 듣고 계실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그죠? 함디는 지금 한 2주 정도 이제 자리를 비우고 계시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오십니다. 지금 공연 때문에 뉴질랜드 가 계십니다. 아마도 오늘 저녁쯤인가 이제 거기서 우리 시간으로 출발하고 내일 도착하고 이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8일 날은 함디가 이제 등장하십니다. 그때까지 한 오늘하고 내일은 저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보시죠. 네. 먼저 유기님께서 비가 옵니다. 지난주는 7월 첫날부터 행사가 많아서 바빴습니다. 새로운 그렇죠. 민선 새로운 시작도 있고 지방선거 이제 끝나고죠. 그리고 오늘의 이변은 뉴스를 주셨는데 저도 지금 이 소식 듣고 확인했는데 월드컵 이변입니다. 브라질이 떨어졌네요. 와. 이야, 브라질이 노르웨이한테 2대1로 졌네요.

0: 저도 지금 뉴스를 확인해보고 있는데 노르웨이 혼란이 두 골이나 넣었습니다. 야, 네이마르가 끝에 한 골을 넣긴 했지만 안 됐네요. 내용을 보니까 1대0으로 이제 후반 거의 이제 79분이니까 거의 이제 한 12여 분 남겨놓고 혼란이 먼저 한 골을 넣고 1대0으로 종료할 때쯤 이제 추가 시간 10분 완전 극장골을 브라질이 넣었네요. 아, 혼란이 먼저 넣고 2대0으로 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제 네이마르가 넣었는데, 야, 2대1로 노르웨이가 이겼습니다. 어우, 만만치 않은데요, 노르웨이. 대단합니다. 예. 그러면서 유기님께서 현우 PD님의 예상 1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저는 뭐, 이변이 요즘에 뭐 많이, 이변 경기에서 많이 일어나고 초반에 많은 팀들이 좀 탈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르헨티나, 나 프랑스 뭐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프랑스는 뭐 이미 더 올라가 있고 아르헨티나도 아주 그 힘든 주말에 힘든 경기를 하고 올라갔지만 정말 드라마틱한 경기였었죠. 생소한 우리 카로 시작하는 카보베르나 그 나라로 그 나라가 완전 뭐그 비록 졌지만 아르헨티나한테 졌지만 정말 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축제에 지금 참가하고 있진 않지만 다른 경기들은 뭐 재밌는 경기가 많더라고요. 오늘 이따가 이제 좀 전에 시작했겠네요. 멕시코와 잉글랜드 경기도 뭐 대단한 경기가 예상되고 내일 이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경기도 있고 예, 정말 한 경기 한 경기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죠, 그죠? 상암동도 비가 오고 있는데 이따가 비 예보들을 보니까 오늘은 뭐 계속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뭐, 비와 관련해서 준비들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6832님도 다시 시작하는 월요일 반갑습니다. 이곳 진주도, 진주역이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아, 예전 그 진주역이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100년 역사 옛 진주역에는 새로운 광장으로 변신하여 조각 전시회와 추상화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촉성루안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여러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애청자분께서도 시간 되시면 이곳 진주에 방문하시면 실망하지 않을 듯 합니다. 제 친구가 진주에 살고 있는데, 여기 가서 사진 좀 찍어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송인철 쌤송님도 오라고 해서 와서 듣고 있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백이지사님도 비가 많이 옵니다. 출석합니다. 3386님도 현우 PD님이 아침부터 끈적하고 무덥더니 드디어 소나기를 한바탕 불어내더니 시원합니다. 지금은 약하게 내리고 있는 월요일입니다. 모두가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현우 PD님도 내일 하루만 더 수고하시고요. 네. 이제 내일까지만 하면 함디가 옵니다. 1315쟁이주님도 김현우 PD님 출청합니다. 한참 동안 비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졌는데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 그죠? 또 지금 비가 막 퍼붓다가 잠깐 멈추다가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변 이렇게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비가 갑자기 오면 시야가 또 흐려지기도 하니까. 오늘 3부는 음감의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신곡들 많이 가져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곡들이 되게 많아서 3부 시작하자마자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곡이 사실 한 15곡 정도가 좀 왔는데 이거 다못 전해 드릴 것 같긴 합니다. 순서대로 일단 쭉쭉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TBS 라디오는 함춘호의 TBS 라디오 함춘호의 복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51, 그리고 TBS 앱, TBS FM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도 있습니다. 함춘호라고만 검색하셔도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김혜지 아나운서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시죠.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프리미엄 PDRN 스킨케어 브랜드 이테르.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0: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1: 자, 두 곡 준비했습니다. 조용필의 비 오는 거리, 그리고 산울림의 그대 떠나는 날 비가 오는가.

산울림의 그대 떠나는 날 비가 오는가. 그리고 앞서 들으셨던 곡은 조용필 비 오는 거리였습니다. 유기님도 저도 아르헨티나 우승할 것 같다고 마지막이 될 듯한 메시 이렇게 우승 컵을 안고 미련 없이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그쵸, 이번에 왠지 메시 아르헨티나가 주인공이 될 것도 같은데 뭐 모르죠, 축구는 또 그죠? 끝까지 또 가봐야 아는 거니까.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모로코도 엄청 잘하던데요. 와, 모로코도 이렇게 잘하는 팀이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 뭐 프랑스도 만만치 않고, 특히나 이제 지금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제 붙으니까 여기도 뭐둘다 우승 후보잖아요. 크리스티나 호나우도가 계속 이어갈까? 그죠? 기대가 좀 됩니다. 김초복 마니님은 지금 시흥은 비가 그쳤습니다라고 주셨고, 한포성 출청합니다. 그 중간에 비가 또 왔다가 안 왔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송인철 쌤송님께서 재밌는 문자 주셨네요. 아, 여기는 확실히 중년이 듣기 좋은 노래가 많은 듯. 아, 그렇습니까? 예. 그나마 함디가 지금 계실 때보다는 제가 살짝 좀, 조금 더, 연배를 좀 낮춰서 선곡을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는 그죠? 또 우리 찾아주시는 분들 취향에 맞게끔 잘 고르고 있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인철 쌤송님. 자, 이제 여러분들께 또 퀴즈 드리는 시간 가보도록 하죠. 자, 함 퀴즈, 퀴즈 한번 풀고 가시죠. 지난 주말, 강릉 경포해수욕장에 개장 첫날, 그 인근 바다에 이것이 출몰했습니다. 이것.

뭐가 출몰했을까? 예. 강릉시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고 주변 그 해수욕장에서도 안전에 주의해달라는 확성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기후 위기로 바다 수온이 오르면서 난류성 어종을 따라 이것의 동해안 출현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피서객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 강릉, 뭐 속초, 뭐 양양 이런 데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죠? 해수욕장도 많이 가시는데, 자 여기서 함퀴즈 나갑니다. 몸은 방패처럼 단단한 비늘로 덮여 있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바다의 무법자로 불리는 이 해양 동물은 누구일까요? 네. 몸은 방패처럼 단단한 비늘로 덮여 있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바다의 무법자. 이게 누구였냐? 1번 상어, 2번 오징어. 야. 이 강원도 하면 또 오징어이긴 한데, 그죠? 예. 몸은 방패처럼. 방패와 이미지가 오징어일까, 상어일까, 그죠? 예. 1번 상어, 2번 오징어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샵 091,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둘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긴 하지만, 추억이 좀 있는 동물은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죠? 1번 상어일까, 2번 오징어일까. 자, 샵 0951,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역시나, 노래만 잘 들어보시면 뭐 정답 쉽게 아실 수 있죠. 1번은 오랜만에 영화 음악 가져왔습니다. 영화 조스의 메인 테마 음악입니다. 존 윌리엄스의 곡이죠. 조스의 메인 테마 준비했고, 그 다음에, 조관우의 상어를 사랑한 인어. 조관우의 상어를 사랑한 인어. 이렇게 두곡 듣겠습니다.

상어를 사랑하니 너. 이게 드라마 그 OST더라고요. 조관우 씨가 부르셨던 상어를 사랑하니 너. 그리고 앞서 오랜만에 듣는 존 윌리엄스. 아, 영화 음악의 대부죠. 예, 조스 영화 테마 음악이었습니다. 딱 들어보시면 오싹한 느낌도 좀 들고, 스티븐 스필버그의 조스 아주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내용은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조스가 막 이렇게 점점 다가오고 수영하고 있으면 막 이렇게 다가와서 사람들은 그발 밑에 이제 다가오는 걸 모른 채막 이제 놀고 있는 막 그런 장면들 기억이 납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1번 상어죠, 상어.

당연히 뭐 피서객들의 안전수칙 준수인데, 상어가 이제 언제 자주 나타나냐면 늦은 저녁부터 새벽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많이 활동하는 낮 시간에는 좀 뜸하다고 하는데, 뭐 그래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이 늦은 저녁부터 새벽 사이에는 바다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간혹 늦은 시간에 이렇게 특히나 음주하시고 뭐 들어가신 분들도 피서지에서는 간혹 있잖아요. 특히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 요원이 상주하는 그런 해수욕장, 거기 이용하는 것도 좀 중요하겠습니다. 좀 한적한 해수욕장 이런 데는 혹시나 사고가 나면, 나두면 어떻게 조치하기 힘들잖아요. 아무도 사람이 없으니까. 안전 요원이 있는 그런, 개장한 해수욕장을 찾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문자들 많이 주셨는데, 4458님이, 이제 곤란한 문자를 주셨네요. 정답 1번 상어입니다. 피디님이 함춘호 씨보다 낫네요. 이 문자 곤란합니다. 예. 함디가 뉴질랜드에서 듣고 계시진 않겠죠. 예. 그래도 이제 오늘 내일까지는 뭐 저하고 함께 하시지만, 예. 우스갯소리로 알겠습니다. 뒤에 또 웃음 표시도 주셨네요. 예. 다음에 9325님. 상어입니다, 상어. 예, 정답 상어. 강서구 발산입니다. 여기 근처시네요. 예. 비 그치고 후다합지근합니다. 조용한 음악에 편안한 시간입니다. 근데 조스 영화 음악에 조금 긴장감도 드네요. 그죠. 조스 음악. 그죠? 빠밤, 빠밤 하면서. 6832님, 현우 PD님. 1번 상어입니다.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가 먼저 떠오르네요. 올여름 비서도 무탈하게 지나가길 바라봅니다. 영화 음악도 좋습니다. 8364님, 1번 상어입니다. 주말에 속초 다녀왔는데, 바다에 들어가긴 좀 추웠지만, 아직 그 해수, 물 온도는 좀 차가운가 봅니다. 그 동해. 우리 아들은 바다를 떠나지 않았네요. 재밌게 놀았나 봅니다. 아드님이. 그래도 힐링 여행이었습니다. 저도 뭐 속초 갈 때마다 참 좋은 기억만 있는 것 같습니다. 속초 뭐 바다도 그렇고 중앙시장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속초 하면 먹었던 기억밖에 잘안 나는 것 같아요. 맛있는 거 엄청 많아가지고. 1814님 안녕하세요. 상어입니다. 과거에는 상어가 1년에 한두 번 나타났는데 요즘은 상시 나타난 거 보니까 열대성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 상어가 그 아직 이렇게 내용 보면 왜 이렇게 상어가 자주 나타나는지에 대한 거는 따로 수온이 올라가서 이제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류성 어종을 따라서 이제 많이 온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그리고 9437님이, 정보 주셨네요. 상어입니다. 요즘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하는데, TBS 모든 방송의 조사 결과가 좋게 나와서 TBS 정상화의 밑거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지금 저희가 모든 방송이라고 해봤자 몇개 없긴 합니다. 예. 청취율 조사 기간이었네요. 예. 함춘호의 폭송,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TBS의 프로그램들 계속 좀 애정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179님, 1번 상어, 상어 무서워요. 가까이 하기 싫어요. 라고 하시면서 반면, 오징어 초무침 상큼하니 맛있어요. 맛있죠. 오징어 초무침. 입맛 다시게 됩니다. 이제 10시 37분 막 지났는데 아직 점심 전인데도 오징어 초무침 막 지금 막 만들어 가지고 먹으면 저는 술을 잘 못하지만 술 드시는 분들도 이거 많이 소주 한잔 하시면서 많이 드시던데. 자, 이제 선물 받으실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입니다. 두 분. 386 하나님, 3861 정답 상어. 야, 안전한 곳이 없네요. 유유. 함춘호 씨도 피디님도 명품이시니 노래도 명품만 나와 너무 잘 듣고 있는 69세 즉석 떡볶이 가게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와 항상 함께하는 보통의 아줌마입니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예, 즉석 떡볶이 저도 참 좋아하는데. 근데 너무 매운 거는 잘못 먹긴 한데. 예. 아, 맛있겠네요. 69세 즉석 떡볶이 하시는 아줌마라고 하셨지만, 아유, 참 대단하십니다. 3861님, 모두들 많이 웃을 일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7850님, 정답 상어.
비가 오는

월요일 아들들과 잠깐의 캠핑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 주말 그 동안 하시고 지금 이제 들어가시는 길이네요. 정리하시고 이제 지금쯤이면 그 캠핑 다 떠나고 이제 하셨겠네. 너무 감사한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35년 동안 열심히 살아온 우리 신랑 감사합니다. 신랑분에게도 감사를. 선곡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해주셨네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예. 3861-7850. 두분 축하드리고, 이두 분은, 성함과 주소, 저희 샵0951로 문자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임현정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015B의 때늦은 비는, 그리고 앞서 들으셨던 곡은 임현정의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이었습니다. 임현정 씨의 이 곡이 또 최근에 그죠? 얼마 전에 영화에 쓰여가지고, 예, 구교환 씨 나오는 영화에 쓰여가지고 약간 역주행 같은 걸 했죠. 예, 원래 발표됐을 때도 뭐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래서 최근에 한 20대 분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영화의 영향이 또 컸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그 오징어 초무침 말씀드렸더니 유기님이, 아, 파전엔 초록병이죠. 이렇게 소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 캠핑장 체크아웃 시간은 11시라고. 11시, 보통 숙박업소들이 11시가 거의 비슷하는가 보네요. 그죠? 캠핑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살짝 애매한데, 일단, 예, 노래 한 곡을 먼저 듣겠습니다. 크러쉬와 자이언티가 함께 한 곡인데, 이 곡을 오랜만에 저도 이렇게 선곡하면서 들어봤는데, 아, 맞아. 이 곡이 있었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날씨와 어울릴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냥.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4: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3: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잠시 그친 곳을 이동하더라도 도로는 여전히 젖어 있어서 미끄러운데요.

시간 거리 넉넉하게 두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분당수서로 성남 방면으로 탄천일교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는 고장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뒤로 청담대교 북쪽에서 다리 건널 때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반대 청담대교 쪽으로는 수서 나들목에서 탄천일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 또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 또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시속 3, 40km 정도로 이동합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신월부근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 명예.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3: 함춘호의 폭송.

음악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시간, 음감회. 이 시간에는 따끈한 신곡 그리고 주목할 만한 음악들을 북송 가족분들과 함께 들으면서 곡에 담긴 배경, 감성 그리고 연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음감회. 제가 준비한 곡들이 좀 많아서 얼른 전해드리고 싶어서 3부 시작하자마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래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감상평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그리고 무료 TBS 앱, TBS FM 유튜브를 통해서도 의견들 그리고 감상평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곡은 오랜만에 반가운 싱글이 나왔습니다. 7월 1일 발표된 김건모 씨의 새로운 신곡입니다. 김건모가 10년의 긴 침묵을 깨고 어디쯤 가고 있을까를 발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어디쯤 가고 있을까는 우리 함춘의 폭송에도 몇 번 소개해드렸죠. 전영시 곡이죠. 어디쯤 가고 있을까. 77년에 발표된 곡인데 이 곡을 김건모 씨가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야, 김건모가 포크로 돌아왔다는 게 좀 인상적이었고 본인이 직접 기타를 쳤어요. 연주를 보면 기타 김건모, 베이스 김건모 직접 연주를 하면서 야, 어떤 느낌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미리 들어봤는데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김건모는 뭐 어떤 장르를 해도 어울리는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평소에 부르는 것보다는 조금 힘을 좀 빼고 편안하게 대중들과 소통하는 느낌, 뭐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자, 지난 7월 1일 발표된 어디쯤 가고 있을까 함께 하시죠.

김건모 어디쯤 가고 있을까 였습니다. 중간에 아주 멋진 그 트럼펫 솔로, 예, 트럼펫도 김건모 씨가 직접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사실 저는 이 연주를 함디가 하고 김건모 씨가 부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곡이 한번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참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네, 다음은 윤종신 씨의 월간 윤종신 시리즈 있죠. 이번에 나온 6월 30날 나온 곡인데 제목이 이제 지중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지난번에 이제 윤종신 씨가 촬영 때문에 지중해를 갔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지중해 그 여행 중에 썼던 곡인데 그렇게 그 크루즈 이제 배였는데 그 큰 배 안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어떨지 처음 만난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말을 걸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보이면 어떨지 이런 상상을 하면서 썼다고 합니다. 윤종신 씨는 이렇게 매달 곡들을 발표하면서 다 곡들이 퀄리티가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 뭐 한포송에서도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곡도 너무 좋습니다. 윤종신 씨의 신곡입니다. 최근에 나온 6월 30날 발표된 지중해라는 곡 함께 하시죠.

윤종신 지중해였습니다. 6월 30 날 발표된 곡이었습니다. 송인철 쌤송님께서 그 노래 나가기 전에 지중해 스몰 토킹에 관한 노래겠네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4179님도 앞서 김건모 어디쯤 가고 있을까? 요 노래 나갈 때 김건모 목소리가 남자를 떠올리게 하네요. 전과는 달리 차분하고 분위기가 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김건모 씨가 열창을 하는 그런 창법이 아니라 잔잔하게 또 포크 음악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 월간 윤종신과 이어서 또 장범준 씨는 월말

범준 이런 컨셉으로 또 한 곡씩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윤종신 씨 선배님, 윤종신 선배님에 이어서 장범준 씨도 꾸준하게 음악을 발표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역시 좋은 곡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6월 30일 발표된 장범준의 몰랐던 그대를 이란 곡입니다. 연애할 때 좋기는 한데 이 사람도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괜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좋기는 한데 힘들 때도 있고 복잡 미묘한 감정을 이번에 클럽 온에어에서 미라클 모닝 공연을 하면서 완성시켜 내보냅니다. 클럽 공연을 하면서 이런 곡을 이제 썼다고 합니다. 장범준 씨의 몰랐던 그대를 함께 하시죠.

장범준 몰랐던 그대를이었습니다. 6월 30일 발표된 곡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요즘 뭐 드라마 음악에서 이름 자주 보이는 팀이죠. 너드 커넥션. 예. 너드 커넥션의 노래를 하는 서영주 씨. 예. 서영주 보컬로 많이들 드라마 음악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뭐 팀으로도 간혹 나오지만 보컬만 서영주 씨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너드 커넥션이 2018년 그죠? 2018년에 데뷔를 했었는데 초반에도 뭐 계속 꾸준히 활동하다가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특히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영국 밴드 음악들, 브리팝 느낌도 좀 들고, 얼터너티브 락 음악, 요런 느낌으로 많이 연주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7월 3일, 7월 3일인가 지난주 금요일이네요. 7월 3일에 새로운 미니 앨범을 냈습니다. 노래들이 확실히 이제 어느 정도 이 연륜이 좀 이제 쌓였잖아요. 2017년 한 10여 년 이제 가까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팀 결성은 2017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데뷔는 2018년인데. 그래서 그 노래 한곡한 곡마다 이제 색깔들이 잘 묻어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곡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이번 앨범에서 발표된 소위 타이틀곡, 뮤직비디오를 만든 곡, 선셋이라는 곡입니다. 요곡 들어보시면 아, 너드 커넥션이라는 팀이 이런 느낌의 음악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셋 함께 하시죠.

너드 커넥션의 선셋이었습니다. 선셋. 7월 3일 발표된 곡이고, 딱 시작하자마자 그 특유, 너드 커넥션 특유의 그 기타 사운드가 딱 느껴집니다. 그리고 약간 서영주 씨의 그 보컬, 그리고 기타 사운드가 이 팀의 딱 상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다음 곡은, 오랜만에 또 가져왔습니다. 육중한 밴드. 이제는 두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죠. 육중한 밴드. 제목이 재밌습니다. 강준호, 육중한 두 분이 이제 직접 곡을 쓰고 작사했는데 제목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내그 앨범 소개에 보면 인생이란 게 원래 계획대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넘어지고 헤매고 쉬어가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쩔 건데는 세상의 잔소리와 오지랖, 남들의 기준과 시선에 그래서 어쩔 건데 하고 웃으며 받아치는 육중한 밴드의 유쾌한 반항이자 응원가입니다. 뭐내 인생인데 어쩔 건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 육중한 밴드의 그 특유의 느낌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딱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어떤 곡인지, 이 곡도 7월 2일에 발표됐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 자, 들어보시죠.

육중한 밴드의 어쩔 건데였습니다. 7월 2일에 발표된 곡이었습니다. 아, 시원하고 좋네요. 예. 살짝 그 기존의 육중한 밴드 곡들보다는 조금 더 상큼한 느낌도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살짝 좀 가벼워진 느낌? 예, 듣기 좋은데요. 예. 다음은 추의 곡입니다. 추. 이달의 소녀 출신 아이돌, 지금 이제 솔로 뮤지션이죠. 추의 신곡 룰이란 곡입니다. RULE, 룰. 이 곡을 헤이즈와 같이 작업을 했는데 7월 2일에 발표된 곡입니다. 이 곡은 앨범 소개에 이렇게 있습니다. 신곡 룰은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규칙대로 당당히 걷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인디 팝 장르의 곡이다. 약간 팝퓰러한 느낌이 좀 들고 이 곡을 이제 요즘에는 뭐 케이팝 음악이 외국에서도 많이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 분들도 되게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포인트가 좀 있는데 이 곡에 보면 중간에 스트링 사운드가 아주 멋지게 나오는데 이 바이올린을 그 루시의 리더죠. 바이올린 신해찬 씨가 요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곡의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스트링 사운드입니다. 추의 곡입니다. 7월 2일에 발표된 룰 함께 하시죠.

스트링 편곡이 되게 좋네요, 진짜. 예, 추의 룰이었습니다. 살짝 이렇게 업되는 좀 느낌이 드네요. 다음은 송가인 씨가 신곡 냈습니다. 송가인의 꽃이 아니면 어떤가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7월 2일, 역시 곡 7월 2일에 발표됐고, 이 곡에는 여러 좀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좀, 기존의 송가인 하면 좀 떠오르는 소위 트로트 음악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음악 장르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 곡은 특이하게 브라질리안 페스티벌 하우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질풍 타악기와 경쾌한 브라스 사운드, 리듬 중심의 프로듀싱 위에 송가인 특유의 깊은 감성과 구성진 표현력이 더해지며 전통과 현대,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확장형 트로트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어떤 느낌일까 좀 궁금하죠? 저는 미리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궁금합니다. 송가인의 꽃이 아니면 어떤가 함께 하시죠.

마지막에도 이렇게 DJ 철이의 그 낙관이 딱 느껴지네요. 예. 송가인의 꽃이 아니면 어떤가였습니다. 오, 반응들이 좋네요. 예, 송인철 샘송님도 송가인님의 경쾌한 이미지와 잘 어울리네요. 저 송가인 씨 유튜브를 한두 번 봤는데 유튜브에서 송가인 씨가 엄청 재밌더라고요. 저 이렇게 보면서 한두 번 이렇게 떠서 봤는데 기억나는 건 어떤 분 축가 부르러 가는 그 분이 팬클럽 회장님이었던가? 어떤 분 축가 그 영상 찍었는데 송가인 씨 그때 저희 허리케인 할때 나왔을 때도 기억나는데 엄청 그 사람이 선한 느낌이 되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에 보이는 것도 물론 뭐참 착하고 좋지만 이게 카메라가 없는 이렇게 사적인 공간에서도

참 사람이 예의 있고 밝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었는데 경쾌한 이미지가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기님은 인디언 인형처럼 같다고 빙글빙글 같기도 합니다. 신나네요. 다른 가수가 부르는 듯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송가인 씨가 약간 덜 트로트 같은 이런 곡들도 잘 어울리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정말 그 약간 허스키한 느낌이 있어서 나미 씨 목소리와도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예. 아, 저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중식이가 새로운 곡 발표했습니다. 7월 2일에 발표된 중식이 씨 끝에가 중식이로 끝나니까 아, 참 얘기하기가 애매하네요. 제목은 꽃게입니다. 꽃게. 꽃게가 무슨 곡일까 이렇게 가만히 봤는데 아마 제 추측으로 이 앨범 소개에는 딱 한 줄만 있습니다. 너는 네가 사랑했던 사람으로 살게 될 거야. 이게 한 줄입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봤는데 왠지 이 간장게장을 먹으면서 이 곡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가사를 한번 곰곰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식이의 곡입니다. 꽃게.

중식이의 꽃게였습니다. 아, 앨범 자켓에도 보면 꽃게가 발가락을 이렇게 탁 무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메모지에 이렇게 쓴 그림 것 같네요. 아마도 본인이 그렇지 않았을까? 재밌는 가사, 인상적인 가사였습니다. 중식이의 꽃게. 다음은 이번에 신곡들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곡입니다. 우리 코요테의 백가의 싱글인데 이번에 네 번째 싱글이거든요. 근데 요 싱글이 좀 색다른 느낌인 게

예, 밴드 음악으로 돌아왔습니다. 70년대 사이키델릭 장르의 몽환적인 감성을 담아낸 곡, 듣는 순간 50년 전으로 되돌린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참여 뮤지션들이 쟁쟁합니다. 먼저 드럼에는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김간지, 그리고 베이스에는 또 우리 친숙한 이태훈 씨, 예. 그리고 기타에는 백영필 씨가 참여했는데, 이 백영필 씨가 누군지 봤더니 앨범 설명란에 백가 부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가의 아버님께서 기타를 치셨습니다. 오. 그리고 여기에는 스페셜 트랙에는 김창완 씨가 또 피처링을 참여했는데, 지금 소개해드릴 곡은 김창완 피처링이 아닌 그냥 본인의 버전입니다. 백가의 버전. 그리고 이 작업을 60, 70년대 빈티지 앰프 와 마이크를 사용한 예전 그 아날로그 릴 녹음 방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디지털 방식이 아니라. 오, 그래서 오, 약간 70년대 느낌 나네? 이런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목이 비치 베이비. 해변의 아기 비치 베이비입니다. 제목도 재밌는데. 자, 어떤 곡일지 한번 들어보시죠.

멋지네요. 백가의 비치 베이비였습니다. 요거는 누가 불렀다고 얘기를 안 하고 노래를 들어봐라 이러면 진짜 그냥 그 밴드 음악이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죠? 후반 믹싱도 미국 포틀랜드에서 마스터링, 최종 마스터링 했다고 해서 그런지, 약간 사운드가 한 70년대 그런 밴드 음악들, 그런 분위기가 훨씬 확실히 많이 나긴 합니다. 예. 다음은 제가 준비한 곡이 많았는데 이제 한곡 정도밖에 소개해 드릴 시간이 남지 않았네요. 마지막 곡은 이번에 새로운 앨범 돌아왔습니다. 우리 함촌의 복선과도 연이 있는 최항석 씨, 우리 또 블루스 뮤지션이죠. 최항석과 부기몬스터의 새로운 앨범이 네 번째 정규 앨범 휴먼 스크램블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3일 금요일에 발표된 음반인데 전곡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지난번에 정인 씨하고 했던 이 노래만 기억하는 얘기도 수록되어 있고 소개해드릴 곡은 막다른 길이라는 곡입니다. 막다른 길 이게 이제 소위 타이틀 곡인데 여기에는 연주인들을 보면 기타에 그때 함께 나오셨던 이인규 씨도 여기 참여를 했습니다. 앨범 설명란에 보면 인생에 최악의 상황을 마주쳤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막혔고 답이 없던 그때의 마음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조금 더 생생함을 더하기 위해 라이브 녹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녹음실에서 녹음할 때 보면 많이 트랙을 몇번그 컷을 나눠서 녹음들을 하거든요. 뭐한 번에 녹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몇번그 테이크를 많이 가져가서 편집들을 하기 마련인데 보통 지금 이 곡은 그냥 라이브로 했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들어보시면 좀더 생생하고 날것의 느낌이 듭니다. 최항석과 부기몬스터 막다른 길 이곡 들으시면서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춘의 폭송 담당 PD 김현우 PD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강남 순환로 수서 방면으로 봉천터널 나와서 서초터널 진입 이전입니다. 4차로에 사고 있었고요. 지금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또 올림픽대로가 하남 쪽으로 여의도 부근 정체되고 이후로는 소통 원활합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청담동 주변만 속도가 줄어 있고요. 강변북로가 일산 쪽으로 한남동 주변 시속 3, 40km 정도로 이동합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 사이 또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정체고요. 지금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면으로만 밀리고 있는데요. 녹천교부터 상계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진입 구간 양재에서 반포 사이가 정체입니다.

0: KBS 정오뉴스입니다. 감사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예산 편성 집행 실태 감사에 들어갑니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와 서울, 경기, 부산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24일까지 예산 편성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1단계 감사가 끝나면 이를 토대로 14일 동안 2단계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국내 외환시장이 원달러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뉴욕 서머타임 기간에는 월요일 새벽 6시부터 토요일 새벽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새벽 7시부터 토요일 새벽 7시까지 시장이 운영됩니다. 다만 미국 달러화가 아닌 다른 국가들의 통화들을 뜻하는 이종 통화 거래는 지금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이뤄집니다. 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 때 신분증만 제시하면 됐던 기존 개통 방식이 오늘부터 안면 인증 등을 거치는 다중 본인 확인 체계로 바뀝니다. 명의 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과 대포폰 유통,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가입자는 안면 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 초본 가운데 하나로 추가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개통 절차가 기존보다 복잡해지면서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인증 실패나 준비 서류 부족 등에 따른 이용자 불편도 예상됩니다. 온라인상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차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이 내일 시행됩니다. 이 법은 인터넷 언론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 반복적으로 유포한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하루 100만 명 이상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 조작 정보를 삭제하고 차단할 의무도 있습니다. 중동전쟁 개전 직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HD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 칼텍스, S오일 등 정유 4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유가 담합으로 약 26조 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개전 직후 담합은 일시적 일탈이 아닌 만성화된 담합 관행이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검찰청이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해온 내부 지침 목록 등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대검찰청에 현재 대검이 비공개로 보유 운영 중인 내규 전체 목록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 약속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매슈 휘터커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현지 시간 5일 나토 정상회의에서의 주요 의제와 관련해 앙카라 정상회의에서는 헤이그 국방 공약에 대한 진척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4도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강지연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유 더워
3: 아유 더워
2: 아유 왜 이렇게 덥냐
3: 아유
2: 너무 덥네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0: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랑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면으로 금천 조금 못 간 지점입니다. 2차로에 사고 있었고요. 지금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뒤로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면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정체입니다. 이후로는 소통 원활하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는 압구정동 반포 주변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강변북로는 양방면 모두 대체로 무리 없이 이동 가능한 상황이고요. 동부간선도로가 의정부 방면 으로 녹천교에서 상계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송내 부근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고요. 사고 여파로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강지연입니다. 살면서 제일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우산 아닐까 싶어요. 분명히 손에 꼭 들고 있었는데 어딘가에 흘리거나 꼭 두고 오고,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또 새 우산을 사게 되기도 하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산 말고도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 세상을 향한 순수한 마음, 삶에 대한 호기심 어린 물음표들. 때로는 이게 빛나던 젊음과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사라진 건 아닐 겁니다. 그런 마음들에 대한 기억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두고 온 우산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잊고 있던 마음들도 언젠가 다시 꺼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장마도 비 피해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가길 바라보면서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출발합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부터 일상 속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과 꿀 정보까지 가정경제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 오늘도 함께 나눠보시죠. 오늘 방송도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생방 시간엔 물론이고 오전 재방송 시간에도 문자창 활짝 열어둡니다. 샵 0951번으로 여러분 상담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 또 이런 코너도 생겼군요. 제가 없는 사이에 참 이 좋은 유익한 코너들이 참 많이 생겨서 좋네요. 천효진 PD와 함께하는 금산댁의 경제 이슈 시작해볼게요.

0: 복잡한 경제 정세 핫 이슈만 콕 짚어드릴게요. 금산댁의 금쪽 같은 경제 뉴스 경제 이슈.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1: 너무 잘하시는데요.
0: 경제 이슈 이게 맞나요? 그 사투리가?
1: 본토 사투리를 하면 예. 경제 이슈.
0: 경제 이슈. 아, 좀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 근데 오랜만에 오셔서 설명을 네. 드리자면 사실 머니투표 씨가 이 TBS FM의 유일한 경제 프로그램인데
0: 그렇죠.
1: 경제 이슈를 좀 심도 있게 바라보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담당 PD로서 너무 아쉬워서 아, 하나는 좀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0: 직접 나서겠다.
1: 아, 근데 이제 TBS 계신 기자분들에게 요청을 드렸으나 저희들이 이제 비상 방송을 하고 그렇죠. 있는 체제라 예. 인력난에 지금 좀 시달리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0: 예. 어쩔 예. 수 없슈. 피디님이 직접 하슈. 가장 핫한 경제 이슈를 콕 집어 네. 쉽게 풀어주시는 금산댁 천효진 PD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자, 금산댁 천효진 PD 왔어요.
0: 예, 오셨어요.
1: 네, 네. 오늘의 키워드는 이제 무너진 마트 왕국, 서민들에게 날아온 10년 전 청구서. 이렇게 잡아봤어요. 네. 일단 우리가 매일 저녁거리를 사러 가고 그러니까 주말이면은 가족들하고 나들이 삼아 가던 그 대형 마트가 네.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다라고 하면은 강지현 아나운서는 어떨 것 같아요?
2: 저는 네. 좀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1: 서운하죠.
2: 어디 그렇죠. 가서 뭘 어떻게 사야 하지? 뭐 네. 그런 막막함도 생기고요. 네.
1: 그리고 실제로 생활이 좀 불편하기도 하겠죠.
2: 그렇겠죠.
1: 근데 최근에 이제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법원으로부터 기업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어제 오늘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홈플러스 사태 뒤에 숨은 이야기 그리고 홈플러스 사태가 우리 삶에 미칠 파장. 아,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네. 그, 안 그래도 진짜 멀리 갈 것 없이 네. 제 동생이 지금 대구 지역에서 공부를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오, 네. 집 앞에 그 이 홈플러스가 있어서 오. 원래 굉장히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혼자 네. 살면서 이 소식을 그래서 저도 좀 주의 깊게 봐왔거든요. 제 동생부터도 좀 많이 좀 불편을 겪고 있더라고요. 네. 홈플러스가 이렇게나 전국에 매장도 많고 우리 진짜 친숙한 곳이잖아요. 회생 절차 폐지라는 게 이게 정확히 어떤 상황인 거예요?
1: 쉽게 말해서 법원이 이 회사를 살려보려고 1년 4개월 동안 지켜봤는데 더 이상은 가망이 없으니 손을 떼겠다. 아, 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이제 이게 당장 문을 닫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손을 떼면, 법원이 손을 떼면, 그동안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그 빚 독촉, 그게 막혀 있었는데, 예. 법원이 손 떼는 순간부터 이제 채권자들의 빚 독촉이 시작이 되고, 네. 자연스럽게 이제 파산 수순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예. 네, 사실 이 기간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결정된 건 아니었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를 살릴 마지막 기회로 최소 2천억 원의 운영 자금을 마련해라 라는 결정이 있었는데 통보가 있었는데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랑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이 네가 돈을 내, 네가 돈을 내. 뭐 개인 보증을 네가 서 이렇게 하면서 서로 치열한 책임 공방이 있었어요.
2: 예.
1: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합의를 못 찾고 평행선만 달리다가 자금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법원 결정에 대해서 2주 안에 기적적으로 2천억 원의 운영 자금을 구해와서 항고를 하지 않는 한은 사실상 이제 회사가 공중분해되는 청산 절차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2: 그렇군요.
1: 네.
2: 아니 근데 홈플러스가 업계 2위 정도 되는 그렇죠. 굉장히 큰 대기업이잖아요. 어쩌다가 2천억 원을 못 구해서 이런 파산의 위기까지 몰리게 된 건지.
1: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태의 시작을 정확히 10년 전 2015년으로 보더라고요.
2: 예.
1: 그 당시에 사모펀드 MBK가 홈플러스를 무려 7조 2천억 원에 인수를 했어요.
2: 네.
1: 그런데 그 인수 방식이 차임 매수 방식이었는데요.
2: 차임 매수.
1: 네, 이게 쉽게 말해서 남의 돈으로 비싼 집을 산 다음에
2: 예.
1: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왕창 받아요.
2: 예.
1: 그리고 빚진 거는 집이 알아서 대출금을 갚아라. 하는 방식이에요.
2: 뭔가 위험하네요.
1: 네, 굉장히 위험하죠. 실제로 MBK가 그때 인수할 때 실제 투자한 돈은 3조 원 남짓이었고 나머지 막대한 빚은 고스란히 이제 홈플러스라는 회사가 떠안았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모래 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꼴인데 예. 이렇게 설상가상으로 저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쇼핑을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쇼핑 쪽으로 맞아요.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0: 예. 푸땡, 뭐 컬땡.
1: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도 떨어지는 데다가 이게 그래서 이제 장사는 점점 안 되고 매년 벌어들이는 족족 이자는 다 대출. 대출금 갚는 대로 빠져나가니까 예. 매장을 고치거나 미래에 투자할 여력이 아예 없었던 거죠. 아,
0: 진짜 힘든 네. 어려운 상황이었군요. 중간에 뭐 매장을 팔아가지고 네. 빚을 갚는다 뭐 이런 뉴스도 봤던 것 같은데요.
1: 네 맞아요. 이게 또 돈이 궁하다 보니까 네. 또 홈플러스가 이제 서서히 붕괴하게 된 결정타가 이른바 이제 세일앤리스백인데. 예. 매각 후에 재임차 전략으로 살아남으려고 했었어요. 뭐냐면 전국에 있는 알짜배기 홈플러스 매장들 있잖아요.
0: 네네.
1: 이 건물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 집을 팔아서 목돈을 마련한 뒤에는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그 집에 다시 월세를 주면서 오. 세입자로 들어앉은 거죠.
0: 아, 그러니까 원래 네. 내 것이었던 내 집을 일단 판 다음에 네. 이제 그 자리를 돈을 주면서 세입자로서.
1: 맞아요. 그렇게 이제 좀... 어려움을 극복해보려고 한 건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매장과 물류창고 28개 이상을 팔아서 4조 원을 넘게 확보를 해서 급한 불은 껐는데 네네. 결과는 이제는 매달 또 엄청난 액수의 그 월세, 임차료를 내잖아요.
0: 그렇죠.
1: 그게 이제 고정비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데다가 예. 또 여러 가지 또 운영비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장 추운 겨울날에 당장 따뜻하려고 창틀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불 피우다가 결국에는 집안 기둥까지 다 태워버리는 집 자체가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
0: 그러게 말이에요. 적절한 비유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경영 전략을 잘못 세웠다가 이런 크나큰 비극이라는 결과를 맞게 된 건데 그런데 더 문제는요. 이런 사태로 인한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결국은 고스란히 우리 이웃들, 서민들한테 돌아오게 된다는 게 제일 문제죠, 지금.
1: 네. 항상 이런 문제는 이렇게 금융실패의 청구서를 경영진이 받는 게 아니라 매장에서 이제 땀 흘리는 서민들이 받는 게 문제인데요.
0: 네.
1: 지금 홈플러스에 이제 적을 두고 있는 직원만 12,000명이 남아 계세요.
0: 예.

0: 이것도 많이 준 건데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만 해봐도 계산원이나 매장 관리 직원, 뭐 주차 안내, 카트 정리, 청소, 보안 이런 일들을 담당하시던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계가 당장 위태로워지는 거고요.
1: 그러게요.
0: 여기에 이제 홈플러스와 거래를 하던 중소협력사만 4,600곳이 넘습니다. 근데 이중 상당수가 매출의 대부분을 홈플러스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1: 네.
0: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물건값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도 있고요.
1: 네.
0: 또 계속 이 사태가 심각해진다면 유통의 생태계 전체가 이제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이제 마트 안팎으로 거기가 또 장사를 하는 분들이 식당이나 미용실, 약국 같은 그 소상공인들도 다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홈플러스가 사라지게 되면 그런 시장 상권도 무너지겠죠.
1: 예.
0: 이제 큰 나무가 쓰러지니까 그 그늘 아래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서민들의 삶이 한꺼번에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1: 그러게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까 그 대주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책임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0: 네,
1: 상황이라면서요.
0: 맞습니다. 이제 그 노동계와 정치권의 화살이 이제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에게 이제 조준이 되고 있는데요.
1: 네.
0: 사실 MBK가 2015년에 홈플러스 인수를 할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다라고 공언을 했거든요.
1: 네.
0: 하지만 인수 이후에 20개 이상의 점포를 폐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때 120곳이 넘던 매장이 이제 60곳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1: 절반 이상이 없어졌네요.
0: 네. 그동안 이제 희망퇴직과 사업 매각을 거치면서 인력도 계속 줄여왔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자체가 대형 마트끼리 시장 경쟁이 심했다. 또뭐 이커머스 시장이 확대됐다라는 외부 요인도 있었지만
1: 네.
0: 그 대주주가 장기적인 투자 대신에 그 매장을 매각하는 비용 절감에만 치중해가지고
1: 네.
0: 그 홈플러스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기반을 약화시켰다라는 비판을
1: 네.
0: 받고 있어요.
1: 예.
0: 특히 이제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그 2천억 원을 조달하는 거였는데 이때도 대주주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사태는 빚을 내서 회사를 산 후에 그 회사의 자산을 팔아서 연명하는 구조로 이렇게 계속 굴러왔던 건데,
1: 그러니까요.
0: 홈플러스가.
1: 네.
0: 근데 잘 나갈 때는 그 이익을 이 사모펀드나 소수가 독식을 하는데
1: 예.
0: 회사가 쓰러질 때는 정작 그 고통을 그 수만 명의 노동자, 그리고 협력업체, 서민들이 다 나눠지게 되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다
1: 예.
0: 보니까 이제는 그동안 이익은 누가 챙겨갔고 이 비극의 대가는 왜 묵묵히 일해온 사람들이 다 치러야 하는지 좀 엄중하게 물어야 될 때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이런 무리한 자본 논리, 또 잘못된 경영 전략의 결과가 우리 사회의 서민들, 우리 이웃들을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요. 좀 어떤 사회적인 좀 규칙이 필요하지 않나, 좀 이런
0: 네.
1: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요, 오늘 경제 이슈, 이유 있는 선곡은 뭐시유?
0: 근데 저는 이런 소식을 보면 이제 남일 같지가 않아요.
1: 저도 좀그 생각을 하고
0: 네,
1: 있었습니다.
0: 저희가 이렇게 또 TBS도 이렇게 23개월째 무급 상황에서
1: 네.
0: 월급을 받지 못하면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겪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이게 해고가 왜 사회적 살인이라고 하는지를 정말 체감하고 있는데, 여기
1: 네.
0: 계신 분들께서도 다 누군가의 아버지 또 어머니실 텐데,
1: 네.
0: 그래서 오늘의 선곡은 좀 힘내시라고 정은지의 하늘 바라기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1: 이 노래 좋죠. 어쨌든 진짜 우리 뭐 이런 비상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천효진 금산댁 천효진 PD님 지금 1인 몇 역을 하고 계시는지 예, 수고
0: 네,
1: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정은지의 하늘 바라기 듣고요.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삐요삐요 SOS가 울리면 저희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 구조단이 빰빠라밤 하고 출동하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현 조민정 팀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없는 사이에 많은 분들의 자리 이동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두 분이 이런 또 조합으로 짝꿍을 이루실 줄이야. 와, 왠지 좀 기대가 됩니다. 똑 부러지시는 두 분이 만나서 전 속으로 아, 이 두 분은 이제 좀 똥남매 느낌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활약을 기대해 볼게요. 그러니까 원래 같이 하시던 짝꿍이 따로 있었잖아요.
2: 네.
0: 이렇게 짝이 되면서 더 좋은 점 뭐 있으실까요?
2: 일단 든든한 오라버니가 딱 계셔주니까.
0: 그 예전에 쩐남매일 때 우리 정영환 팀장님은 좀 별로였다?
2: 별로였다? 귀염귀요. 별로라뇨 지금. 우리 영환씨.
0: 그러니까 우리 최정현 팀장님은 귀엽진 않다.
2: 그렇죠. 귀엽진 않죠.
0: 귀엽진 않지만 든든하다.
2: 아, 그럼요.
0: 예, 너무 좋네요. 그리고 최정현 팀장님은 어떠세요?
3: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좋게 말하면 이제 차분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좀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남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0: 잠깐만요.
3: 그러니까 전에 할 때에는 남자 하다 보니까 청취자분이 듣기에는 좀 지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조민영 팀장님 목소리 깨꼬리 같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러니까
3: 좀 저랑 좀 조화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0: 원래 이재한 팀장님이랑 짝꿍이셨죠?
3: 재한이랑 짝꿍이었죠.
0: 그렇죠.
3: 재한이는 저보다 더 차분하잖아요.
0: 그 발광 듀오.
3: 그렇죠.
0: 예. 오랜만에 한다. 예. 그 두, 어떻게 보면 서로 짝꿍을 바꾼 건데. 네. 그쪽 이제 금요일에서
3: 그러네요.
0: 굉장히 잘 친하게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2: 이제
0: 두 분도 똥남매 파이팅 해보면서. 오늘 출동지는 경기도 양평이라고 해요. 함께 해볼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3: 네. 오늘의 주제는 부모님이 준비한 자녀 보험 성인이 된 지금도 괜찮을까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가입한 보험이 현재의 의료 환경과 자녀의 생활에 맞는지, 부모가 대신 내던 보험료를 자녀가 이어받기 전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오늘 사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4: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자영업을 하면서 어느새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50대 여성입니다. 아들 셋을 키우면서 청춘을 다 바쳤는데요. 어느덧 첫째가 33이고 우리 둘째가 31인가 막내가 그저 27 됐네요. 이제 세 여성 모두 제 밥벌이를 잘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다른 건 몰라도 가족들 보험만큼은 일찌감치 아주 꼼꼼하게 챙겨놨거든요. 혹시라도 애들 아플 때 돈 걱정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슬슬 본인들 보험료는 본인들이 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얼마 전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슬쩍 운을 띄운 거예요.
3: 애들아, 너희들 보험 말이야. 이제 다들 돈도 버니까 슬슬 너희가 직접 챙겨야 하지 않겠냐? 아빠가 너희 어릴 때 부장 빵빵하고 좋은 걸로 싹 다 들어놓긴 했는데 뭐 빠진 거 없나 같이 좀 훑어보자.
2: 에이, 아버지가 알아서 제일 좋은 걸로 잘 들어주셨겠죠. 우리가 뭐하러 하긴 해요, 머리만 아프게. 그리고 솔직히 우리 나이 때 다들 건강해서 그냥 실비 하나만 있으면 된다던데요.
3: 으이구, 이 녀석아, 아빠도 네 나이 땐 천년만년 청춘일 줄 알았다. 건강할 때 미리 챙겨야 하는 게 보험이란 말이야.
4: 잊지 마세요.
3: 죄송합니다. 다들 주말에 시간 비우느란 말이야.
4: 아이들 앞이라고 큰 소리는 쳤지만 사실 남편도 가입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안에 무슨 특약이 있는지 가물가물한 눈치더라. 정신 차리세요, 남편.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의료기술도 발전하고 있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꽉꽉 채워넣는데 옛날 보험들이 우리 아들들 나이 먹어서까지 보장 괜찮을지, 또 노후를 앞둔 저희 부부 보험도 부족한 건 없는지 전문가님들 속 시원하게 점검 한번 해주십사 이렇게 상담 신청 드립니다.
0: 라고 우리 청취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걸 조금 더 자연스럽게 소화해 주실 순 없었나요?
3: 아, 지금 좀 멘탈이 흔들립니다.
0: 그렇게 해 주실 순 없었습니까, 최정은 팀장님? 예. 예, 농담이고요. 예, 수고하셨어요, 두 분. 자녀들을 위해서 일찌감치 보장도 빵빵하게 준비를 해 두셨었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의료기술도 발전을 하고, 지금도 이게 보장이 괜찮은 걸까, 좀 불안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신 것 같아요.
2: 네, 사연자님네 근처 카페에서 만나서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와, 처음에는 사연자님 한 분만 오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남편분이랑 새 아들을 쫙 거느리고 오시는데, 그 든든함, 문이 열리는데 온 가족들이 들어오시는데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0: 그리고 요새 이렇게 가족끼리 다 같이 이렇게 펼쳐놓고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요. 어쨌든 아들들도 참 착하다. 이제 부모님이 같이 점검 받자고 하니까 성인인데 삼형제가 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3: 맞습니다. 저희가 항상 바라는 바인데요. 가족 보험을 다 점검하는데 본인 보험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좋잖아요.
0: 그럼요.
3: 그런데 이렇게 다 참석하는 일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0: 놀러 가거나 뭐 데이트 가거나 뭐
3: 오기 그러겠죠. 싫어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버님은 보험증권이 가득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들고 오셨고 어머님은 애들은 보험을 잘 모르니까 같이 설명 좀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증권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새 아드님도 부모님과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으셨는데 가족 분위기가 참 화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정말로 가족 전부가 다 같이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다 같이 상담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또 이번 상담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전 이렇게 보이네요.
3: 맞습니다.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애들 보험은 제가 전부 다 가입시켜줬습니다. 좋은 거라고 해서 다 해준 건데 지금도 괜찮은지 한번 봐주세요. 그 말씀을 듣는데 부모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0: 보험 수저 만들어주시려고.
3: 맞습니다. 예.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혹시라도 아프면 돈 걱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0: 네.
3: 사실 이 보험은 상품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을 준비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부터 잘잘못을 따지는 상담은 잘 하지는 않습니다.
0: 못 뵌 사이에 한층 더 뭔가 좀 차분해지시고 이렇게 무게감을 좀 부여하셨네요. 본인 캐릭터에. 근데 그만큼
3: 저 놀리시는데.
0: 또 재밌습니다. 오랜만에 최정현 팀장님 뵈니까 반가워서 그러지. 어쨌든 이 어떤 차분함과 자신감 오늘 솔루션이 더 기대가 되고요. 어떤 분 가족분 중에 어떤 분 보장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2: 네. 가장 영크크인 막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0: 영크크
2: 나 배워왔잖아.
0: 예, 굿굿. 좋아요.
2: 네, 27살이었는데 이제 보험료도 크게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건강보험 대부분이 갱신형으로 구성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막내분께 여쭤봤습니다. 보험은 언제 가입하셨는지 어떤 보장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대답은 하하하 아버지가 해주셔서 저는 아는 게 점점점이라고 말씀하셨죠.
0: 네, 우리 청취자분 아드님뿐만이 아니라요. 사실 요즘 20, 30대 분들 대부분은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셨던 보험에 성인이 돼 보니 가입이 돼 있더라. 이런 경우가 많지. 내가 내 보험 어떤 내용 다 가입돼 있는지 그거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3: 맞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은 평생 자신이 책임지고 유지해야 하는 것이라서 상담을 계기로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0: 네.
3: 그래서 먼저 계산기를 제가 꺼냈습니다.
0: 왜요? 암산 안 되세요?
3: 아니요. 보여드리려고 꺼낸 건데요.
0: 예.
3: 제가 막내분께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
0: 예.
3: 혹시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20대인데.
0: 콧물 나오려고. 네. 27살인데 몇 살까지 그렇죠. 사실 것 같냐고.
3: 물어본 이유가 있는데요.
0: 예.
3: 그러니까 답변이 90살까지는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돌려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네.
3: 그러면 앞으로 보험료를 60년 이상 더 내셔야 합니다.
0: 아, 그렇네요. 이게 그 말씀이셨구나.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20대에 보험을 가입하면 앞으로 내가 살아갈 6, 70년 이상을 그 보험을 유지를 해야 한다. 이 생각을 좀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죠.
2: 맞아요. 사실 보험을 분석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이제 보장 내용이고요.
0: 예.
2: 보험료가 저렴하더라도 꼭 필요한 보장이 없다면은 좋은 보험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0: 네.
2: 반대로 보험료가 조금 높더라도 현재 의료 환경에 맞는 보장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유지할 가치 뭐 있다면은 충분히 유지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0: 네.
2: 새아드님의 보험도 가장 먼저 보장 내용부터 하나씩 확인을 해봤습니다. 세 분이 모두 보험이 비슷한 형태로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또 이 현재 의료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0: 아까 우리 부모님, 어머님께서도 그 부분을 좀 걱정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보장으로는 현재 많이 발전해온 어떤 그런 의료기술, 치료환경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3: 네. 예전에는 암이라고 하면 암 진단비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뇌질환도 뭐 대출혈. 심장질환도 급성 심근경색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들 하셨는데 하지만 지금은 의료기술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암도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치료 방법도 뭐 표적항암치료, 면역항암치료, 중입자치료 등 다양해졌고요. 뇌질환과 심장질환도 예전보다 훨씬 이른 단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0: 네.
3: 결국 지금은 진단도 중요하지만 치료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0: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보장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2: 네, 세 아드님 모두 현재 의료 환경에 맞게 보장을 다시 준비했는데요.
0: 네.
2: 실손보험은 기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암 진단 시에는 암 진단 비용 3천만 원과 그리고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 했을 때도 보장을 넉넉히 받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비급여로 암을 치료하게 되면은 병원비가 많이 비싸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좋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끔 치료비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암 진단비에 대비한 것뿐만이 아니라 진단 이후의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생각한 보장으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0: 네. 자, 암 보장은 이제 잘 보완이 된 것 같고요. 뇌심, 뇌와 심장 쪽, 여기도 조정을 해야겠죠?
3: 네, 예전에는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처럼 보장 범위가 좁은 담보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실제 발생 빈도가 훨씬 높은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 전체를 폭넓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아드님 모두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심장 질환 진단비를 준비했고 순환계 질환 주요 치료비와 부정맥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0: 네.
3: 특히

0: 치료 과정에서 수술이나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경우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1: 여기뿐만 아니라 질병 수술비와 질병 1호종 수술비를 함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진단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치료 과정에서 수술을 받게 될 경우를 고려했고요. 그리고 요즘은 진단만 받고 끝나는 질환보다는 치료 과정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진단비 중심이 아니라 치료비와 수술비까지 함께 준비하는 현재 의료 트렌드에 조금 더 적합한 다고 생각이 듭니다.
2: 네, 좋은데요. 근데 보장을 이렇게 잘 보완을 했으니 월 보험료는 조금 늘지 않았을까요?
1: 당장의 월 보험료가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내야 할 총 보험료를 계산한 결과 최소 2억 원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네. 그 설명을 듣고 가족분들도 왜 이번 리모델링이 필요했는지 이해가 좀 되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2: 네, 그렇군요. 새 아드님 보험 이제 점검이 마무리가 된 것 같고 다음은 부모님 보험 봐야죠.
1: 네, 아버님 보험부터 조금 살펴보면은 실손 의료비가 무려 27만 원이 넘었습니다.
2: 굉장히 많이 내고
1: 네, 계셨네요. 그런데 보험료에 비해서 현재 의료 환경에 꼭 필요한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보장은 부족했고요. 암 진단비도 암 진단비만 이제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과정이었고 치료 시에 필요한 부분들은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2: 그랬군요. 그렇다면 아버님 보험도 지금 의료 트렌드에 잘 맞게끔 좀 개선을 좀 해 주셨나요?
1: 그렇죠. 실손 보험을 현재 기준에 맞게 전환을 하고요. 암 진단비는 물론이고 항암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비, 중입자 방사선 치료, 비급여 암 치료비까지 보완을 했습니다. 또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의 보장 범위도 넓혀서 순환계 질환 주요 치료비와 부정맥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현재 의료 트렌드에 맞게 다시 재설계했습니다.
2: 네, 든든하네요. 그리고 어머님, 우리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분은 어땠나요?
0: 어머님도 실손보험은 오래 유지하고 계셨지만 암 진단비가 충분하지 않았고 치료비 보장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갱신형 보험을 유지하고 계셨고 주택화재보험도 실제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높은 보험료를 내고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실손은 전환을 안내드리고 주택화재보험은 꼭 필요한 보장은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줄여드렸고요. 그리고 부족했던 암이나 뇌혈관, 심장질환 그 보장을 현재 의료 환경에 맞게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보험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았는데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지금 딱 상담 신청하시길 진짜 잘하신 것 같네요.
1: 맞아요. 딱 맞는 타이밍에 네. 네, 신청을 해주셔가지고요. 보험은 한번 가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상황이나 의료 환경이 바뀔 때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버님께서도 아이들 보험이 부족함 없이 잘 들었다고 생각은 했지만 내가 잘못 준비한 것 같다 이러면서 속상해하시더라고요.
2: 아닌데.
1: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바로 말씀드렸 그때는 충분히 좋은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신 것이 맞다. 네. 다만 시간이 흘렀고 의료기술도 바뀌었고 치료 환경이 달라졌을 뿐이라고 오늘 상담은 이제 아버님의 잘못이 아니라
2: 그럼요. 네,
1: 가족들이 앞으로 다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더니 조금 마음이 놓이셨나 봐요.
2: 네, 아유 잘하셨네요. 어릴 때 부모님이 가입해 두신 보험이라고 해도 성인이 된 뒤에 내가 어떤 보장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만큼 오랜 기간 동안 그걸 유지해야 하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고 점검 한번 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갱신에 대한 부담은 없는지 지금 의료 트렌드에 맞는 그런 보장들이 충분히 들어있는지 이렇게 가족분들 다 같이 점검 받아보시면 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집도 그럼 같이 보험 점검 한번 받아보자.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이고요. 상담 두 글자만 꾹꾹 눌러서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정현 팀장님이 저를 좀 오랜만에 만나셔서 아까 좀 멘탈이 흔들린다. 오랜만에 멘탈을 부여잡기가 어려운 기분이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우리 천효진 PD님이 응원의 선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최정현 힘을 내 이만큼 왔잖아. 1부가 끝났어. 2부만 버티자. 소녀시대 힘내. 들으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0: 좋습니다. 팀장님.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원희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소비자 민원실 문을 활짝 열고 오늘의 업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2355님 아나운서 한 분이 방송을 산뜻하게 업그레이드하네요 라고 저에게 이런 힘이 되는 격려 문자를, 전 칭찬에 살고 죽는 아이라서요. 너무 감사합니다. 235 왜요? 왜? 나온 별말도 아닌데.
1: 그러니까 오늘 빵빵 터지시네요.
0: 오늘 좀 힘이 딸리시는 것 같아요. 네. 2355님 땡큐 I love you. 첫 번째 민원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0827님 50세입니다. 얼마 전에 보험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런데 표적항암만 월 납입금액 700원으로 10년마다 이 갱신형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저렴해서 가입을 하셨나 봐요. 비싸더라도 비갱신으로 할 걸 잘못했나 봐요. 우리 팀장님들 말씀 들어보니까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라고 방금 우리 노래 나가는 중에 따끈따끈하게 도착한 민원 사연이거든요.
1: 일단은 잘 하셨고요. 없는 네. 것보다 있는 게 낫고요. 네. 그리고 현재 보험료가 7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700원이 유지되는 거고 이제 50세라고 하셨으니까 네. 60세가 되면은 이제 700원보다 갱신이 되고 갱신이 될 텐데 이미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후회하시는 것보다는 네, 기존에 비갱신으로 하시면은 사실 훨씬 더 많이 비싸거든요. 예. 그랬을 때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전체적인 보장을 비교해가지고 선택하실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저희가 늘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하는 얘기 납입할 여력. 여력. 우리가 비갱신으로 했을 때 보험료 너무 비싸진다라고 하면은 10년 갱신으로 해서 지금 아직까지 한창 일하실 때잖아요. 네. 그때를 대비하시는 거에 있어서 저렴한 보험료로 대비하실 수는 있겠다. 그래서 마음을 편히 하시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0: 그래도 혹시나 뭔가 마음에 걸리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 보장 내용, 뭐 얼마 월 보험료 내고 계시는지 또 전문가분과 함께 더 좀 심층적으로 상담 받아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시다면 샵 0951번으로 우리 0827 님 또 상담 신청 문자도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민원입니다. 1215님 안녕하세요. 이제 막 운전을 시작한 초보 드라이버인데요. 제 차는 너무 귀엽고 러블리한 차인데 차를 사고 처음 맞는 장마라 괜히 더 걱정을 하고

0: 하게 됩니다. 비 오는 날 운전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혹시라도 비 때문에 저의 사랑스러운 붕붕이가 물에 잠기기라도 하면 어쩌나, 길 가다가 서면 어쩌나 걱정이 앞서기도 하거든요. 교통사고가 난 건 아니지만 비 때문에 차에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사연 보내주셨어요. 우리 이제 장마가 본격 시작이 되니까 또 걱정 많이들 하실 겁니다. 이맘때면 뉴스에 꼭 나오잖아요. 이 비 많이 와서 차량 침수 피해 발생했다. 뭐 도로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활용해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담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1: 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되는 담보인데요. 바로 자기 차량 손해 담보입니다.
0: 자기 차량 손해
1: 자기 차량 손해 담보. 우리가 흔히 줄여서 자차라고 부르는 바로 그 항목인데요. 내 차가 파손되거나 망가졌을 때 내 보험으로 처리하는 담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차 손해가 어디까지 보장하는지 약관을 잘 안 보시더라고요.
0: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쏙쏙 박사 조민정 팀장님께서 약관을 대신 좀 읽어주시겠어요?
2: 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는 정확하게 총 7가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도난, 침수, 화재. 이렇게 7가지인데요. 여기에서 네. 보시는 것처럼 침수와 화재가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약이 있어야지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하지만 자차에 가입을 해도 보상을 또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건 어떤 경우인 거예요?
1: 네, 자차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사고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건 아닌데요.
0: 네.
1: 자차 단독 사고 보상 특약. 또는 자기 차량 손해 확대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주로 다이렉트 보험 가입할 때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단독 사고 제외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0: 네.
1: 이 특약이 빠진 자차는 오직 차대차 충돌, 뭐 접촉, 이런 도난 보상만 가능하고 침수나 화재 같은 단독 사고는 보상 범위에서 완전히 제외가 됩니다.
0: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차 가입을 해놨다고 해도 어떤 범위까지 좀 보상이 되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쯤에서 그 시간이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빠밤.
2: 빠밤. 네. 득음. 그것도 모르냐?
0: 와, 네. 발성이 좋았어요.
2: 그렇군요.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려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2: 네. 만약에 침수 보상을 받게 되면 무조건 보험료 할증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침수 보상이 이렇게 중요한데 침수 보상을 넣으면 뭔가 보상 범위가 늘어나는 거니까 당연히 보험료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자, O 해보겠습니다. O. 아, 땡이군요.
2: 땡.
0: 아니에요?
2: 네. 운전자의 과실을 따지게 되는데요.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는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2: 뭐 아파트나 공영주차장 등의 정상적인 주차 구역에다가 차를 세워놓았는데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잠겼다거나 내지는 통제 경고가 없던 정상적인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중에 순식간에 국지성 호우로 뭐 고립돼서 침수된 경우라면은 운전자 과실이 아니므로 자차 보상이 되면서 할증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0: 그 말인즉슨 그럼 반대로 운전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할증이 붙겠네요.
1: 맞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을 통해서 침수 위험 지역으로 공고가 되었거나 경찰 등의 안내 요원이 통제하는 곳을 무리하게 진입했을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돼서 보상이 되더라도 내년에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0: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수로 선루프라든가 창문을 열어두고 간 거예요. 모르고 그렇게 주차를 해뒀다가 빗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차량 피해를 봤다. 이런 경우에 자차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원칙적으로는 보상이 이제 불가능하죠.
0: 원래는 없는데요.
2: 그렇죠. 고의성이 있었음을,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다. 고의성이 나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0: 일부러 한 거 아니다.
2: 네. 이런 것들을 소명을 하시게 되면은 보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보통 선루프를 열어둔 경우는 관리 소홀로 보아서 원칙적으로는 보상이 어려운데요.
0: 네.
2: 과거의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오작동 등에 의해 가지고 고의성이 없는 단순 과실임을 확인됐을 때는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선례가 있거든요.
0: 예, 그렇군요. 갑작스러운 폭우 또 찾아온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으로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알아봤고요. 무엇보다 자기 차량 손해 자차 담보가 내 자동차 보험에 들어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독사고 보장 특약이 빠져 있다면 뭐 침수라든가 화재 관련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상담 신청 문자 받아보고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 필요하신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원은 586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남편이 얼마 전에 저랑 상의도 없이 실손보험만 남기고 다른 보험을 다 해지했습니다. 아이고, 본인은 지금까지 크게 아픈 적도 없고 보험금을 받은 적도 거의 없다면서 앞으로도 보험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건강하지만 남편 회사가 좀 힘들어져서 인원 감축으로 두 사람 몫의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쩍 피곤해하는 모습에 혹시라도 병이라도 나면 어쩌나 걱정이 되고요. 아이들도 아직 있으니 가장의 건강 문제가 더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남편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추가 가입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데요. 실손보험 외에 꼭 필요한 핵심 보장 만 최소한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고민 상담 민원이었어요. 사실 이런 사연은 남편분 입장도 이해가 되고 아내분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더욱더 좀 안타깝고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죠?
1: 네. 최근에 그 저도 상담한 그 가족분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서 마음이 좀 안 좋은데요.
0: 예.
1: 남편분이 보험을 해지하신 건 나는 절대 안 아파. 이런 고집이라기보다는 어깨가 무거워진 가장으로서 고정지출을 한 푼이라도 줄여보려는 눈물겨운 노력으로
0: 그렇겠죠.
1: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내분 입장에서는 큰 방패를 잃어버린 기분이라 불안하신 것도 또 당연해 보이고요.
0: 네네. 진짜 두 분 심정이 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2: 맞아요.
0: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조언을 해드려야 할까요?
2: 일단 저희가 보험에 대한 중요한 원칙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0: 네.
2: 남편분이 건강하신 거는 보험 가입에 있어서 엄청난 무기다.
0: 아, 네. 건강의 무기다.
2: 그렇죠. 흔히들 아플 때 돼서 보험을 찾으시잖아요.
0: 네.
2: 그래서 하지만 보험사가 뭐 절대 손해를 보는 장사를 안 하죠.
0: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거나 병원 치료 이력이 생기면은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0: 네.
1: 네, 지금 안 아프니까 보험을 안 들어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가장 건강하고 젊을 때니까 세상에서 제일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거라고 관점을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게 말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보험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기 때문에 보험을 준비하기에 가장 유리한 시기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는 뭔가요?
2: 네, 두 번째는 우리 집 가계부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인지부터 따져보라는 건데요.
0: 네.
2: 아무리 보장이 좋아도 매달 보험료가 부담돼서 중간에 지금처럼 해지하게 되면은 오히려 손해가 커질 수 있죠. 그래서 남편분을 설득하기 전에 먼저 우리 집 수익과 고정지출 그리고 대출 교육비 등을 냉정하게 살펴보시고요. 그 안에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핵심 보장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0: 예, 5867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가장 핵심적인 보장만 좀 최소한으로 구성할 수 없겠느냐.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 네,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과 같다.
0: 마트 장보기?
2: 네. 마트에서 이제 장을 볼 때 보면은 가장 필수적인 거 먼저 담고 이거 좀 더 담아볼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2: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보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남편분 보험은 기본적인 실비를 남겨두셨으니까 뭐 쌀과 물 기본은 준비가 됐고요.
0: 생필품은 됐다.
2: 생필품. 네. 그 위에 3단계로 핵심만 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0: 예, 3단계 핵심을 담아보자. 마트 장보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카트에 제일 먼저 담아야 할 1단계 뭔가요?
1: 네. 1단계는 바로 진단비입니다. 큰 병에 걸리면 치료비도 문제지만 일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생활비가 끊기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0: 네.
1: 그럴 때 가장의 공백을 메워줄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그 중대한 3대 질병 진단비를 먼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좀 욕심을 부려서 진단비를 뭐 5천만 원, 1억, 2억 뭐 이렇게 잡으면 보험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버텨줄 수 있는 생활비 수준으로 심플하게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지금 상황에선 너무 욕심을 내기보다는 최대한 가볍게 담아보자라는 것이고 2단계는 뭐예요?
2: 네, 2단계는 실제로 수술을 하거나 장기 치료를 받을 때 나오는 이제 이런 치료비나 수술비인데요.
0: 예.
2: 큰 돈이 드는 대형 수술비나 가성비 좋은 조그만 수술을 했을 때도 나오는 수술비 위주로 필요한 반찬을 고르듯이 가볍게 추가하시는 단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좋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어떤 걸 담을까요?
1: 네, 3단계는 가성비 특약들인데요. 뭐 운전자 보험이나 일상생활 배상 책임처럼 몇천 원 안 하면서 유용한 소스 같은 특약들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1단계와 2단계를 담았을 때 처음에 약속한 우리 집 월 보험료 예산이 꽉 찼다면 3단계는 과감히 패스하시는 게 좋습니다.
0: 지금 예산에 맞춰가면서 담고 있는 거니까. 네.
2: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보험을 다 해지해버린 남편한테 잘 전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0: 이제 소통의 문제가 남아있군요.
2: 그렇죠. 당신 아프면 어떨려 그래? 이런 것보다는.
0: 안 돼, 안 돼. 이런 건 안 된다.
2: 이러면 싸울 수 있으니까 남편의 그런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들을 알아주면서 아내분의 그 불안한 마음도 같이 잘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계부 상황에 맞게 우리 가족의 안전장치 우리 수준에 맞게 심플하게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건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지금 건강하다는 것은 보험이 필요 없는 시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한 보장을 가장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는 적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손보험이 가장 기본 생필품이다. 그 위에 가장의 공백을 대비할 진단비라든가 치료비라든가 차근차근 핵심적인 것들을 가볍게라도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 계속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0951번 상담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팀장님과 함께 돈이 되는 정보 많이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자. 원포인트 조민정 팀장님.
2: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다 해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수준에 맞춰서 아주 심플하게라도 준비하실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저도 비슷한데요. 이 보험료는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 집 가정 소득의 7% 혹은 10%가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0: 아, 7에서 10% 네. 우리 월 가정 소득에
1: 맞습니다.
0: 예, 이 부분도 또 혹여 모르셨던 분들 있다면 메모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조민정 최정현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오늘 방송에서 놓치신 내용 있으시다면 내일 아침 9시에 재방송으로 또 다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김범수의 끝사랑 남겨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지연이었습니다. 9시 1시 머니특별시.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4: TBS 교통정보.
8: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동작대교 부근 4차로에서 녹지 작업이 있습니다. 작업 구간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뒤로는 여의상류에서 한강대교까지,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도 밀립니다. 반대 김포 방면으로는 영동대교에서 동호대교,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방면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반대 구리 방면으로는 마포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분당 수서로가 청담대교 방면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어렵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으로는 창동교에서 상계교까지 속도로 못냅니다. 도심 안쪽에서는 남산 1호터널이 강남 방면으로 1호터널 출구부터 한남을 고가차도 남당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울 현재 기온 27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영인데 최가 일구입니다. 지하철에 오면 나오려는 사람을 해치고 몸부터 들이댑니다. 엘리베이터에선 문이 닫히려고 하는데도 닫힌 버튼을 수십 번 눌러대죠. 인터넷 속도가 좀 느리다 싶으면 새로 고친 버튼 누르고 채 초록불로 바뀌기도 전에 횡단보도에 내려섭니다. 이거 왜들 이러는 걸까요? 미국 내과의사 레디 도시는 이런 걸 시간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누가 빨리빨리 하라는 것도 아닌데 시간이 달아나는 것 같은 기분에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아서 스스로를 재촉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시간병이 악화가 되면 만성 근육통, 피로, 속쓰림에 시달리게 되고 불안,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치료법이요? 한 가지가 있대요. 몸도 마음도 여유롭게 사는 거. 그게 어디 말처럼 쉽냐 하시겠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조금만 덜 바쁜 하루를 보내보자고요. 그렇게 보인 하루하루가 여유를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7월 6일 월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발할 뉴스 연중 무휴 하리케인 라디오 출격. 전영록이 부릅니다. 사랑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시간을 관리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시간에 매여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시간병에 걸리면요, 몸과 마음에도 병나고 결국에는 인생도 중병이 생기는 법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덜 바쁜 하루, 우선 이것부터 시작해보자고요. 좋은 음악 고가를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네가 인간이야 호통의 달인 개그맨 최국과 함께 대신 환해주는 남자 대화남 다시 듣게 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힘든 싱어죠. 최신영 씨가 부릅니다.

0: 미치겠다. 부부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 못해 다니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겄다. 사업 문제. 세상의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 드립니다.
1: 우리국이 최고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0: 허통이 아니고 허통의 달인이죠. 나는 화낸다. 고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 최국 씨 나왔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이거 왜 안 들고 들어왔어, 대본을?
2: 없어요. 없어, 없어. 없더라고.
0: 그 빈손으로 온 거야?
2: 네.
0: 저 돈가스가 안 줬어?
2: 줄 때 있고 안 줄 때 있고. 아니, 이거 좀, 이게 대본을 좀 여유 있게 좀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어?
0: 종이가 없나 보다.
2: 여분을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분을? 왜 이렇게 모자르게 만들어놨어?
0: 그러지 마.
2: 대본을.
0: 없대 종이가 이제.
2: 야. 아 여분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야 여분을.
0: 자.
2: 아 진짜.
0: 슬프다 슬퍼. 아 이거 저기 그러네 돈가스가 그렇게 얘기했대. 이 정도 이렇게 오래 했으면 8년 가까이 했으면 이 정도는 외워서 하라고.
2: 야 근데 신경이 안 해요 저. 안 해요 저. 일주일에 한 번 해서 그런지.
0: 야.
2: 안 해요 저.
0: 정말.
2: 네. 아무튼 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0: 아이고.
2: 또 회사 사정도 있고 하니까.
0: 그래요. 자.
2: 여기는 진짜 저기 종이가 모자라서 그럴 수 있어요.
0: 아니 정말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
2: 그러니까
0: 없어 종이가.
2: 아 언제쯤 여기
0: 종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 예. 근데 조금 전에 뭐 휴대폰 뭐 이모 그래 누구야?
2: 예, 네, 그 조카.
0: 조카가 전화를 한 거야?
2: 처조카라고 해야 되나?
0: 예.
2: 와이프의 조카.
0: 그렇지.
2: 그러니까 저희 캐나다에 사는데
0: 네,
2: 결혼해가지고 근데 요번에 왔어요. 한국에 놀러 왔는데 저희 집에 좀 있었거든요.
0: 아, 이모부 그러면서 전화한 네, 거구나. 네.
2: 오늘 가는 날인데
0: 아~
2: 아침에 제가 인사를 못 하고 나와가지고
0: 인천공항에서 이제 작별 네. 인사하는 거. 지금 네, 파야 네, 그러면.
2: 네. 아, 근데 또 어떻게?
0: 아, 괜찮아. 네? 이따가 노래 나갈 때 한번 하든지.
2: 네? 아, 네. 이따 노래
0: 나갈 때. 미시 비행기에 타고 갔네.
2: 모르겠어, 맞다. 다섯 시 반인가?
0: 아, 그러면 이쪽 노래 나갈 때 통화하세요. 자, 이제 슬슬 이제 시작할 건데.
2: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0: 예. 종이는 한 장 바꾸면 이거는 예, 읽어봐.
2: 여러분들,
0: 이거.
2: 요즘 너무 짜증나시죠? 화도 많이 나시고.
0: 청취자 동료 예. 멘트.
2: 장사하는 데서 짜증난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예. 이런 정말 화나는 사연 있지 않습니까? 뭐, 아우, 정말 뭐, 갑질 뭐 이런 거 고발해 주셔도 좋고, 돈 떼인 분들 예, 상담도 해주시면 제가 대신 화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네, 모든 고민 짜증 불화통 네. 샵 0951,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래요. 제가 왜 이제 네가 인간이야 이것만 하지 말고
2: 네.
0: 최근에 왜 이제 여러 가지 좀 해보자. 그래서 저 일론 머스크 스타쉽 태워서 화성 보낸다 이런 것도 있고 내가 형이 하나 또 발견.
2: 또 뭐 하셨는데요? 예.
0: 저기 돈가스 피디하고 얘기하다가
2: 네네.
0: 제가 이 실없는 소리를 하더라고.
2: 예.
0: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야 가스 새는 소리 하지 말라고.
2: 아, 가스 새는 소리 하지
0: 어때 마. 이거?
2: 아, 어디 가스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0: 돈가스.
2: 아?
0: 돈가스.
2: 돈가스?
0: 그, 아니 LPG 가스다 생각하고. 가스,
2: 그러니까 방구 얘기하는
0: 거. 가스 새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거 어때?
2: 아 좋은데요?
0: 그죠?
2: 예.
0: 이걸 가스, 또 오늘 많이 써먹자.
2: 가스 새는 소리 하지,
0: 가스 새는 소리 하지 말라고.
2: 네. 근데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게 좀 애매해져요, 좀 코너가.
0: 아, 그래. 내가
2: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잖아.
0: 아, 그러니까 형이 그럴 때 제때 연료를 대줄게.
2: 알았어.
0: 그냥 따라만 네. 하면 돼. 네. 자, 문자를 오늘 많이들 안 보내주고 계신데, 자, 한 분이 보내주셨네. 242번님. 꾸기영아, 아, 글쎄, 오늘 아침 자전거로 출근하는데요. 또 하천변에 쓰레기를 버렸어요. 꾸기영. 혼내줘요. 아우 미치겠어요.
2: 아, 왜 이렇게 버려 쓰레기를 왜 이렇게
0: 자꾸. 사연을 했잖아. 아 이거 뭘 버린 거야?
2: 아니 이거 뭐 매주 이렇게 이런 사연이 계속 와 이거 진짜.
0: 하천배 숲에다가 헝겊 조각 같은 건지 손뭉치 같은 건지 막 버려놨어.
2: 아니 뭐 어떠? 아니 네? 중장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되잖아 그냥. 왜 이걸 왜 여기다 버려 여기다가 더럽게 진짜 냄새나고 여기 사람들 이렇게 산책하고 이렇게 좀 좋은 공기 마시면서 좀 크, 기분 좋게 나왔는데 쓰레기 있으면 이거 기분이 멋 같잖아요.
0: 좋아 좋아. 네가 인간이야.
2: 네가 인간이야? 어쩌고 어쩌다가 가지고 와. 씻어 빨리.
0: 주워.
2: 주워.
0: 그렇지.
2: 아 정말.
0: 저거
2: 아,
0: 한번.
2: 이런 짓을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진짜로. 아 이 쓰레기 그거 버리는데 있잖아요. 있잖아. 거기에 종량제 봉투 얼마나 한다 그거. 왜 없어? 종량제 봉투가 안 팔어? 팔잖아요.
0: 여왕벌 봉침 맞고 싶냐고.
2: 그래. 여왕벌 봉침 맞고 싶어?
0: 아 좋았어. 자 이번에는 3983님 1구형 9구형 안녕.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혈압까지 올리는 일이 있어서 대신 화 좀 내달라고 문자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같이 보내셨네. 공장 안에 무슨 사진 같은데.
2: 뭐야 이게.
0: 그러니까 사진은요 파주 금천 공영 주차장인데요. 저희가 공장이 아니고 공영 주차장이래. 그런데 저렇게 캠핑 트레일러를 주차해 놨어요. 아, 저게 저 차꽁문에 달고 다니는 차 트레일러네. 물건 싣고 다니는.
2: 네.
0: 번호판이 없으니 주차비도 안 내고 주차장을 개인 차고처럼 쓰고 있습니다. 모두의 주차장을 개인 차고처럼 쓰고 있는 저 파렴치한한테 구기용 아주 시원하게 화 좀 내주세요.
2: 네.
0: 당신, 이렇게 써. 모범 답안을 보냈어. 당신, 염라대왕하고 면담아 보고 싶어? 이렇게. 잠깐만. 선물로 목이 벗어 주시면 잘 요리해서 장모님 드리고 싶습니다. TBS 정상화 응원합니다.
2: 아이고.
0: 자, 일단 저걸로 해. 당신, 염라대왕하고 면담하고 싶어?
2: 뭐야. 그 공영주차장에다가 트레일러를 이렇게 계속 대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돈도 안 내고.
0: 그렇지. 번호판도 없으니까 누군지 모르잖아.
2: 네가 인간이야?
0: 아, 좋아.
2: 네가 인간이야? 어? 당신! 염라대왕하고 면담하고 싶어?
0: 좋아, 좋아.
2: 일대일 면담하고 싶어? 안 좋은 얘기하고 싶어? 생각이 안 난다.
0: 가스 새는 소리 하고 싶어.
2: 가스 새는 소리 하고 있어, 정말. 어? 여왕벌 봉침 맞고 싶어? 또 뭐 있지?
0: 됐어. 이 조금 이따 다는 알려.
2: 척추를 확 꺾어버리고.
0: 저거 있잖아. 이게 무슨 새 소리야?
2: 이게 무슨 새 소리야?
0: 그렇지.
2: 아니, 한 번에 다 풀면 안 돼요. 하나씩 해야지.
0: 아니, 계속 해야지. 예. 그래야지 알겠어. 청취자들이 각인이 되지. 자, 이번에.
2: 문자 보내요!
0: 문자 좀 보내주세요.
2: 뭐 하나도 안 와, 이거 진짜!
0: 아니, 문자를 안 보내주시니까.
2: 나 무시하는 거야?
0: 무시한다, 너. 저 무시하는 거야, 지금.
2: 아, 나 무시. 나도 나름대로 여기 지금 40분 걸려서 왔어! 와서 한번 좀 문자 좀 보내주고. 화나는 일 왜 없어? 요즘 겁나 많잖아요! 아, 대신 화를 좀 내드린다,
0: 2583님께서 신청곡과 함께 이제 문자를 보내셨네. 안녕하세요. 두 분 코너만큼 질리지 않는 프로는 70평생 처음이에요. 어우. 저희보다 선배님이시네. 같은 재방송을 들어도 질리지도 않고 재밌고요. 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국어시험을 봤는데 5일은 닷새, 6일은 엿새,
2: 네.
0: 7일은 뭘까요? 그랬더니 답은 1회 아닙니까? 1회?
2: 그렇죠.
0: 예?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 내 아들은 뭐라고 썼냐?
2: 네.
0: 어렵겠지요. 1학년 아이는 몬세모자 돌림이라고 생각을 해서
2: 네.
0: 답을 참새라고 썼어요.
2: 아,
0: 그러니까 닷새, 엿새,
2: 참새
0: 라인 맞춰서
2: 칠새라고 할 줄 알았는데 참새라고 했네. 똑똑하네 이거.
0: 아, 선생님도 네. 배꼽 빠지게 웃으셨고요.
2: 네.
0: 그렇게 웃었던 때가 엊그저 같았는데
2: 네.
0: 온 40년이 흘러버렸네요. 아이고 그렇군요.
2: 초등학생들이 네. 초등학생들이 애들이 참 이게 창의적이야 보면 그때 형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아빠인가? 뭐 고성방가.
0: 고성방가.
2: 고성방가 네 글자 뭐냐. 아빠인가?
0: 그렇지. 우리 아빠인가?
2: 네.
0: 그래서 신청곡이 있습니다. 참새야로 송창식 씨 노래를 듣고 싶다.
2: 야, 이 노래 진짜 오래간만이다. 와.
0: 2583님.
2: 야, 파블로 피디님 진짜 야, 이 선곡의 제왕이야.
0: 여보세요.
2: 네?
0: 선곡은 이제 성취자가 하셨다고 2583님.
2: 아, 그러네. 죄송합니다. 네. 네.
0: 자. 2583님 형님께 띄워드립니다. 송창식 참새의 하루.
2: 이 노래 들으면 계속 놀고 싶어 그냥.

0: 네, 40년 전 아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다 그랬나? 5학년 때였다 그랬나? 그 참새를 네. 써가지고 난센스 기지를 했다고. 워낙 1회가 7일. 네. 1회라고 해야 되는데.
1: 다스였어요? 네, 참새.
0: 참새를. 네. 아, 그래서 저도 이제 노래 들으면서 생각난 게 있어. 네? 어떤 할아버지가. 네. 너 이거 아마 알 거야.
1: 뭔데?
0: 할아버지한테 그 손자가 와서 네. 할아버지 오늘 숙제가 5대양 6대주가 뭔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5대양은 모르겠는데 6대주는 안다 그러면서 어, 네. 이렇게 쓰라고 그랬대.
1: 뭐라고?
0: 소주, 맥주, 콜양주.
1: 양주.
0: 그러다가 마지막 여섯 번째를 뭐라고 썼냐면 막걸리라고 썼다는 거야.
1: 아, 막걸리. 막걸리는 미잖아요.
0: 아이가 이제 다음날 네. 이제 애가 가가지고 학교 가서 네.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또 헐레벌떡 쫓아와가지고 네.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그 막걸리는 아니래요.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야. 아참 막걸리가 아니고 탁주다. 그랬던 얘기가 있어요.
1: 아 참 진짜. 네. 네? 아, 그걸 또 선생님한테 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또 가서 그거 그대로 얘기한 얘도 참 대단한데.
0: 내가 난센스 퀴즈 하나 더 내줄까?
1: 아, 예, 예. 재밌네.
0: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피가 있는데 뭔지 알아?
1: 즐겨 마시는 피요?
0: 어.
1: 피?
0: 어, 피.
1: 즐겨 마시는 피가 뭐지? 어,
0: 커피.
1: 아, 커피. 아,
0: 네가 한번 내봐.
1: 오, 이건 예?
0: 네가 내봐.
1: 저? 네. 아, 전 그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0: 아, 개그맨보다 제가 퀴즈를 더 잘 냈습니다.
1: 가끔씩 이런 개그 들어도 진짜 뭐 되게 좀 향수를 느끼면서 재밌는 것 같아요.
0: 아이고, 예. 자, 이제 7242번님께서 긴 문자를 보내주셨네. 자, 화낼 준비됐죠? 일구행님, 최국 씨, 양주시에서 개인 택시 운행하며 항상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요. 술 취한 손님을 모셨는데 가는 도중에 네. 빡 하고 방귀를 거리낌 없이 꾸고 웃더라고요.
1: 아, 방귀 소리가 빡 하고.
0: 아 얼마나 이게 폭발력이 있으면 빡 소리가 나냐. 빡. 완전 가스 새는 소리네 이거. 어? 그래서 창문을 내리면서 방귀를 실내에서 꾸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네. 손님이 아이고 생리현상인가 어떡해요. 그러면서 왜 추운데 왜 창문을 내렸냐고 대래 짜증을 내더라니까요. 꾹 참고 목적지에 다 왔을 쯤에 다시 뽕 소리도 아니고 이번에도 빡 하고 또 뽕 뜨라니. 야, 뭔 소리야 또 이건. 밖에서 바블로가 또 허유광까지 넣네. 그리고는 혼자 희죽희죽 웃더라니까요.
1: 왜 웃어?
0: 공공장사에서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아, 그렇죠.
0: 최욱 씨. 방귀 끼고 사과 없는 이 방귀 손님 혼 좀 내주세요.
1: 생리현상인 건 이해를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0: 그걸 두 번씩이나 꺼.
1: 왜 웃어?
0: 두 번?
1: 방귀 끼고 왜 웃어? 사람 진짜 냄새나 짜증나 죽겠냐? 어? 그리고 방귀 소리가 빡이 뭐야 빡이? 빡스 찢어지겠네. 어? 아니 근데 이렇게 깨면 진짜 팩 찢어진다니까.
0: 그러니까.
1: 찢어진 적 있어요.
0: 아니 그래서. 괜찮았어. 어 빤스 찢어진
1: 거야. 이기적이야 인간아. 어? 아니 좀 조용히. 조용히. 아니 정방구가 나올 것 같으면 창문을 딱 내리고 이렇게 그치. 어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맞는 사람 입장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그 밀폐된 공간 아니지. 기사님 눈 매워.
0: 봉침 맞고 싶어 그래.
1: 아, 나 정말. 가스 새는 소리 하고 있어.
0: 여왕벌
1: 봉침 한번 맞아 보. 네? 봉침 한번 맞아 볼 테야. 뭐라고?
0: 여왕벌 봉침 맞고 싶어.
1: 여왕벌 봉침 맞고 싶어.

0: 자.
1: 또 뭐 있더라? 아, 그거 있었는데? 아.
0: 또 가르쳐줘?
1: 밥 숟가락 놓고 싶어?
0: 아, 그거는 좀 약간 좀 그렇고.
1: 너무 센가? 너무. 아니, 젓가락으로 드시라고요.
0: 아, 예. 저거 해야, 그러면.
1: 뭐.
0: 저, 스타쉽 태워서 화성 보낸다.
1: 아, 그거는 진짜.
0: 아, 그거 여기까지만 하고.
1: 그거 말고 이제 딴 걸로 좀 바꾸면 안 될까요?
0: 아, 니, 너도 좀 해. 형이 맨날 네, 가르쳐 주잖아.
1: 너무 그, 일론 머스크 띄워주는 것 같아가지고.
0: 이번에는 8750번님의 사연입니다. 내 나이 67살입니다. 큰아들은 43이고 작은아들은 40살이고요. 근데 장가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신랑감으로는 손색이 없는데 장가 가서 애기 낳으면 엄마 힘 있어야 봐준다. 가끔 이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속상하고 화나요. 우리 아들 장가 좀 가라고 좀 독촉 좀 해주세요. 아유. 어머니신가 봐. 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
1: 장가 가라고 화를 낸다고 뭐 이렇게 가지는 것도 아니고.
0: 독촉을 좀 해달래. 예? 최국 씨가. 이분 전화, 어머니를 전화 연결했어요.
1: 아, 진짜요? 네. 오래간만이네.
0: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아유,
2: 예.
1: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예.
0: 어디 계세요, 지금 동네는?
2: 아, 지금 김포 고촌입니다.
0: 아, 네. 가까운 데 계시네. 최국 씨 인사하고.
1: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고촌이세요? 저 가까이 있어요. 저 검단 살아요, 검단, 저는.
2: 최국 씨 맨날 혼나는 거 맨날 잘 듣고 있어요.
1: 아유, 야, 어머니. 애기를 좀, 애를 좀, 그래도 좀 늦게 나셨네요. 그 당시에 비해서. 아, 예. 그죠? 30대에 나셔서.
2: 장가 안 가고 너무너무 속상해요. 다른 집들은 다 갔는데.
1: 그러니까 왜 장가를 안 가? 아, 큰일 났네. 애들이 멀쩡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잘하잖아요. 손색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2: 네, 맞아요. 너무너무 착하고 동네 어르신들이 어쩜 저렇게 애들이 착하냐고 그래.
1: 아,
0: 그 자녀는 이렇게 아들 둘이세요?
2: 네.
0: 따님은 없고?
2: 딸 없어요. 어,
0: 저기 남편분은요?
2: 남편분은 작년에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1: 아이고.
0: 그러면은 지금 아들
1: 그러니까
0: 둘하고
1: 빨리 해야 될 텐데,
0: 아들 결혼. 둘하고 세 분이 같이 잘 살고 계신 거고.
2: 네.
1: 그러니까 어머니 보시기에 그 아드님이 결혼을 그러니까 비혼주인 거예요. 그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고는 싶은데 여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2: 친구분들이 네. 가끔 소개팅을 하고 그러는데.
1: 네.
2: 이렇게.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1: 아, 눈이 좀 높은가? 아드님들이?
2: 아니, 그러진 않아요. 요즘에 이제 일이 좀 바빠서.
1: 네.
2: 또 이렇게 시간이 좀 안 나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1: 아, 그 아들은 뭐라 그래요? 자꾸 장가 좀 가라 그러면 아들은 또 뭐라 그래?
2: 아, 엄마, 나. 또 2년 되면 가죠. 뭐 이제 이러긴 하는데 요새는 뭐 다들 늦게 가고 하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주변 지네 친구들은 그냥 거의 다 갖고 그냥
0: 그러겠네.
2: 한 5명만 얘하고 포함해서 두세 명만 안 가고 7명이
0: 그게 또 더군다나 저 손주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딴 친구들.
2: 그럼요. 그럼요.
0: 그럴 때 제일 부러우시겠어요.
2: 뭐 엄청 부러워요.
0: 어 진짜 부러워. 너 최고의 웃을 일이 아니야, 이 사람은.
1: 그러니까, 그러니까.
2: 아, 맞아요.
0: 이 연세쯤 되면
2: 아유.
0: 당연히 저런 생각을
1: 맞아요.
0: 하시지.
1: 예. 왜냐면 저도.
2: 아닌지 웃고 그러세요.
1: 아니, 그게 아니고, 저도 왜냐면 제가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왜냐면 저희 개그맨들은 결혼식 사회 많이 보잖아요.
2: 네. 근데 네.
1: 저도 결혼 좀 늦게 한 편이라.
2: 아.
1: 결혼식 사회 볼 때 결혼하는 그 신랑이 너무 부러운 거야, 언젠가부터. 예. 그런 마음이 또.
0: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저기 어머니 말이에요.
2: 네.
0: 저 아들, 큰아들이 이제 장가 가거나 둘째 아들이 네. 장가 갈 때 결혼식 네. 가면 최국 씨가 또 검단 산대니까 와서 아, 사회 네. 좀 봐드리고 그래.
1: 근데 어머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네.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이건 또 한 번에 싹 오더라고요. 보니까 또 인연은 네. 한 번에 오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시고.
2: 해야죠, 그러면. 네.
0: 저기 어머님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황극 한번 하자고요. 예, 최국 씨가 그 장가 지금 못 가고 안 가고 있는 큰아들이야.
2: 네.
1: 근데 어머니 진짜 아들한테 어떻게 하세요? 저 좋게 얘기하세요? 아니면은 좀 빨리 가라고 아들한테, 막 가르치는 스타일이세요?
0: 예, 아들한테 예 집에서 하던 대로 화 좀 내주세요. 예, 시작.
2: 제가?
0: 예. 네. 여 아들이야. 최국이가 아들이야.
1: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0: 집에서 밥 먹다가 예, 화내는 거예요. 시작.
2: 야, 니네도 진짜 너무한 거 아니니? 뭐가 잘못된 거야? 니네들 앞으로 조그만 아파트도 하나씩 다 해놓고 그랬는데 근데 뭐가 잘못된 거야?
0: 아파트를 해놨어.
2: 너무 이상하다. 성격도 내가 봐도 너무 좋은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착하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 누가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진국을 몰라보고 그러냐 도대체.
1: 아 엄마도 알다시피 아 그

0: 그 아무나랑 이렇게 결혼할 수 없잖아, 내가. 어?
1: 네.
0: 그리고 이거 결혼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행복한다는 보장이 있어? 아우.
1: 요즘에 결혼을 잘해야 된대요, 애들이.
0: 그러니까 엄마는 결혼해서 행복했어?
1: 할 게 아니래. 결혼을 함부로 할 게 아니라고 그래요.
0: 그러니까 엄마는 결혼해서 아유, 행복하냐고 했냐고.
1: 저요? 아유, 그냥 행복하기도 하고 뭐 결혼 생활 결혼하면 결혼해 갖고 다 뭐 행복할 수 있나요?
0: 엄마 왜 아들한테 존댓말을 해 왜?
1: 예?
0: 아들한테 왜 존댓말을 해? 나 아들이잖아 지금.
2: 빨리 결혼해 그래. 예.
1: 아무튼 예. 니네들 빨리 결혼해라. 자꾸 세월 흘러봤자 내려도 손해고 어차피 결혼할 거면 얼른 서두르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말든가.
0: 나 만약에 장가 안 가면 아파트 다시 가져갈 거야?
1: 장가 안 가면 내가 다 해수해야죠 뭐.
2: 상황극이 안 돼. 자꾸 아들 그래도 상담으로 네. 생각하고 계셔가지고.
0: 어머님이 참 능력이 좋으시네요. 아들한테 딱 한채씩도 이렇게 해주시고.
2: 저기 어머니 그 네네. 아파트 해줬다는 거 해놓고 있다는 거 아들들도 알아요 다?
1: 알아요.
2: 야. 근데 요새 그 근데 결혼 안 한단 말이야? 아이고.
1: 네.
0: 근데 요즘에 또 젊은이들이 MZ들이 보면 이렇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또 그런 게 많잖아요.
1: 예 맞아요.
2: 비혼이라고 그러지.
0: 큰일 났어요 진짜. 이거 애기 저출산 때문에 지금 애기들도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1: 네
2: 고촌이시면은 지금 그 고촌역 그 주변 거기에서요.
1: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애들한테 장가가도 후회 안 가도 후회하니까 이왕이면 가라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죠.
2: 그렇군요. 네.
0: 혹시 그 결혼하면은 어머님은 어떻게 저 아들이랑 같이 사실 거예요? 아니면 분가실 거예요?
1: 아유 아니에요 절대. 같이 안 살아요.
0: 아 진짜.
1: 며느리 들어오면은 예. 편안하게 둘이 행복하게 살아가.
0: 그럼 미래의 며느리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미래의 며느리한테.
1: 며느님 어디에 있는 거야? 중국을 몰라보고 며느님 우리 아들 만나면 너무 너무 편하고 재밌을 거야. 그리고 이 저기 아들이 얘가. 되게 지혜롭고 유머스러워. 웃기는 말도 잘해. 성격이 너무 좋아.
0: 재밌구나.
1: 시집 오면은 엄청 시집 잘한다 생각할 거야. 후회 없이.
2: 알겠습니다.
1: 여느님 어디 숨지 말고 빨리 나타나.
2: 저기 어머니 저 듣고 계시던 저 청취자가 예, 네. 제안 오면은 저 문자로 연락 드릴게요 저희가.
1: 그래요. 이렇게 방송국 통해서 중매 좀 하세요.
2: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1: 예예.
0: 아 웬만하면 저기 아드님 사진이라도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텐데.
1: 예 보낼게요.
2: 그 고촌 사신진 뭐 토박이세요 그쪽에?
1: 아 원래 저기 서울에서 94년부터 서울에서 살았는데.
2: 예.
1: 아니, 고천으로 온 지가 10년 됐어요. 예, 예, 예.
2: 그러시구나.
0: 고천 살기 네. 좋아요, 그죠?
1: 너무 좋아요, 공기도 좋고.
2: 좋습니다. 예. 네. 저기요, 어머니, 오란다 네. 강정 세트 보내드릴게요.
1: 아유, 감사합니다.
2: 예. 화주시 한과 쌀가미의 오란다 강정 세트 고천의 어머니한테 보내드릴게요. 조만간 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1: 네. 아, 예, 기대하겠습니다.
2: 예.
0: 네, 아,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네. 네.
1: 화이팅!
2: 화이팅입니다.
0: 빨리 장가 가, 얘들아!
2: 자, 아들 둘인데 아직 장가를 못 보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신 어머니한테 아주 특별한 노래를 파블로 PD가 띄워드리겠다네.
0: 네.
2: 이 가수는 누구냐면은 현직 가수의 매니저야.
0: 아, 현직 가수의 네, 매니저?
2: 현직 가수의 매니저인데.
0: 이분도 가수였었나 봐요. 가수신가요?
2: 가수도 옛날에 겸업을 하고 네, 있대. 네, 네. 근데 이 매니저 이분도 아직 장가를 못 갔대.
0: 아, 지금 나이 어떻게 됐는데?
2: 59이래.
0: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직.
2: 그, 이분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이분 이름이 뭔지 알아요?
0: 누군데?
2: 강웅비.
0: 아, 강웅비. 네,
2: 강웅비.
0: 지금 그분이 시잖아요.
2: 한가빈 가수의 네, 매니저.
0: 한가빈 씨 매니저였는데 사장님.
2: 네. 네, 요즘 일이 없대. 네, 그래서 이 노래도 지금 어떻게 만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강웅비가 부릅니다. 노래 제목은 장가 가자. 듣겠습니다.

0: 아, 노래가 정신 하나도 없네.
1: 아, 노래 좋은데요?
0: 좋았어?
1: 예, 예, 되게 발랄하고.
0: 강릉비의 장가 가자.
1: 이런 노래 많이 나와야 돼요.
0: 나 좀 장가 보내야 되는데.
1: 예, 저출산에 도움되는 이런 노래. 아유, 아, 얼마나 좋습니까?
0: 고맙습니다. 자, 0622님이, 어, 이런 노래도 있었네요. 노래 참 재밌네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4218번님의 사연이에요. 배송기사인데요. 물건 내리고 있는데 제 뒤에서 야,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되는 거 알지? 그 얘기 듣고 화는 났지만 참았어요. 태국 씨, 대신 화 좀 내줬어요.
1: 아, 기사님, 그거 왜 참으셨어요? 이런 건 참지 말아야지. 미쳤나 봐, 이 형. 누구야? 누가 그런 거예요? 어? 이 양반이 미쳤나 진짜, 어? 야!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 너희 기사님 덕분에 네가 이렇게 주문하면 그거 받아서 쓰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네가 인간이야?
0: 무슨 새소리야 그래?
1: 이런 새소리라고 있어? 아주 그냥 저 강풍지에서 향냄새 맡고 싶어?
0: 돈가스 PD 가스새는 그래하지 마.
1: 직업에 귀천이 어딨냐고 진짜로. 아니,
0: 똑같은 거 하지 말고 돈가스 PD
1: 가스. 아, 내가 알아서 할게요. 왜 자꾸 껴들어 내가 진짜 화낸데. 너 주정차야 그러는 거 진짜.
0: 아니 알았어.
1: 내가 하겠다고 내가. 아. 야! 네가 뭔데 내가 진짜. 네가 나보다 돈 많이 벌어? 어? 야, 배송해가지고 몇 천만 원 벌 수 있어? 아이고. 네가 뭔데? 이게 아주 그냥 네 애 커가지고 도대체 뭐 되나 보자, 네가. 어? 어디서 직업을 갖고 뭐?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이거 확 그냥
0: 야, 최국이가 지금 진짜
1: 죽고 싶어! 아, 나 이런 건 진짜 참지를 못해요, 야, 이건.
0: 진짜로 화를.
1: 네, 사람 개무시하는 거, 이런 거. 개돼지 취급하는 거, 이씨.
0: 아, 이걸.
1: 확, 진짜.
0: 뭐, 하면 안
1: 아니, 이런 얘기 진짜 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
0: 아, 그럼.
1: 어디 사람을 무시해. 예. 어?
0: 예, 안 됩니다.
1: 배송기사는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0: 자, 이제 다음으로 갈까요?
1: 어, 네. 목 아파. 아. 이제 그만하실래요? 아, 나 지금 한 방에 너무 쏟아내가지고, 지금.
0: 저기 노래 한 곡 준비해야 되겠어. 최욱 씨 혈압 올라와 있어 지금. 자,
1: 아니 해.
0: 아, 4760번님 또 문자 왔어. 경 거기까지만 한번 소개. 경기 화성인데요.

0: 2톤 차로 납품 가는 중인데 앞에 말이요 덤프트럭이 깜빡이도 없이 훅 들어왔어요. 혼 좀 내주세요.
1: 어딜 들어와?
0: 얘기하고 들어와 그래. 얘기하고,
1: 얘기하고 들어와.
0: 얘기하고 들어와.
1: 깜빡이 켜. 깜빡이 켜고 10초 있다 들어와.
0: 맞아.
1: 그거 다 써 있잖아 그거. 어?
0: 자 노래 한번 듣고 와야지. 조금 전에 최욱 씨가 화를 오내가지고 지금 탈진 상태가 됐어요. 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에너지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희의 신나는 노래 듣겠습니다.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소풍.

0: 네. 서풍 잘 듣고 왔습니다. 아, 최국 씨가 그냥 열을 네. 에너지를 팍 쏟는 바람에 탈진 상태까지 가서 급하게 권미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조금 됐죠? 네.
1: 뭐가요?
0: 컨디션 돌아왔어요, 이제? 네.
1: 아, 나 지금 여기 목.
0: 아직? 아, 너무 세게 하지 마.
1: 목구멍이 뭐 하나 터진 것 같은데.
0: 그래? 야, 큰일 났다 그러면 어떡하냐.
1: 아, 좀 하세요. 어? 좀.
0: 내가 대신 하느라고? 네. 네가 인간이야? 자, 5962번님. 연말에 최국 씨 대상은 따놓은 당상이네요. 이 코너 진짜 매력 있습니다. 네.
1: 그냥 그렇게 너무 말씀을 막 하시지 마시고요. 연말에 뭐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출연료도 없는데 뭔 대상은 무슨?
0: 아유 말
1: 연구 대상 정도는
0: 감사합니다. 그냥 그러는 거 이럴 때는
1: 감사합니다. 네. 5962님.
0: 네, 좋습니다. 네,
1: 계속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0: 네, 그렇지.

0: 그렇게 해야지. 자, 네. 1034번님이에요. 일구씨, 최국씨 안녕. 여기는 은평구예요. 초등학교 부근인데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학생들 두 명이 건너오다가 네. 인도에 올라갔다가 네. 우회전하려고 하면 횡단보도로 내려고. 네. 아, 그러니까 우회전하려면은 초등학생 두 명이 인도에 올라갔다가 네. 또 멈칫해서 또 우회전하려면 또 내려왔다가 이제 네. 계속 반복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약을 올리길래 아, 약을 올렸다. 네.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혼 좀 내주려고 그러니까 저한테 약을 올리며 도망가고 있어요. 최국 씨, 네. 이 어린 학생들 혼 좀 내주세요.
1: 아, 참 정말 참 별애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래.
0: 아, 이게 그러니까 횡단보도 딱 내리면은 다 서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꼬맹이들이 그걸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랬던 모양이지.
1: 아, 약 올리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면 안 되지.
1: 커서 뭐 되려고 그러니 진짜.
0: 아, 어?
1: 너 큰일 나 그거. 안 위험한 안 거야 안 그거. 뭐.
0: 그거 보면은 뉴스 보면 그런 거 있어. 정말 초등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그 지나가는 차에 대해가지고 뭐 어떻게 막 그냥 이 부딪히려고 막 그러는 거 놀이 같은 게 있더라잖아.
1: 아유,
0: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얘들아.
1: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0: 큰일 나 그런 거.
1: 얼마 전에 무슨 아버지와 아들이 네. 새총으로 뭐 옆집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쇠구슬 이렇게
0: 쇠구슬 막 내가 쇠구슬 그거는 CCTV 네. 뉴스 나온 거 봤는데
1: 그거 걸려가지고 이제
0: 그 아들도 가담이 됐어?
1: 같이 했다는 회사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0: 그런 거 안 돼, 그러고
1: 신나.
0: 네가 인간이야, 그러면
1: 그러면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0: 그렇지, 아 그거 좋아. 야, 그거 좋아.
1: 아, 그 영화 저기
0: 다음 주에
1: 영화 제사예요.
0: 그런 거
1: 그래서는 안 돼.
0: 바블로 저거나 어?
1: 차도에 올라갔다 그래. 인도 올라갔다 그래서는 안 돼.
0: 그렇지 그런 거 적어놔. 아, 나만 적으면 어떻게 하냐.
1: 네 맞았나. 네. 에, 여기 한 대 맞았습니다 형님. 그가지야 뭐 이런 영화가 있어요. 바람이라고.
0: 그러면 안 대로 적어놔. 어? 자, 뭐 바람?
1: 네, 그거 꼭 보세요 형님. 이거 진짜 바람. 재밌어.
0: 영화 바람.
1: 이거 딱 형님 때 학교 다닐 때 그 느낌도 있고 재밌어요. 정우 나오는 거 정우.
0: 아 그거 네. 학생복 입고 나오는.
1: 네.
0: 맞아. 알겠어. 자, 이번에는 3955번님,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사람인데요. 주인집 할머니가 생활 쓰레기를 모았다가 경비 아저씨 없을 때 경비실 옆 통에다가 얼른 몰래 버리고 오라고 그래서 너무 황당했어요. 한 번은 몰래 버리고 왔는데 두 번째 버리라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최국 씨 화 좀 내주세요. 할머니네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건물세도 몇백씩 받고 있다고 자랑하는 할머니거든요. 그걸 왜, 아유. 그러니까 저번에 생활 쓰레기를 봐 종량제 봉투를 사가지고 거기 넣어가지고 제대로 버려야 그러니까. 되는데.
1: 그런 거.
0: 그거 아끼려고.
1: 그런 거 아끼고.
0: 할머니, 그래, 할머니.
1: 그런 거 지킬 거 안 지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돈 벌고 건물 짓고 그러시면 뭐예요, 할머니?
0: 그렇지. 너무 세게는 하지 말고.
1: 지킬 거 지키시고 하셔야지.
0: 그렇지. 너무 세, 슬슬.
1: 그래서 한 번은 또 갔다 오셨대. 난 그게 더 웃겨. 아니. 몰래 버리고 오래니까 또 한 번은 갔다 오신 거야.
0: 아, 예, 처음이니까.
1: 되게 착하시죠, 또. 삼구호님. 네. 아, 할머니! 그래서는 안 돼요?
0: 종량제 봉투 얼마나 합니까?
1: 얼마나 한다고, 네. 그거? 건물세도 몇백씩 받고.
0: 몇백씩 받고.
1: 돈도 많으시면서.
0: 종량제 봉투 한 천장은 사겠네?
1: 왜 있으신 할머니가 더 그러시는 거야, 왜?
0: 그렇지.
1: 누구 염장 지르시는 거예요?
0: 할머니, 그러시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
1: 그러면 안 돼!
0: 아, 반말이잖아. 그러면 안 되시지.
1: 요, 그러면 안 돼요!
0: 그렇지. 그러면 안 되시지.
1: 그러면 안 되시지.
0: 그렇지.
1: 그러시면 안 되지.
0: 네, 좋습니다. 아, 바로 응용하네, 그냥. 네. 이번에는 7907님. 저는 구미 사는 사람인데요. 마트 알바 포함해서 투잡하는데 화장실에 쓰레기를 잘못 처리했다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는 행동이 아닌데 억울해도 짤릴까봐 대꾸도 못하겠고 아. 이거 갑질이에요 뭐예요?
1: 갑질이죠.
0: 대신 좀 최욱 씨 뭐라고 좀 해주세요.
1: 개갑질이죠 이거. 아, 아 진짜 안타까워서 어떡합니까 진짜 7007님. 아 나 진짜 이거 확실히 알아보고 뭐라고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0: 이게 무슨
1: 억울하잖아.
0: 뭔 새소리야.
1: 이게 뭔 새소리야 이게. 뭐 요한봉 봉침을 그냥 찔러버릴까 보다.
0: 내가 한 거 아니야.
1: 내가 한 거 아니래잖아.
0: 지금 저 최국 씨가 목이 아픈데
1: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
0: 태워서 화성 보내버린다.
1: 화성으로 보내버린다.
0: 최국 씨가 오른손으로 목을 부여잡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
1: 아 코너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 너무 목 아프다.
0: 자 1987님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그만해요 이제.
0: 아저 제가 써놓은 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보고.
1: 아 들어주겠네.
0: 개인 택시합니다. 매일 고정하고 듣고 있고요. 언제나 사연 보낼까 하던 중에 세차하고 틈을 내서 적어봅니다. 요즘 화물차와 오토바이 중에서 번호판이 너무 더러워서

0: 번호가 안 보일 정도예요. 뭔 이유인지 살짝 알 거는 같은데 최욱 씨 번호판 안 닦고 다니는 차주들 혼 좀 내주세요.
1: 닦아! 네. 닦아!
0: 아이 좋아. 닦아 닦아.
1: 닦아! 아 단속 안 걸리려고 아주 그냥 별
0: 바로,
1: 꼼수를 다 바로 하래가.
0: 바로.
1: 닦아!
0: 네, 좋습니다. 오늘
1: 때타워 줘, 때타워.
0: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 최욱 씨 빨리 가서 병원 한번 가서 엑스레이 찍어봐야 될 것 같아. 여기 저 치료비 좀 달라고 그래.
2: 자, 네? 아 이거 끝날 때도 이렇게 현타가 와요.
0: 어, 치료비 좀 달라고.
2: 내가 지금 뭐 하자고 지금 이렇게.
0: 어? 아 기다려봐. 뭐 좋은 소식 있겠지 왜 그래?
2: 아, 빨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시장님 된 거야 안 된 거야 지금 결정 난 거야
0: 야,
2: 어떻게 된 거야?
0: 30초 아. 더 하래. 30초.
2: 아,
0: 30초 더 하래.
2: 저 서울시장님, 서울시장님.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부시장님, 여기 다 잘, 저기, 네? 여기 좀, 나 정말.
0: 현타 왔대요, 현타. 최국 씨 현타 왔답니다. 됐냐, 이제?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국 씨, 수고했습니다.
2: 아, 수고하셨습니다.
0: 자, 이재령이 부릅니다. 이재령. 네, 굴러!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아이고.
3: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2: 우리 직원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3: 아니, 두루누리 모르시오?
4: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3: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2: 좋다.
3: 두루두루 누리라고.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6: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7: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6: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7: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6: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7: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6: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면 상계교 쪽으로 진출하는 부근 1차로에서 시설물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의정부 방면으로는 녹천교에서 상계교까지 차량이 많아서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면 목동나들목에서 월릉분기점까지 밀리고 고리방면으로는 종암분기점에서 하월구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차량은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밀리고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 남동부근 갓길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있어서 이때 정체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면 금광 3터널 부근 갓길에도 고장차 있어서 이 일대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주현미가 부릅니다. 이정표.

이정표 있는 사랑이 좋다. 이정표 없는 사랑은 싫다. 주현미 씨가 노래했습니다. 5564번님 나눔 선물 당첨입니다. 안녕하세요. 190 정답은 1번이고요. 당첨되면요. 저는 선크림을 받고 싶네요. 허리케인 라디오와 TBS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아가길 기원합니다. 요거를요. 경상도 사투리로 번역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 만데이를 전자서? 저 만데이를 전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아가길 기원합니다를 경상도 말로 저 만데이를 전자서? 저는 그냥 무슨 만데이는 멀다인 것 같은데 전자서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저 만데이를 전자서.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564번님한테 선크림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TBS의 대표 미녀 전속 가수죠. 옷가락지 강민주 씨하고 딜팡딜팡 서지호 씨의 월간 서강 대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두 미녀 가수가 라이브로 부를 수 있도록 신청곡 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라이브로 들려드릴 거예요. 유튜브 시민의 방송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힘든 싱어죠. 최신형.

0: 천석 미녀 가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대결!
1: 서장 대결!
2: 자, 제 사랑 안교 아닙니다. 대결! 서장 대결!
0: 여보세요.
2: 뭘 봐요?
0: 요새 축구 봐요?
2: 축구 얘기 하지 마세요.
0: 이제 월드컵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우리한테는?
3: 네? 우리한테는 그렇게.
0: 내일
3: 해서.
0: 새벽 2시에.
3: 네.
0: 브라질 일본 하더라고. 브라질 일본. 일본하고.
3: 네. 네?
2: 누구를 응원해야 돼요?
0: 브라질. 알아서 해, 알아서.
3: 그냥 볼 수 있으면 보고.
2: 그래, 그게 제일 정답이에요. 볼 수 있으면 보고. 네. 아님 말고.
0: 그냥 나도 한 소리야. 네. 뭐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 근데 관심은 가.
3: 아, 그럼요.
0: 브라질하고 일본이 아주 축구를 잘하더라고.
3: 아, 좋네. 네.
0: 자, 출연자 소개 좀 합시다.
2: 출연자 소개해드립니다.
0: 아, 형이 했잖아. 그럼 바로 최고기 하면 되지. 아, 뭐, 그 멘트로 왜 또 아니, 하냐.
2: 뭐 BGM 하나 있는 줄 알았어요.
0: 쟤들 정신없어. 그냥 해. 네. 삐지 그런 거 없어. 빨리 하려니까?
2: 알았어요. 네, 제발 좀 재촉해주지 마세요.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3: 오래간만에 만나서 왜 싸우고 날리세요.
2: 자, 알겠습니다. 새롭게 미모 서열 1위 2위라고 두 분이서 아주 자부하고 계신데 진짜 어떤 분이 1위고 어떤 분이. 진짜요?
3: 네.
2: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3: 네네.
2: 강민주 씨.
3: 네.
2: 자, 아무튼 서지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그냥 웃지요.
2: 어, 그냥 웃지요. 자, 이렇게 아무튼 두 분께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미모뿐만이 아닙니다. 가창력도 역시 1위.

0: 일을 다루는 두 분입니다. 두 분이 청취자 신청곡을 즉석에서 불러드리는 코너.
1: 여보세요.
0: 뭘 보세요?
1: 발음 좀 똑바로 해. 이렇게 새냐.
2: 걸렸어.
0: 아니, 삐짐이 없으니까.
1: 되게, 안 튼다니까, 쟤네들.
0: 어, 막 옷 벗겨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어. 자, 옷가락지에 강민주 씨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자, 그리고 신곡. 딜팡 정상을 향해
1: 딜팡
0: 진짜 숨가쁜 질주하고 계신 우리 서지호 씨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1: 박수. 이지도 안 나오고 그냥 우리끼리 박수 치고 해야 돼.
3: 근데 되게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1: 왜 이렇게 오랜만에 들어오셨어?
2: 아니
1: 어?
2: 저번 달에
1: 두 달 만에 하는 거 아니야 우리?
3: 아니야. 근데 우리는 두 달도 안 됐는데 네. 우리 김태현 씨랑 네. 두 달 더 됐어 지금 본지가.
0: 아 진짜요?
3: 그렇죠.
1: 김태발 씨를 본지가.
3: 네네. 그렇죠. 어서 바람 피고
1: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런 건 중요한
0: 제가 지금
1: 아니고.
0: 촬영이 있어가지고. 네.
3: 아 촬영.
0: 엑스레이
2: 촬영. 바빠.
1: CT 찍고 MRI 찍고
0: 지금 머리도 땜빵 나가지고 땜빵도 촬영다니.
1: 아유 이제. 내일 되면 2026년도 딱 절반이 끝나네.
3: 아, 벌써.
1: 6월 30일.
2: 맞네요.
1: 오늘은 6월 29일이고.
2: 시간 너무 빨리 가요.
1: 잘들 지내고 있죠?
2: 네. 네.
1: 이제 행사들 많이 늘으셨어? 어떻게 되셔, 서지?
3: 아, 지금 없을 때예요.
1: 지금 비수기요?
2: 네. 이제 7월부터, 7월이 또 약간 침체.
1: 아, 그러니까 네. 서지호는 연락이 왔는데 강민준이 연락이 안 왔는데.
3: 저는 뭐 6월달부터 놀고 있습니다.
0: 네,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 더운 여름날 해변에서. 네? 뭐 해룡포 막 나오는 거보다.
2: 아니 언니 놀 다른 거 있대.
3: 두 번을 죽이냐.
2: 남자 이것도 있고 말코도 있어요.
0: 서지호 씨는 뭐 좀 신나는 게 있으니까.
3: 에이. 아니 로맨스 사랑도 있어. 남이 사랑하면 불장. 불장 아니구나.
0: 자 더운데 불장 나는 거 아니야.
3: 아이 참.
1: 그러니까 시원한 노래를 갖고 오대요. 네. 시원한 여름에는.
3: 아, 그러니까
1: 불장 난 그러면 더워서 사람들이 행사를 안 부르는 거 아니야.
3: 그러니까.
2: 그래서 불티 나가 예 잠깐 여름에 쉬잖아요.
1: 불티 나는 겨울에 불러야지.
2: 그랬어.
0: 자, 아시다시피요. 네. 일단 오늘 그 승자의 노래가 두 분 중에서 우리 이제 신청곡을 받으셔가지고 승자 하신 분이 오늘 끝곡으로 나가게 돼 있고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네.
0: 그리고 네. 일단 최근에 서지호 씨가
1: 법이 무슨 법인데? 네? 무슨 법인데?
0: 그게 헌법 제4조 6항에 승자가 끝곡으로 나간다.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아, 우리 헌법에 명시가 돼 있구나.
0: 서지호 씨가
2: 네.
0: 월드컵 응원가도 후배들하고 만들고 이게 뭐 월드컵이 저희가 좀 떨어지긴 해서 속상하긴 한데
2: 제가 이제 트롯 여자 축구단을 하고 있잖아요.
0: 네. 네,
2: 그래서 기왕 이렇게 우리가 모였으니까 우리 응원곡도 하나 만들자 해서
1: 그 한 달 전쯤에 이 월드컵 시작할 때 KBS 아침마다 내가
2: 네네,
1: 봤잖아.
2: 네네네.
1: 그래가지고 서지호 씨 포함해서 여자 가수분들 네 분인가?
2: 마이진 씨, 네. 요요미 씨,
1: 요요미.
2: 소요미 씨.
0: 어 지금 나오는 거예요?
2: 3, 4 가자 승리의 트로피 달려라 달려라 달려
1: 아, 좋았는데 안 달렸어.
3: 32병 우도를 가서
2: 올려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3: 8강 정도만 올라갔어도 이 노래가 계속 나왔을 텐데.
2: 그러니까요.
1: 어디 올라갔으면?
3: 8강.
1: 8강이요?
3: 네. 못 올라가나?
1: 저분 왜 저래?
3: 아니 왜 우리가 못 올라가라는 법이 있나요?
1: 지금 32강도 못 가고 지금 돌아오는데 무슨 8강이요 8강이.
3: 네, 이제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는 또
1: 저기 강민주 씨
3: 네.
1: 아무리 우리 축구 응원해도 그렇지
3: 네.
1: 비약은 좀 삼가합시다. 합리적인 선에서 얘기해 주세요.
3: 오죽 화가 났으나
2: 언니 희망이죠.
3: 네.
1: 아 보긴 봐요?
3: 아니요 사실은 제가 축구를 보잖아요.
1: 네.
3: 저요. 그래서 일부러 안 봐요.
0: 그런 사람이시죠.
3: 예, 예, 예.
2: 안 보는,
1: 괜히
2: 안 본다는
1: 소리고.
2: 그 핑계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1: 네, 서지호 씨는.
2: 전 당연히 봤죠.
1: 그렇죠.
3: 예. 네, 항상 자는 시간에.
1: 가장 지금까지 하더라고요. 인상적인 장면 뭐예요, 월드컵에? 다 봤다며.
2: 네, 마지막에.
1: 누구 골을 가장 감동적으로 봤어?
2: 아, 이번에 저희가.
1: 이번 월드컵.
2: 이번에 마지막에 저기 골도 넣지도 않았는데요.
0: 홍명보가 골 넣은 거 맞아요.
1: 자, 그럼 여기까지
2: 네.
1: 자, 얘기를 했고
3: 네,
1: 자, 이제 슬슬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저희가 항상
1: 대결을 시작하자고 네,
0: 두 분이 노래하시기 전에 조금 이렇게 뭐 아무리 이제 또 레전드 프로시지만 또 그래 살짝 또 긴장 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몸도 풀어드릴 겸 두 분의 연기 대결 시간을
1: 아, 네. 그거 재밌지. 그거 재밌지. 연기.
0: 왜냐면 요즘 뭐 노래만 잘해서는 또 안 되는 세상이라서 엔터테이너가 되셔야 되니까.

0: 연기도 공부도 할 겸
1: 연기 대결.
0: 연기 대결 시간을 갖도록
1: 어떤 영화 대사 갖고 하는
0: 그렇죠, 그렇죠.
1: 어떤 영화를 골랐어요?
0: 우리? 자, 오늘은 1974년 영화.
2: 이게 너무 기대돼요.
0: 그거 아시죠? 별들의 고향.
3: 네.
0: 일구행디는 아실 것 같은데.
1: 오랜만에 누워 보는 거.
3: 그거 아닌가요?
0: 오랜만에. 눈뜬 거만.
1: 오랜만에 누워 보는 거.
0: 어울리시네 오늘. 돌쇠는 왜 마님이 쌀밥을 먹였을까? 그런 목소리예요 지금. 아무튼 신성일 안인숙 씨가 주연했던 급격한 그 도시화 속에서 상처를 받고 파멸해가는 한 여성의
1: 그대에게
0: 고독과 슬픔을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1: 드리리. 오리지널 그러면
0: 예.
1: 파블로가 오리지널 대사를 준비했대요. 영화. 자 한번 청취자 여러분 들어보겠습니다.
0: 별들에게 고향 OST입니다.
4: 오랜만에 같이 누군가.
5: 안녕하세요. 여자는 이상해요. 남자에 의해서 자존심 가려져요. 반쯤 나도 결혼을 행복하다고 믿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름다움이에요. 내 몸을 스치고 간 모든 사람들 차라리 사랑스러워요. 그들이 한때는 사랑을 한때는 슬퍼하던 그림자 내 살 어디가 비켜있어. 내일이나 모레지 엄마를 찾으러 가야겠어. 엄마가 찾을 수 있을까요?
4: 찾을 수 있고
5: 말고 있어 찾아요.
2: 야, 아니 근데 이거 하나만 한데?
1: 어?
2: 이 여자 주인공 분 목소리가 네. 그냥 네. 민주 언니예요.
0: 그래요?
1: 민주 언니 젊었을 때 목소리야?
2: 아, 지금도 목소리가 아, 그렇잖아요. 언니 목소리예요 그냥.
1: 영화가 나온 게 1974년이라고?
0: 네네.
1: 그러면 서지효 씨는 몇 살이에요?
2: 네? 몇 년도라고요?
1: 거의 74년.
2: 74. 채채.
1: 세살이야
0: 거의 서지호 씨 거의 귀족이 차고 있었어요.
1: 민지 씨는?
3: 아 저는
1: 74년이면
3: 9살이나
1: 9살. 아, 초등생이구나.
3: 네.
1: 아. 자 그러면
2: 아니 근데 그 시대 때도 이렇게 네. 대사가 굉장히 야하네요.
0: 야해요. 예. 여기 봐봐요. 뭐 네 살 어딘가에 남아 있으니까 내 몸을 스쳐가
3: 백혀 있어요 그래요. 백혀 있어요.
1: 그러니까. 신성일 안인숙 씨 주연 이거 저 옛날에 지상파에서도요 추석 네. 특집을 해가지고 재방되고 있던 네. 그런 영화인데
0: 이런 대사가 나가도 괜찮았어요 그때?
1: 그것까지 내가 모르지 왜 나한테 그런 걸 못 하는 사람은
0: 아버님이 연세가 제일 많잖아요.
1: 나는 추석 특집으로 재방된 네. 것만 봤다고. 이런 그래? 대사까지 형이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 되냐 할 일도 많은데 네?
0: 뭐 크게 하려고
1: 그러면,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몸풀게요. 그 대사를 그냥 네. 여보세요 두 분.
2: 네.
1: 아 생각이 잠긴 거야.
0: 저 사람 지금 벌써 준비를 하고
1: 서지호는 벌써 생각에 잠겼네. 어디?
2: 아니 이걸 어떻게?
1: 대사대로 하지 말고 요런 식으로 해서 요런 그 이 텍스트 안에서 창의적으로 알아서 하셔도 됩니다.
0: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게 기본 대사가 있고
2: 좀
0: 방송이
1: 그러니까 여기 길게 적어놨으니까 네, 알아서 뭐. 하고 싶은 대사를
2: 이게 목소리가 이 배우님들은 이런 어떤 그 목소리 있잖아요.
3: 성우 목소리
2: 이게 중요해요.
1: 자 그러면 지난주에 저 지난번에는 저 서지효 씨가 이겼으니까 서지효 씨부터 시작해요.
0: 요거 근데 서지효 씨
2: 네.
0: 애드립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뭐 아저씨 오랜만에 같이 누워봐요. 뭐 더 꼭 껴안아주세요. 그러면 뭐 발이 짧아서 못 안아. 뭐 이런 데든지 뭐 애드립을 좀 쳐주면서
1: 에이,
0: 좀,
1: 네?
2: 그런 거 하지 마시고
1: 원작
2: 없어요.
1: 원작 여보세요.
2: 아, 시키는 대로도 못하겠는데 뭘 그래. 거기다가 더 누라 그래.
1: 원작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게
2: 가야죠. 당연하지.
1: 자 그러면 오랜만에 누워보는 거는 네가 하는 거야?
0: 아니 그거는 일구행디가 너무 잘 어울려서
1: 내가 다 해 그러면
0: 제가 범접을
1: 자 음악 줘봐 그러면 내가 신성일 되는 거야 시작.
2: 큰일이네.

0: 오랜만에 누워보는군.
1: 에이, 너무 자기적이다.
2: 아저씨, 오랜만에 같이 누워봐요. 더 꼭 껴안아주세요.
0: 야, 오늘 32도야, 지금.
2: 땀띠나도.
3: 야, 선지 여기 좋아.
2: 땀띠나도 괜찮아요. 여자란 참 이상해요.
0: 뭐가 이상하지?
2: 남자에 의해서 잘못이 말해져요. 한때는 나도 결혼을 하고 행복하리라고 믿었던 적이 있었어요.
0: 너 초혼이라 그러지 않았니?
2: 세 번째예요. 참 아름다운 꿈이었어요. 내 몸을 스쳐간 모든 남자들이
0: 슬퍼.
2: 참 사랑스러워요. 그들이 한때는 사랑하고 한때는 미워했던 그림자가 내 살 어디인가에 남아있어.
0: 야, 네 살이 너무 많이 접혀가지고 지금. 참나.
2: 내일이나 모레쯤 엄마를 찾으러 가야겠어요. 엄마가 보시면 날 찾을 수 있을까요? 내 너, 모습을?
0: 너 너무 많이 고쳤어.
2: 티나? 잠이 안 와요.
0: 잘한다, 잘한다. 와, 선주.
4: 잘한다.
0: 진짜, 야, 우리 이거 미리 준비한 게 아니고 애드립인데. 예?
3: 아니, 그 대본만, 이 파블로가 써놓은 건데. 야, 아까 밖에서 두 분이 읽기만 한 거야, 그냥. 어. 한번 하고.
0: 아니, 이게 리얼하면서 재미도 있고, 모든 것을 충족해요, 지금.
4: 뭐, 약간 양념도 치고.
0: 근데 지금 보세요. 2080님께서. 가슴이 찡하네요. 와! 어? 지금 벌써 찡해. 자, 하나 또 왔어요, 지금. 또 왔어, 지금. 난리 났어, 지금. 1, 2, 3위님께서. 네. 너무너무. 에코즘 좀 줘요, 에코즘! 너무너무 좋아요. 서지호님, 감동이에요.
5: 아, 지셨어요, 네.
3: 너 왜 그러는 거야, 나 이거.
4: 아, 대낮부터 참 이런 방송에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진짜.
0: 일구야, 너는 들어올 때 들어와.
3: 자, 이제 서지호 씨. 자,
0: 야, 이거 강민주 씨야, 강민주 씨하고 우리 최일구 앵커하고 자, 이거 어떻게 꾸며나갈지 걱정이네.
3: 이번에는 제가. 예. 강민지 씨한테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음악. 강민지 씨 잘할 수 있죠?
4: 애드립, 네.
3: 지난번에 서지호 씨가 이겼단 말이에요. 이번에 탈환해.

0: 오랜만에 누워보는 건 잘했어?
1: 아, 저 뭐 소리 지르네.

0: 참 이상해요. 남자애에서 잘못이 말해져요. 한땐 나도 결혼을 하고 행복하리라고 믿었던 적이 있었어요.
1: 안 했잖아.
0: 참 아름다운 꿈이었어요. 내 몸을 스쳐간 모든 사람들이 참 사랑스러워요.
2: 많이 스쳐갔구나.
1: 강아지만 키우면서 뭐.
0: 그들이 한때는 사랑하고 한때는 미워했던 그림자가 이 네 살 어딘가에 뺏겨 있어요.
1: 내 좀 밀어.
0: 내일이나 모레쯤 엄마를 찾으러 가야겠어요. 우리 엄마가 보시면 날 알아볼 수 있을까요?
3: 알아볼 수 있지.
0: 잠이 안 와.
3: 쟤 왜 저러냐. 아, 대충 해. 아이, 그냥.
2: 자기가 하고
1: 아 너무 웃겨.
2: 소름끼치 나와. 왜 이렇게 불을 떨어.
3: 524님이 닭살 돋는
1: 아니
3: 1232님도 연기 너무 좋다고
1: 이거 우리 박과사 해보고 싶다.
2: 어떻게 어떻게
1: 우리가 네. 오랜만에 누워보는 거 딱 이러면
3: 남녀가 바뀌어서 보내보자고.
2: 그럼 서주 씨만 한번 해요. 서주 씨만.
3: 노래 안 하고 이것만 계속 할 거야.
2: 아, 지금 재밌으면 되는 거지. 노래가 중요해.
3: 둘이 한번 해봐 그러면.
2: 알았어. 자 서주 씨 남자 역할 해봐요. 짧게 갈게요. 예.
3: 음악 줘봐, 음악 줘봐.
0: 자. 대발이. 오랜만에 누워보는 건.
2: 아, 아저씨. 오랜만에 같이 누워봐요. 더 껴가지고. 여자랑 너무 이상한 것 같아. 막 남자가 해서 막 하늘에서 아, 그만해, 막 남자가 내려와.
3: 그만해 그만해.
2: 아니라고 안다고.
3: 3386님이 아 이거 테레비가 아니면 웃지 않고 못 베길 것 같다. 웃다 죽을 것 같아.
2: 어떻게
3: 8325님은 강민주 씨 목소리가 너무 섹시하다.
2: 아, 맞아 맞아.
3: 성우해도 되겠대.
2: 아,
3: 예?
2: 아, 네. 아니 성우하실 생각 안 해보셨어요?
4: 딱 언니 목소리라니까요.
2: 네. 해봤죠 솔직히.
4: 아니 뭐 여러 가지 생각은 많이 해봤죠.
3: 워낙 이 별들의 고향이 이제 더빙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신명이 안인숙 씨 본인들 목소리가 네, 아니고 아, 네. 성우들 목소리. 7484님은 오 민주 나 기절할 것 같아. 왜 이렇게 늦게 하냐 날씨도 좋은데.
2: 이 육하나님께서 민주 씨 네. 이 육하나님께서 야 날 죽여라. 어? 죽여 죽여. 아 나 진짜
3: 많은 분들이 오늘은 저 서지호보다는 강민주가 아, 잘했대.
4: 맞아요 맞아요.
3: 몸풀기 대결은 그래서 강민주의 승리로 땅땅땅 하고 자 이제 몸풀기 여기까지 합니다. 자 이제는 자, 본격적으로 라이브 대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자 여러분이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분이 아 이제 연기는 됐고 이 노래 좀 꼭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하는 노래들 신청곡들을 지금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51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3: 신청곡 많이 들어왔어요?
2: 네,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3: 네. 그러면 자 그러면 첫 번째 라이브 대결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자 일단 첫 번째 1라운드 대결에서는 네? 지금 우리 서지호 씨의 신청곡 네. 높은 음자리에 네. 바다에 누워가 들어왔습니다.
3: 와. 바다에 누워.
4: 네. 여름이라 딱
3: 그렇죠. 바다에 누워.
2: 네. 오늘 계속 누우시네요. 전체적으로.
3: 나이 먹어봐. 누워 살아야 돼.
2: 서지호 씨 노래할 때 좀 누워 계세요. 네.
4: 아니 왜냐면 허리가 안 좋을 나이시잖아.
3: 여보세요.
4: 누워 계셔.
3: 여보세요. 내가 허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
1: 그러게. 누워봤어?
3: 자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바다에 누워. 네, 네. 자 네. 그러면 네. 자
4: 적도 합니까?
2: 자 준비했습니다.
3: 노래 반주기.
2: 네, 네 준비했습니다.
3: 자, 준비됐어요. 바다에 네. 누워. 네 바다에 누워. 자리.
2: 자 요거 C마이너로 한번 해볼까요?
3: 자 그러면 여기. 뒤에 자막도 나옵니다. 노래방. 예. 자, 하겠습니다. 서지호 씨. 바다에 누워. 높은 음자리.

0: 오늘 컨디션 좋으시네.
1: 안녕하세요. 아.
0: 뭐요, 갑자기.
2: 여보세요.
0: 어, 뭘 보세요? 어.
2: 그거 좀 잘해야지.
3: 정신 좀 차리세요.
0: 아, 노래 감상하느라고 네. 어, 이걸 아유. 껐어야 되는데. 아, 오늘 컨디션 좋으셔요.
2: 서지호 하면 파워, 파워 아니야? 파워? 네. 네. 아, 잘 들었어요. 시원하게.
0: 자. 아유. 자, 일단 신현몽님께서요, 일구형님, 저 지금 노래 관련 문자가 아니라 네. 아까 그 연기 대결 할 때 네.
4: 오랜만에 누워보는 거
0: 일구님이 너무 좀 병강세 같아요.
4: 마님, 마님 오랜만에 누워봅니다 이런 거야.
0: 이놈아 어디서 누울려? 어 다음 그러면 이렇게 할게. 다음에는 네. 다음에는 병강세 걸로 하죠 뭐.
4: 다음 달에.
3: 어, 그것도 괜찮다.
4: 이대근 선생 나오죠.
3: 네네. 좋아요.
4: 그래가지고 같은데.
0: 어 마님은 왜 쌀밥을 먹였을까 병강세에게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아 뭐 매번 터져 내가.
3: 어디 갔다 온 거야?
2: 네가 얘기하면 터질 거라고 누가 얘기했어? 어?
0: 죄송합니다. 예. 자 7633님께서 야 역시 서지호님시네요. 최고십니다. 서지호라고 하셨는데 호 아니죠?
3: 아무튼에도 괜찮으셔요. 네.
0: 속이
3: 네네네.
0: 속이 뻥 뚫리는 듯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0427님께서 서지호 씨 노래에 날씨가 영하로 떨어졌대요.
3: 오, 감사합니다.
0: 표현 무서워. 네.
3: 여름이라 노래 신청하신 것 같아요.
2: 네.
0: 그리고 8325님께서 서지호 씨 대단합니다. 날씨가 엄청 더운데 갑자기 시원합니다. 짱입니다.
3: 아, 감사합니다.
0: 자, 이렇게 시원하게 우리 서지호 씨가 불러주셨는데.
2: 자, 네. 이제 강민주 씨, 이어턴.
3: 네.
2: 뭐, 신청곡 뭐 들어왔어요?
0: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분도. 네. 뭐, 잃어버린 정도 있고, 잠깐만요. 네. 아파트도 있고,
2: 아파트.
0: 또 뭐, 뭐, 골목길도 있고, 네. 장밋빛 스카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네. 자, 강민주 씨, 여기서 어떤 것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팝송도 있어요.
3: 예. 잃어버린 정?
2: 어. 잃어버린 정.
0: 잃어버린 네. 정. 예.
2: 어떻게 하는 거지? 잃어버린 정.
3: 잃어버린 정이 그리워지면 저 김수희 선배님 거. 이거 제가 옛날에 밤무대 할 때 참 많이 불렀던
2: 거. 아, 그럼 잘 됐네요. 네. 그러면
3: 자, 아, 오래간만에.
2: 그러면 강민주 씨의 노래입니다. 즉석 라이브 신청곡인데 잃어버린 정 듣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서지호가 잘했느냐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아. 네. 우유를 가릴 수가 없는. 9738님이 네 분도

0: 최고. 아.
1: 그때는 어찌 하나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0: 누워 계시면 돼요. 그냥 누워 계시라고요. 왜? 계속 누구를 했는지 안 듣네.
1: 즉석에서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데도, 뭐, 네. 물론 반주기가 있긴 도움을 받긴 받습니다만.
2: 가사가 없으면 근데 전혀 못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가사가 있어요. 네. 네. 저는 제 노래도 가사를 기억 못하는데.
2: 아이, 그럴 나이에요.
1: 대단하죠. 뭐, 역시 네. 프로 가수들이시니까. 네. 자, 아까 저 밤무대에서 강민주 씨 네, 뭐 불렀다 네. 뭐 이런 네. 얘기도 했잖아요. 네. 네? 두 분 저 지금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로서 이름 뜨기 전에 네? 그 밤무대 생활도 많이 하셨을
2: 많이
1: 거 아니에요?
2: 지금
1: 강민주 씨 한번 옛날 뭐 네. 어디를 주로 뭐 나이트클럽인가 어디예요?
3: 저는 그때는요. 네. 성인 클럽이라고 그래서 예, 네, 그냥 이렇게 뭐지? 조그맣게 무대는 이렇게 돼 있고 네. 이렇게, 가수들이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올라가서 예, 나이트 클럽도 했지만 그런 데가
1: 나이트 클럽 말고 성인 클럽이라는 클럽, 성인 게 있었죠. 클럽? 그게 네. 뭐예요?
0: 아니 저희 우리 파블로 PD가 예전에 그 돈텔마만 놀러 갔다가 뵌 적이 있다 그러던데.
3: 저를 소문 듣고 네. 찾아왔더라고요.
1: 일산에 있는 거? 돈텔마?
3: 아니요. 강남에.
0: 옛날에 유명했죠.
3: 네네. 네.
1: 아 그게 강남에 있는 거야?
3: 네.
1: 일산에 있는 건 뭐 일산?
0: 일산은
3: 일산도 있나요?
0: 있어요, 네.
3: 있었나요?
1: 돈텔마마가 뭐 엄마한테 이르지 마라 그런 얘기요?
3: 네? 모르겠는데.
1: 몰라요?
3: 네.
2: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라. 나 오늘 여기 나이트클럽을.
0: 아니, 강민주 씨는. 네.
2: 아, 저는 그 수원에서 네. 나이트클럽의 보컬 그룹의 싱어로 맨 처음부터 네, 시작을 했어요. 싱어로 하다가 이제 혼자 나와서. 아 그때 당시에 스탠드바가 굉장히 많았을 때예요. 그래서 스탠드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저기 갔다가 보통 세 곡 정도씩 하거든요.
3: 네,
2: 제가 제일 많이 했을 때가 13군데 하루에.
1: 하룻밤에?
2: 하룻밤에 13군데.
1: 나는 됐겠네. 12.
2: 그 대신 근데 무명 가수니까 네. 출연료가 적어요.
1: 예,
2: 어떤 데는 일일 하루에 그러니까 저기 막 일일 페이라고 해서 일당으로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월급 받는 분보다는 훨씬 더 많았죠.
1: 그래도.
2: 저희가.
0: 아, 네. 근데 옛날에 밴드 밴드 이름이 특이했는데 예전 최일구 앵커는 떡시루와 뭐 최일구 뭐 그런 거였는데 밴드 이름이 혹시 기억나세요?
2: 필립스.
0: 필립스.
2: 예, 예.
0: 있어 보여.
2: 그게 영어하고
1: 여기 네덜란드 그 전자에서.
2: 그렇죠. 근데
1: 거기서 영어,
2: 그러니까 영어하고 우리나라 네. 말하고 이렇게 네. 그 섞인 거예요. 반드시 필자에다가 설립자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그래서 필립스.
0: 네. 일구행기도 필요해요. 아.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네.
2: 그래서 이제 그 그룹 이름이 필립스.
0: 아. 예, 그러면 뭐 노래하시다가 뭐 필립스. 남자 가수들은 노래하시다가 막 그 방울토마토 맞고 막 파인애플 맞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3: 별일 다 있었죠.
1: 그 여성 가수분들이라.
2: 저는 그런 게 그런 없었어요.
3: 저는 이렇게 이제 네. 나이트클럽 할 때인데 네. 막 밖에 춤추고 있는데 앞에서 네. 이 악수를 청하셔서 악수를 이렇게 했는데 손을 확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1: 무대에 올라가서 춤추고 있는데 그걸 잡아당겼단 말이야?
3: 네. 그래서 다행히 제가 이제 힘이 좀 있어서 이제 조심스러우니까 이제는 확 손을 안 들이고 이렇게 살짝 끄듯이 이렇게 한 적도 있고
1: 위험했네.
3: 거의 또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꽃을 주셨어요. 네. 꽃을 주셨는데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네. 이제 나갈 때 제가 손에 그 꽃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

0: 어머, 기분이 나빴구나.
1: 아, 거의 한 열흘을
2: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끼어들어.
1: 한 열흘을 네. 정말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보고
2: 짝사랑을 했구나.
1: 그러니까 저를 근데 또 여자분이셨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꽃을 주고 이래갖고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오면서 대기실에다 놓고 왔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화가 나셨는지
0: 어머나.
1: 진짜 시비를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2: 그래서 네. 꽃을 그래서
1: 나중에는 이제 죄송하다.
2: 분장실에 있던 꽃을 도로 드렸어, 그래서?
1: 아니요. 별거 시들었지. 아니네.
2: 아, 시들어버렸다.
1: 그런 적도
2: 뭐 큰 얘기도 아니구만.
0: 아이,
1: 아, 저 같은 경우에는.
2: 뭐 별 얘기도 아닌데.
1: 그때는 이제 저희가 차도 별로 없고 하니까 화장을 진하게 하잖아요.
2: 네.
1: 그리고 또 위에다가 의상을 입고 그 위에다가 바바리 코트 같은 걸 입어요.
2: 네.
1: 코트를 입는데 항상 이제 막 정신이 없으니까 계단을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술 취해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딱 보더니 화장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일부러 어깨를 팍 어깨빵이라 그러죠. 어깨로 확 밀쳐요. 그래갖고 올라가다가 정말 싸우기도 하고 많이 그런 적이
2: 요새는 그랬다 큰일 나지.
1: 아, 예. 참 많았죠.
2: 그 나이트클럽 말고 이제 스탠드바에서 이제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1: 네네.
2: 지금 저희 금요일 날 허리케인 라디오 힘든 싱어 지금 경연하는 분 중에
1: 네네.
2: 남산 씨라고 있어. 차만 타면 오지요라는 노래를 하시는 분인데.
0: 그건 서지호잖아요. 차만 타면 오는데. 서지호 있으니까 오지요로 바뀌어.
2: 이 정도 기억하는 거 어딘데. 그런데 남산 씨가 자기가 네. 스탠드 바에서
1: 네.
2: 사회를 그렇게 많이 봤다고.
1: 아~
2: 남산 씨 모르는구나.
1: 그러니까 얼굴 보면 알겠죠. 그때는.
2: 저기 네. 서울 예전 졸업했고 네. 최양락 씨가 동기라고 그러더라고.
1: 아~
2: 자, 우리 지금 유엔 얘기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요. 우리.
1: 네.
2: 자,
1: 네.
2: 그러면.
1: 네.
2: 자, 일단 이 대결은 그만하고 제가 강민주 씨 노래를 좀.
1: 네.
2: 이 음반으로 들어보겠답니다. 자, 숨도 식힐 겸 강민주의 노래 듣겠습니다. 오.

0: 강민주 씨의 오가락지. 나는 그 심은 뜻이 아니고 새긴 뜻이에요?
1: 새긴 정을.
0: 아, 새긴 정을. 아, 죄송합니다.
1: 심은. 오가락지에 뭘 심을, 뭘 자꾸 눕고 심을, 뭘 심어요?
0: 지금 저 김태발 씨가 머리 심고 있잖아, 지금.
1: 아, 진짜? 모자 한번 벗어볼래?
2: 저 땜빵 보여드려요?
0: 연고 없다, 연고 없다. 원형 탈모가 걸려가지고.
2: 예전에 꺼벙이라고 안 봤어요, 꺼벙이?
1: 아니, 원형 탈모 왔네.
3: 진짜.
2: 네,
3: 진짜.
2: 네, 진짜로예요.
1: 왜 누가 어떤
0: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뭐 관심들이 있으시니까 성취자분들 중에 네. 원형 탈모는 의료보험이 된대네 피부과에서. 네,
1: 아 진짜
0: 이거 질환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1: 그렇지.
2: 강민주님 여유 있으시면 국민은행 아니 치료 좀 받게.
1: 아니 누구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2: 강민주님 때문에 아까 막 추워요.
1: 나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0: 2321님께서 강민주님 핑크 바지가 너무 멋있어요. 네. 서지효 씨도 청바지 멋있고.
1: 아유 감사합니다.
0: 주로 저 바지 치마 이쪽을 좀 얘기를 많이 하시네.
2: 저희가 아까 그 나이트클럽 뭐 캬바레 뭐 등등 행사 하시던 거
0: 스탠드바
2: 좀 안 유명하실 때 예전 과거를 살짝 꺼내드리고 있는데 보통 문제는 항상 뭐 매니저들이 뭐 돈을 떼먹고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뭐
3: 그것보다
2: 출연료를 안 주거나
3: 그래서 네. 이제 우리 그때 당시 보통 뭐 서른 개 찍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아니라 30일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2: 일수처럼.
3: 일수처럼.
0: 아, 매일 같이 네. 그 특정 업소를.
3: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손님이 이제 또 없을 때가 있잖아요. 평일 요럴 때는 조금 사람이 그러면은 또 아, 오늘 좀 쉬세요.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30개를 한 달에 30일이지만 한 달 만에 못 찍고 거의 뭐 두 달 반 이렇게 찍을 때도 있고 어떤 데는 페인 날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면은
0: 월급 돈 받는 날이 페인 날.
3: 네, 그러면 이제 다음
0: 돈 좀 주세요.
3: 다음 주에
0: 그랬는데.
3: 와요. 이러면은 그 다음에 안 쓰는 거예요.
0: 아, 그거 얘기하겠다고?
3: 네, 그리고 다음 달에.
2: 오, 취소하다.
3: 좀 오라고 이래요. 야. 그럼 이제 다음 달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아, 장사가 안 돼가지고.
2: 어머.
3: 뭐, 좀 더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예.
0: 그, 공연료를 안 주는구나.
3: 네네네. 아. 그때는 얼마나
0: 되게 서럽겠다.
3: 작았잖아요.
1: 네, 저희 같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일찍 시작했거든요. 예. 80년대 이제 초반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스탠드바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0: 80년대 초
1: 그러니까 일당으로 주는 데서는 그렇게 가잖아요. 가면 미리 전화도 그땐 전화가 없었을 때니까 거의 가면은 오늘 손님 없으니까 일당 주는 데서는 그래요. 근데 한 달치씩 주는 데서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일당으로 주는 데서는 그럼 갔다가 정말 그냥 다시 돌아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출연료를 안 받아본 적은 없어요. 워낙 적으니까 예, 뭐 다 주시더라고요.
0: 예. 참 그 옛날 그 고생했던 얘기 떠올리면은 눈물도 나겠어요.
1: 제일 서러운 거는 뭐냐면 저희는 이제 무명 가수잖아요. 예. 근데 하루에 진짜 몇십 곡을 노래를 그 공기도 안 좋고 뭐
0: 그때 막 담배 막 피워댈 때 손님들이
1: 그런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목이 쉬는 거예요. 목이 쉬면은
0: 공연 환경이 안 좋으니까.
1: 예.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날 좀 이게 목이 쉬면은 약도 없고 사실은 놀아줘야 되고 쉬어줘야 되는데 네. 저희는 무명이기 때문에 쉬면은 잘려요. 쉰다 그러면 잘려요.
2: 그때 네. 우리 강민주 씨가 그럼 그거 무명이시고 하실 때
1: 네.
2: 아, 저 언니 정말 부럽다. 저 오빠 너무 부럽다. 그 유명한 가수가 그때 누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1: 예, 많았죠. 그 혜은이 선배님. 네. 그러니까 이름 있는 가수들. 일명 그때 당시 아다마 가수라 그러거든요. 저희는 이제 시다 가수라 그러고.
2: 일본 말.
1: 네네. 근데 그분들은 목이 조금 안 좋거나 뭐 스케줄 있으면은 나 뭐 안 며칠 안 나와도 쉴게요. 되고 오히려 그분들은 오히려 더 반겨하죠. 업소 측에서는 왜냐면 오랫동안 찍을 수 있으니까.
0: 네, 근데 두 분이 참 현장에서
1: 가장 서러웠어.
0: 한 발 한 계단 한 계단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신 거네.
1: 네. 네,
0: 참 존경스럽습니다 두 분.
3: 아유, 그래서 또 이제 지금이 있는 거라고.
0: 그러니까요.
2: 일구 앵커는 몇 개 찍고 여기 출연 계획하신 거예요?
0: 어디를?
2: 여기.
0: 뭐 찍는다 이게 뭐.
2: 한 30개 찍는데 한 3년 하신 거예요?
0: 그러니까 출근하면 도장 찍는다지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1: 30개 찍는 거예요.
0: 아, 형이야, 그거 모르지, 그런 거는. 아니, 근데 나는 그, 시간 다 됐는데, 스탠드바라는 데 저도 가봤는데 네. 저는 그 공연하는 스탠드바는 가본 적이 없는데 어디 스탠드바 그런 거래요?
1: 아니 옛날에는 그 오브리 밴드라고
0: 일본어 많이 나온다. 네,
3: 아 많이 나온다.
1: 밴드들이 있어요.
0: 아, 스탠드바에 있다고?
1: 기본적으로 한 6인조 정도 되는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노래하고 쇼시간이
0: 스탠드바에?
1: 네 그럼요. 되게 많아요.
3: 언니 때는 이제 스탠드바 시대고 카바레
0: 서지현 씨는?
3: 저는 나이트클럽 그다음에 성인클럽 네. 요 시대 때고
0: 알겠습니다.
1: 네. 근데 자, 재밌었어요. 네. 또 맞아요.
0: 자, 오늘 여기까지 네, 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고.
1: 네. 네.
0: 자, 오늘 저 사실상 네, 대결은 저 강민주 씨가 이긴 걸로.
1: 네. 네.
0: 임신아마.
1: 네.
0: 이게 뭐 끝은 맺어야 될 거 아니야.
1: 아유, 네.
3: 아, 연기가 좋았어요.
0: 그래서 저 강민주 씨 노래는 한 번 더 나중에 또 틀어준대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0: 그러면 오늘 끝곡입니다. 서지효 씨의 딜빵딜빵딜빵.
3: 시원하게 들으세요,
0: 인생
3: 여러분.
0: 인생 길이 팡팡 터져라 그런
3: 네,
0: 뜻이라면 딜빵딜빵.
3: 네.
0: 자,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민주 서지효 씨 고생했고요. 김태발 씨도 원영 삶어.
2: 감사합니다.
0: 저는 내일 뵙는 거예요. 누가 최고다?
2: 내가!
3: 내가.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4: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0: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TBS 교통정보
0: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니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프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면 월릉분기점에서 하월구 구간 내 2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신내 나들목에서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으로는 상계교 부근 4차로에서 보수공차 중이라 녹천교에서부터 밀립니다. 반포대교나 청담대교 다리 건너기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리고요.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방면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막힙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면 매송에서 팔곡 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속도로 못 내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도심 방면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안녕하세요. TBS 4시의 발견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비치다. 저는 공연 예술 도슨트로도 활동하는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채널 더 넘버스 코리아에서는 화제의 뮤지컬과 연극을 출연 배우와 함께 창작진 또는 제작진을 초대해서 무대 안팎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현재 대학로에서 많은 인기 속에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주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인 까라마주프가의 형제들이 우리 창작 뮤지컬로 재탄생한 작품이 바로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입니다. 저와 최승현 뮤지컬 평론가 조주연 기자가 인터뷰 함께 참여하고요.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의 오세혁 연출 그리고 까라마조프가의 둘째 아들 이반 역할로 공연 중인 유승현 배우와 함께합니다. 원작인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과 그 대작이 오세혁 연출가를 비롯한 창작진에 의해 뮤지컬로 각색돼서 무대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작품의 특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그 두 번째 시간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네, 공연을 좀 더 깊게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비치다. 오늘도 저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로 돌아왔습니다. 오세혁 연출가 그리고 유승현 배우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아, 이 벽돌책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만큼 작품의 깊이와 이 담고 있는 그 너무 많은 그 서사와 이 이야기거리들이 많아서 저희가 두 편으로 또 쪼개서 시작을 해보고 있는데 네. 어떻게 지난 시간 오세혁 연출께서 굉장히 흥분하시고 끝내셨거든요.
2: 네. 심장 박동이.
0: 네.
3: 편지에 편지에 그 감동을.
0: 우리 조 선생님의 편지 덕분에.
2: 거의 지금 종합검진 수준입니다. 제 몸이 지금 네. 완전히 이렇게 지금 몸에 있는 어떤 모든 화학작용이 다 지금 맥스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좀 갈증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연습할 때는 많이 나누고 하는데 일상에서 나누기 흔치 않은데. 네. 근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좀 기분이 좋네요.
0: 네. 네.
2: 공연에 관한 되게 다양한 방송들이 있는데 제가 이 넘버스의 방송을 보고 지금 참여한 바에 의하면 공연 자체에 대한 이야기, 공연의 앞과 뒤와 뭐 아래 위에 대한 얘기를 정말 정말 깊이 있게, 높이 있게, 넓이 있게 다가가는 그런 채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딱 그 얘기를 하고 그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 못 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그 이상의 이상을 계속 가고 있어가지고. 되게 좀 와 이런 채널이 있어서 너무너무 갈증이 풀린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공연을 만드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공연을 보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갈증이 나신다면 언제나 저희 더 넘버스 저희? 더 넘버스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저희가 돼버렸네요.
0: 네, 네. 우리 유승현 배우님은 어떠세요?
1: 방금 잠깐 쉬는 시간 내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대한민국에 이제 사실 창작 뮤지컬이 되게 많아지고 컨텐츠의 어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부흥을 하는 시점에 되게 좋은 시점이 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채널들이 좀 더 많아져서 많이 더 사랑받아서 좋은 창작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아유, 네. 역시 그래서 뮤지컬 생태계 자체를 또 고심하셨죠.
1: 왜냐하면 사실 저번에 뉴욕에 갔을 때 네오 대표랑 네오 뉴욕에서 우연찮게 만났는데 거기서도 이제 한국 뮤지컬을 되게 심도 있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우리 그 K 뮤지컬 그러니까 K일자를 붙이는 걸 뭐 엄청 좋아하진 않지만 아무튼 우리 창작 뮤지컬이 경쟁력이 뭘까 이런 심도 있는 드라마의 분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는 이렇게 한 번 보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맞아요. 약간 쇼잉이 좀 잘 되어 있는데 맞아요.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은 보고 깁생을 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네. 것 같거든요.
2: 깁생
0: 전문 용어 나왔어요. 네.
1: 근데 이런 게 대본화 되어 있진 않지만 보고 생각할 수 있고 얘기 나눌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0: 자, 저희가 이제 도스토예프스키의 브라더스 까라마조프를 이제 또 우리 이진아 교수님과 함께 또 심층적으로 네. 다뤄보기도 했었는데 그 최승현 선생님께서는 뭐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팬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조금 네. 더 이야기를 이끌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4: 네, 네. 소설하고 뮤지컬이 좀 다른 지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0: 네.
4: 그만큼 원작에 대한 관심도 있고
0: 네.
4: 뮤지컬을 통해서 원작을 더 관심을 갖게 된 그런 분들도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4: 헛소리라는 넘버의 가사 사이에 보면 네. 팔리지 않는 지식을 경멸했다라는 네, 네.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원작에서 이반은 네. 유산이 묶여 있어서 여유치 못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 네. 자신의 무신론적 사상을 발표했을 때 꽤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반대로 바꾸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2: 반대라기보다는 같은 결인데 네. 이반이 그 당시에 어떤 논문을 발표해서 그 관련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0: 네.
2: 하지만 관련 학계라는 게 중요한 거죠. 광범위한 대중적인 어떤
0: 그렇지, 그렇지.
2: 이 베스트셀러스의 어떤 지지라기보다는 그 관련된 이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그게 이제 주목을 받고 책도 꽤 많이 팔렸으나 어찌됐건 그거 자체로 생을 이렇게 영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아니기 때문에
0: 네,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집에 와 있는 이유를 본인은 그냥 왔다고 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같은 결이라고
4: 봅니다. 네.
1: 달갑진 않네 이런.
2: 여기 계시니까.
4: 네. 그 다음에 이제 알료샤의 차이도 있다. 그래서 네. 원작의 알료샤는 저 사실 저도 알료샤가 되게 재밌는 캐릭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뮤지컬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인물이다. 근데 네. 뮤지컬에서는 더 이상 발작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약간 네. 이게 거짓말이라고 이제 말씀을 네. 주셨고요. 그리고 알료샤의 가장 강렬한 기억이 석양을 등진 채 소리를 지르던 어머니의 모습인 것에 비해서 네. 장롱 넘버에서 이름 외에 거의 기억하는 것이 없고 어머니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네. 굉장히 네. 궁금하다. 그 외에도 원작을 뮤지컬을 하면서 인물의 성격이나 특징에 일부러 변화를 주고자 하신 부분이 있다면 네.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 이제 도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어떤 테마, 하나의 관통하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 브라더스 카라마조프를 이제 간다고 생각한다면 작가님도 그렇고 저희가 처음에 창작을 할 때 가장 관통하는 키워드가 이 모순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모순.
0: 네, 네. 모순.
2: 모순은 또 모호와도 연결되는데 저희가 첫 연습을 하면 항상 그 모호와 애매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애매모호하다고 표현하는데 그건 사실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데 작가님에 의하면 사실 애매하다는 것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나 모호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호는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맞을 수가 있는 것. 그것은 모순과도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인물들은 다 모순으로 점철된 인물들이라는 거죠.
0: 그렇죠.
2: 데미트리는 누구보다 사랑을 간절히 원하지만 사실 사랑이 다가오면 도망칩니다.
0: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네. 이반은 사실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누구보다 신을 보고 싶어. 알료샤는 신을 누구보다 믿지만 사실은 신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스메야자 쿠프는 이 집안의 가장 하인이고 지하에 살고 가장 뭘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모든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는 꿰뚫어 보고 네. 있죠. 자, 이런 이 반대되는 것들이 한 몸에 있는 모순이 어떻게 점쳐야 되는가. 그 방향성으로 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알료샤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거짓말을 접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일찍 어린 시절에 이제 소원에 갔고 소원은 선이 있는 곳이고 겉으로는 거짓말이 없는 곳이지. 그럼 왜 조심하 장로님이 알료샤에게 수도원을 벗어나야 된다고 했느냐. 반대를 봐야 된다고 해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밖에 나와서 이 까라모조프 가에 들어오면서 수많은 이 모순과 어떤 욕망, 거짓말을 보게 되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알료샤에게 저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 장로님이 수도원을 나가라고 한 것은 수도원 자체가 아니라 수도원으로 상징되는 그 시대의 세속이었던 종교관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알료샤는 사실은 발작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료샤는 발작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이 발작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러나지 않은 어떤 마음속에 있는 거라고 했을 때 수도원에 있을 때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지만 카라마조프의 집안에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0: 그렇죠.
2: 숨겨왔던 묻혀놨던 어떤 무의식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죠.
0: 네.
2: 그런 생각을 좀 하고
5: 그러면은 그 조금 전에도 장롱 장면에 네. 대해서 장롱 안에서의 네.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원작에서는 네. 알렉세이와 이반의 어릴 적 장롱에 대한 서사가 좀 짧게 네. 언급이 되는데 네. 뮤지컬에서는 하나의 넘버까지 있는 맞아. 좀 메인 장면으로 네. 연출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2: 이거는 이제 작가님이 이제 이 브라더스 카라마조프의 창작을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넘버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발 없는 새, 두 번째가 장롱 안에서라고 하더라고요. 아들들의 가장 극적인 순간, 갈리는 순간, 그리고 뭔가 진심이, 그러니까 진심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반과 알료샤는 그 장롱 안에서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것은 이 작가적인 상상력이 더 들어가는
0: 네,
2: 건데
0: 네.
2: 어린 시절 어떻게 보면 같이 살아왔으나 어떤 비밀을 목격하는 순간에서 누군가는 그것을 눈을 뜨고 바라보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을 때 눈을 감았던 알료샤 혹은 가림당했던 알료샤는 세상의 어떤 그 이면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원에 가서 사실은 가서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 존재가 될 수 있었고 오히려 그 이면을 목격했던 이반은 오히려 반대되는 신의 허상을 좀 뭔가 파헤치고 싶고 뭔가 질문하고 싶고 그거 어떤 대신문관을 쓰고 싶은 그 갈림길로 가지 않았느냐라는 어떤 이 작가적인 상상력이었습니다.
5: 그 입안의 시니컬함이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내가 다 해봤는데 아니더라. 네. 거기에서 오는 시니컬함이 있잖아요.
2: 가장 온도가 뜨거웠던.
5: 네. 그렇죠.
2: 그리고 아까 수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사이의 그것은 원래 초연 아마 같이 재연까지는 아마 없었는데 새롭게 추가를 좀 한 거예요. 제가 허락을 받아서.
5: 네.
2: 그 이유는 뭐냐면 원작에서 이제 알료사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여러 표현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느낀 것은 좀 햇빛 사이로 자기 얼굴을 쓰다듬어주는 어머니의 어떤 기억에 대한 게 나오는데 알료사가 신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어머니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이라는 존재, 수동이라는 존재, 선이라는 존재가 너무 밝고 눈부셔서 너무 밝고 눈부시니까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러면 너무 밝고 눈부심이 과연 저는 좋은 것일까 세상 전체를 막 눈부시게 막 다 빛으로 쏴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했을 때 과연 그 빛 때문에 무언가 더 잘 보이는 건지 아니면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가 않는 것인지 우리 또 제가 또 그 존경하는 한정석 작가님이 또 레드북에 희 없이 맑은 세상에 한정 얼룩을 남긴다.
5: 맞아요.
2: 저는 이런 어떤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죠.
1: 깨끗하기 때문에 안 보이지 않는다가 너무
4: 그러니까요.
1: 너무 확 와닿는다.
4: 눈을 가리는 거죠.
2: 네네 맞습니다.
4: 보이지 않게.
2: 네.
0: 저는 지금 이 오세혁 연출의 이 설명을 듣고 이 어딘가에 이제 또 우주에 계실 도스토 예프스키 우리 도 선생님께서 감탄을 하실 것 같아요.
4: 너무 좋아하실
0: 오히려.
4: 것 같아요.
0: 원작보다 앞서 나간 생각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 좀 들었는데 어유 영광입니다. 뭔가 함께 할 수 있어서
5: 또 어머니 이미지를 이용하다가 그

0: 무대 속 마리아의 이미지에 대한 의문도 또 많이 있는데요. 공연에서도 무대 위에 마리아상이 있고 알료샤방의 마리아 그림이 있고 또 표도르가 그리는 소피아의 그림이 있고 이런 의미를 혹시 다르게 두신 점이 있으신지.
1: 무대 위에 이제 어쨌든 디자인을 무대 디자이너님이 이 대본을 읽고 상상하신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표도르가 그리는 그림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반과 알료샤가 장롱안에서를 부르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기도 하고 혹은 신을 떠올릴 수 있겠죠. 표도르도 그 순간 그 떠올릴 수 있겠죠. 자신의 아내가 떠올릴 수 있어서 잠시 뭐 그리울 수도 있고 기억할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물로 그리는 거잖아요. 물은 곧 마르게 되고 이제 흔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난 시간을 다시 되새겨 그려봤자 이건 사라진다라는 생각으로 물로 한번 이제 그걸 그려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이제 저의 연출소의 의도이고 무대에 존재하는 여러 마리아상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저희 김대환 무대 디자이너님께서 여기 나오는 마리아상들이 성모 마리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의 어머니처럼 보일 수도 있고 여러 의미로 좀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좀 배치를 하셨었죠.
0: 네. 그 물로 그린 소피아에 또 이반 도련님이 가셔서 장미꽃을 이렇게 바르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걸까요?
2: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장롱 안에서를 부르고 나서 어머니에 대한 사무침 그 그리움들 그런데 그 찰나에 아버지에 대한 죽음도 스쳐 지나가요. 사실 나도 드미트리가 아버지를 죽인 장면을 본 적은 없거든. 증거들만 있어. 피 묻은 세공이, 피범벅이 된 옷, 그리고리의 뭐 어떤 증언들, 주변 인물들 증언들만 들었지. 우리가 부정한다고만 들었지. 나는 사실 직접 보지 않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죽음을 무조건 얘가 죽였다고 믿다가 알료샤의 그 꺾이는 마지막에 나는 진짜 사랑해 본 적 없으면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 말에 아버지에 대한 죽음이 한번 꺾이고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머니에 대한 사무침이 있어서 이제 나가서 어머니 무덤으로 갑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이런 동생을 쓰는 건데 그래서 어머니를 그리면서 어머니 옛날 기억들도 하고 이러다가 밑에 표도르가 앉아 있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그에 대한 증오심이 뭉쳐져서 이게 장미가 터지면서 이제 양가 감정을 같이 표현한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보고 싶어 갔다가 아버지에 대한 애증과 혹은 아빠를 죽이고 싶었던 그때의 마음 어머니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하면서 장미가 터지면서 이제 이렇게
3: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의 문제적 인물 이 스메르에 대한 넘버 우리 수중기 안 들어볼 수 없죠. 이반과 스메르의 관계 뭐 유승현 배우께서 이 수중기를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고 네 라디오 DJ로
2: 네 수중기 이제 누가 행동과 이제 의지에 대한 개념이 우리 뮤지컬에서 이제 발현되기 시작해요. 방관 내가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너 다 알면서 모스크바로 가지 않았냐 스메르 쇼코퍼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거에 대한 넘버이고 스스로 이반 입장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죽음에 대한 나도 죗값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넘버입니다. 네.
4: 전 당신의 뜻이라면 뭐든지 다 할 겁니다. 역시 이반 도련님이 옳았어요. 표도르의 죽음

0: 보이지 않아.
1: 잘 어울립니다. 전 이반 도련님이 가장 좋아요. 도련님이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2: 내가 뭘 가르쳤다는 거야.
1: 자신의 삶에 복수를 하는 법을 알려주죠.
2: 적을 보는데 분노와 혐오감이 드는 이 마음은 뭐지? 이상한 말을 하는데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은 뭘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똑바로 말해!
1: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디미트리 도련님이 모든 걸 감당하실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요.
0: 디미트리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1: 모두가 범인이 아닐 수도, 모두가 범인일 수도 있죠. 이어져 있습니다.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이죠.
0: 어디서 괴변 따위를 발작이 나는 하인새끼 주제.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간질이 있어요. 사건이 있기 전날 밤처럼 발작을 했고 도련님은 모스크바로 떠났고 알류샤 도련님은 수도원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디미트리 도련님이 주인님을 찾아올 거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죠.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왜 그 모두가 집을 비웠을까요? 디미트리 도련님이 집에 들어오는 비밀 신호를 알고 있었다는 거 도련님도 아셨잖아요. 주인님이 그루첸카한테 말해준 그 비밀 신호 말입니다.

0: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때문에 모든 것은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1: 난 네가 멍청하다고 생각했는데 넌 멍청하지가 않네.
0: 제가 멍청하다고 생각한 건 당신이 오만했기 때문입니다.
1: 꺼져 당장 내 눈앞에서.

0: 가지.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스메르 넘버를 듣고 오자마자 스메르의 마지막 장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마지막 장면이 이전 시즌과 좀 달라진 네. 연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바꾸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3: 스메르의 그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은 이제 자살의 형태이지만 사실은 스메르의 자기 사상의 완성인 거죠. 왜냐하면 의지만 있어 행동하지 못한 이반을 넘어서서 자기는 행동을 했고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살해를 했고 그걸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모두가 이게 이반이 자기의 죽음을 원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 스스로 이걸 함으로써 그 누구의 의지도 아닌 자기 의지로 생을 떠난다고 이제 유서를 남기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스메르의 자기 사상의 완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스메르가 마지막으로 펼치는 자기만의 어떤 이 성스러운 의식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이 죽음에 대한 묘사가 조금 직접적으로 갔는데 사실 스메르에게 이것은 자기 자신을 재단에 올려서 그래서 어떤 제의처럼 좀 가고 싶었던 게 있어요.
2: 관객분이 보내주신 해석이랑 정말 비슷한데요. 관객분께서 아버지의 관이 마치 재단처럼 보일 때 있다. 저 연출님과 유승현 배우님이 하셨던 데미안을 관람한 적이 있는데 이 스메르 자코프의 이 하얀 천을 높게 들어올리는 이런 장면이 데미안의 카인 넘버에서 싱클레어가 제물을 바치는 모습과 오버랩이 되기도 한다.
1: 재단,
2: 그런 카인과 아벨 이야기도 생각나기도 했다.
3: 너무 정확하고 이 대본 까라마조프 대본 무대 설명에 이 가운데 있는 그곳은 아버지의 무덤이자 관이자 재단이며 여러 가지 공간이라는 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너무 완벽한.
1: 네.
4: 짜릿한 순간.
3: 네, 짜릿하네요, 진짜.
1: 네. 스메르 자코프 역 배우에게 공통적으로 요청했던 디렉션이 있으신지, 그리고 스메르마다 피를 바르는 양이라든가, 꿈에서 들고 나오는 꽃의 개수라든가, 무덤에 오르는 꽃의 개수, 이런 게 다 다른데, 열어두신 거라면, 그 이유는 뭐냐고 또 묻는 분들도 계세요?
3: 그, 스메르 자코프라는 캐릭터를 얘기할 때, 이 캐릭터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상태를 항상 얘기합니다, 상황. 네. 어떤 상황에 처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의 상상으로는 스메르 자코프가 이 집의 지하에 살잖아요. 네. 지하라는 곳은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공간이고 밝은 공간이 아니죠. 그렇다면 약간 저는 쓰레기통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각 형제들의 마음속에 있는 숨겨놓고 싶은 것들을 다 그냥 이렇게 쌓아놓는 어떤 그런 쓰레기통 같은 공간. 그 버리는 걸 다 스메르 자코프한테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메르 자코프는 이 첫째, 둘째, 셋째가 이 꺼내지 못하는 어떤 이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다 채워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스메르 자코프가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다 불편하고 기분이 안 좋은 이유는 자신의 마음속에 이걸 숨겨둔 것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거울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그 기억은 안 나는데 실제로 스메르 자코프를 모티브로 한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의 제목이 관찰하는 인간이에요. 그 스메르 자코프는 항상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인간이 아니라 계속 누군가를 이렇게 꿰뚫게 바라보는 그런 인간인 건데 주변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이상하게 별 행동 안 하는데 그냥 뭔가 이렇게 보고 싶으면 좀 불편한 분들 있잖아요. 꿰뚫어 보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인 거죠.
1: 그래서 내가 드러날까 봐.
3: 그래서 스메르 자코프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형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것과 이것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들이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발작을 하거나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몸에 들어와. 그러니까 대속을 하는 개념처럼 거의 만신처럼 이 신내림 받는 사람처럼 다 이것이 들어오는 생각을 해야 된다와 두 번째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 관찰해야 된다. 절대 무대 위에 있는 모든 걸 놓치면 안 되고 다 바라보고 관찰해야 되고 자기가 바라봤을 때 드는 생각이 뭐가 있다면 그걸 그냥 자유롭게 표현을 해라. 그것은 내가 정할 수 없다고 했어. 그래서 그걸 받아 적건 따라하군 아니면 그걸 보고 있고 뭔가에 그거는 본인의 진실이 있을 것이다.
4: 공연의 배우가 그러니까 캐릭터가 전 스며들어 있다고

0: 스며들어 있고 흔드는 존재. 네. 그게 이제 아마 이런 디렉션 해석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1: 슬라이드 작품을 포함해서 뭐 여기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연출할 때 마찬가지인데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고 해서 사실은 그것이 단정 짓기가 힘들어요. 저는.
0: 맞아요.
2: 그렇죠.
1: 뭐 말하면 말할 수 있죠. 뭐 이 사람은 뭐 밝은 성격이고 뭐 하고 뭐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상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래서 항상 다른 배우들한테도 저의 즐거움이 키카라마 조프는 그 모든 배우들이 다 본인의 캐릭터가 좀 달라요. 네. 근데 그 다름이 다르고 싶어서의 다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태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0: 그렇죠.
1: 거기서 뭐가 느껴지는지를 얘기를 나누고 그 이후에 큰 줄기 말고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순간의 진실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 무대에서 순간순간 느껴지는 것들을 좀 해냈을 때 그것이 아마 관객한테 오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3: 생경하게.
1: 네.
2: 순간의 진실을 그 추구하시는 연출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관객이 마음껏 상상할 수 있도록 무대 위에 세상을 만들어주는 연출이라는 또 평가를 하신 분이 계셔서 더불어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 감사하고. 네. 그러나 물론 이제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건 하지만 어떤 큐는 잘 지켜야겠죠.
2: 아, 그럼요.
1: 큐 약속 이거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큐. 은퇴자가 또 잘 지켜야 되는 거고 그 약속 그러니까 우리 헌법이 있듯이 약속 속에서 예, 자유로워지라는 얘기죠. 네, 네. 그렇습니다.
0: 지금 우리 유승현 배우님 아까 뭐 100회 예, 그렇게 넘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배우로서는 어떤 순간에 약간 이제 알게 되니까 이 작품이 어떤 건지 뭐 매너리즘이란 표현을 쓰기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익숙해지잖아요. 어떤 순간에 공연을 굉장히 근데 이런 식의 어떤 공연이 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깨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순간의 진실로 느끼는 게 있고 저 배우도 느끼는 게 있고 그게 딱 만났을 때 오늘만 줄 수 있는 뭔가가 있고 그런 게 자꾸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3: 그게 공연의 뮤이죠. 라이브 뮤이고
0: 그렇죠. 근데 특히 이런 작품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 신 선생님 말씀하신 게 되게 저한테 중요한데 사실 제가 좀 특이할 수 있지만 저는 되게 많은 공연들을 3년 이후에 다 떠났어요. 아까 말씀하신 나와 나타샤가 흰 당나귀도 그렇고 뭐 라흐마니노프 그리고 다승현별 많은 뭐 전설의 리틀롱부 다녀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까마노조프도 지난 시즌에 한번 떠났었습니다.
3: 나도
1: 그 이유는 왜냐면 역시나 사람인 이상 3년 정도 이상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으려고 해도 어떤 익숙해지는 느낌들이
0: 그쵸.
1: 있어요.
0: 그쵸.
2: 흔히 말하는 매너리즘
1: 예,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도 익숙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도 익숙해지면 어느 날 스스로 되게 편하게 생각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신 차리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사랑하는 공연들이니까 이걸 쭉 계속해서 가져가고 하면은 되게 행복하겠지만 토론 좋지 않겠다는 생각에 한 3년 정도가 지나가면 항상 이렇게 잘 하는 편인데
2: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1: 근데 지난 시즌 한번 떠났더니
2: 네.
1: 그리움이 막 밀려오고 막 하면서 그 몇 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저는 다시 한번 저도 이걸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얼마나 본인이 익숙함과 익숙하지 않음의 어떤 이 충돌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2: 신현 배우님은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시는 편이세요?
3: 네, 그럼요. 저 사실은 얼마 전에 같이 공연했던 그 케빈 공연했던 호산 형이랑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2: 박호산 배우님, 네. 네.
3: 생경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만져서 이게 터치감이 있는 거를 사실 매번 우리 입장에서 마치 처음 만지는 듯이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관객분들도 그걸 보면서 어떤 감동을 받으시는데 사실 말처럼 100번이 지나가면 어느 순간 익숙함이 몸을 지배할 수도 있죠.
2: 그렇죠.
3: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같은 이런 고전 명작 소설들은 이야기들은 이게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되게 감도가 달라요.
2: 네.
3: 그러니까 아까 방금 1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삶, 고통, 선과 악, 사랑, 아이 이런 것들을 내가 뭘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 무대를 마주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다르고 또 드미트리의 인간 군상이 또 다르고 스메르자코프의 인간 군상이 다르고 알료샤의 인간 군상이 다르니까 이게 폭풍이 어떻게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까라마조프는 뭐 100회를 다 생경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한 90% 이상은 정말 생경한 거거든요.
1: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폭풍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2: 맞아.
1: 저희들이 이걸 만들면서 가장 큰 관심사는 이 100분의 시간이 지나갔을 때 마지막에 이 여기 있는 다섯 명이 다 서로에게 감겨서 어떻게 폭풍을 불어일으킬까가 관심사인데 근데 이것들이 정해진 큐 이후에 다른 것들이 너무 이것이 안정되게 약속이 되게 되면 사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2: 맞아요.
1: 그래서 뭔가 서로가 서로 어떻게 감겨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폭발하느냐에 대한 것이 가장 관심사죠.
2: 근데 저는 지금 폭풍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암전으로
0: 그쵸.
2: 그러니까 조명조차도 이렇게 갈아 넣으셔서 이렇게 네. 말려버리시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네네. 사랑을 하고 싶지만 네네. 그 특별히 암전으로 이렇게 확 만들어버리시고 노래하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1: 당연히 이제 그 배우를 위해서 혹은 이제 피아니스트를 위해서라면 뭔가 그래도 조명이 있고 이런 것이 도움이 되실 것인데 처음에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연습해서 하고 있는데 알료샤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죠. 알료샤는 그토록 신을 보고 싶어 하지만 보지 못하잖아요. 보지 못하는데 사랑을 하죠. 그러나 결국 볼 수 없고 그러나 자기 눈앞에 있는 그 리자라는 인물 자신에게 부끄러움도 주었지만 어떤 깨달음도 주었던 리자라는 인물을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눈앞에 있음에도 사실 못 본 거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나 자신 마음에 어떤 고해성사 고백을 하고 나서 네. 어떤 꿈을 꿨는데 이제 이 자기가 생을 떠나기 마지막 순간에 누가 떠올랐을까. 이 꿈 얘기는 실제로 도 선생님의 실제 일화입니다.
2: 네.
1: 젊은 시절 약간 어떤 변혁에 몸담았을 때 실제로 그것이 걸려서 이제 총살 직전까지 갔는데 그 직전에 이제 풀려났는데 마지막으로 네, 생각한 네. 게 내가 만약에 살아나면 1분 2초도 낭비하지 않고 사랑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캄캄한 절망의 순간 죽기 직전에 어떤 깜깜한 순간에 당신을 떠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빛이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의 사랑의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저만의 어떤 생각인데 자 지금까지는 조명기가 움직여서 빛을 줘서 했다면 이 알루시의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을 노래를 부르니까 그걸 통해서 조명기가 이렇게 저만 알고 있는 어떤 저만의 어떤 그런 즐거움입니다.
2: 전 그 지점이 네. 진짜 짜릿했었거든요.
0: 저도요.
2: 보면서. 네. 네. 아, 그런 제보도 있었습니다.
3: 뭐요?
2: 어려진 이반 같다.
3: 제가 이번에 저의 키포인트는 처음에서 들어갈 때 키포인트는 어린 아이였어요. 아까 말했던 선악과를 먹기 전에 어린 아이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 이반. 그래서 이제 이 아들들이 아버지 없이 키워지고 아직 내가 의지를 갖기 전에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신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에 대한 분노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0: 그 우리나라 뮤지컬 팬들의 수준은 이런 작품들로 인하여 계속 트레이닝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0: 계속 질문하고
3: 진짜로
0: 답답하고.
3: 공부 진짜 많이 하세요.
0: 진짜
2: 맞아요.
0: 많이 합니다. 맞아요. 정말. 물론 모든 팬들이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팬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1: 저는 예전부터 그 탐구심과 열정이 너무 대단했고 이제 그럼 이제 네버엔딩 플레이로 문의가 오거든요. 네네. 이 대본을 혹시 본인들께 낭독회를 해도 되고 뭐 하고 하는데 저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우리가 아예 하면 되겠다고 해서 그 리딩 클럽을 만들어서 네네. 그 작품들을 그 연출들이 실제로 4주 코스로 같이 이렇게 디렉션을 해가면서 리딩을 해왔는데 그 연습 시간 말고도 막 자발적으로 연습실을 빌려서 막 밤새서 연습을 하시고 뭐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는 놓치고 있던 게 있던 거예요. 뭐냐면 저희는 팬이라고 했을 때 관객이라고 했을 때 뭐 관객은 이렇지 않을까? 근데 관객이라는 말은 그건 익명이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이 관객은 이 중에 다 다양한 삶의 직업도 있어요.
2: 맞습니다. 맞습니다.
1: 학생도 있지만 뭐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2: 맞아요.
1: 있고 무슨 IT 회사, 출판사 뭐 그러니까 이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관객이 되기 때문에 깊이 파들어가는 거지.
2: 맞아요.
1: 항상 저는 사실 그 네버엔딩 플레이를 만든 이유와도 좀 연관되는 게 항상 제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이 관객이 과연 뭐
0: 어떻게 받아들일까?
1: 어떻게 받아들일까? 알까? 뭐 너무 어렵지 않을까?
2: 네.
1: 근데 물론 저는 당연히 관객이 잘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저희가 그런 거 아니죠. 저희가 영화를 좋아하지만 영화를 볼 때 예를 들어서 누구는 봉준호 감독 영화를 좋아할 수 있고 누구는 박찬욱 감독 영화를 좋아할 수 있고
2: 그래.
1: 누구는 뭐 A24의 영화를 좋아할 수 있고 뭐 다양한 결이 있잖아요.
2: 네.
1: 스티븐 스필버그를 좋아할 수 있고 그렇다면 사실 이 뮤지컬에서도 정말 다양한 결의 작품들이 나와서 어떤 것들은 정말 감동을 주고 온 가족과 우리 어머니가 볼 수 있는 좋은 거 어떤 것들은 보면서 뭔가 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
2: 네. 질문을 막 던질 수 있는
1: 어떤 것들은 뭔가 파멸의 끝으로 가서 정말 이 존재가 이런 거구나 할 수 있는 이 다양한 결로 가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저도 예상만 있었고 그 확신이 들지 않았는데 이 까라마조프를 하게 되면서 아까 봤던 그 리딩클럽을 하게 되면서 점점 또 이런 거에 대한 것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0: 일단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저는 관계에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성숙이 돼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 좋은 관객들이 이 시장을 따라서 자기를 발전시키고 작품을 보는 눈도 더 깊어지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어요.
3: 맞아요.
0: 그래서 오늘 이 질문들은 정말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질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뮤지컬이 이제 고전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
3: 네네.
0: 되게 많거든요.
3: 네.
0: 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작품도 그렇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셰익스피어 작품도 뮤지컬로 다뤄졌죠. 예를 들면 뭐 키스 미 케이트 옛날에 콜포터라는 분이 1940 1948년에 쓴 작품인데 이런 작품도 있었고 네. 물론 여기에서 뭐 그 말괄량의 길들이가 원작이라서 좀 이게 좀 너무 젠더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질문도 있지만 네. 네. 음악 진짜 훌륭하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네. 그렇죠. 네. 로미오 줄리엣 가지고. 네.

0: 1957년에 나왔던 네. 거고 당시에 뮤지컬의 어벤져스들이 네. 했던 작품이죠. 이게 이런 작품도 있고 톨스토이, 네. 그레이 코멧이 있죠 우리. 그리고 그다음에 뭐 안나 가레리나 네. 이것도 톨스토이 작품이고 그다음에 이제 뚜루게네프 네. 그죠 붉은 정원 첫사랑이 네. 원작인 거고 그리고
1: 뭐 닥터지바고
0: 예, 닥터지바고도 있고요. 그리고 유럽으로 가면 영국의 찰스 디킨스의 두도시 네. 이야기 올해 하죠.
1: 크리스마스 캐럴.
0: 네, 크리스마스 캐럴이 있고 네. 위대한 유산 예, 피에 이것도 나오고 그리고 빅토르 위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뭐 레미제라블, 노트르담 드 파리,
1: 웃는 남자.
0: 올해 네. 또 웃는 남자의 프리퀄 같은 조커라는 작품도 있었고요. 네. 이런 정말 많은 작품들이 네. 고전을 차용한 뮤지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작품을 포함해서 우리 작품이라고 정말
1: 우리 더
0: 넘볼
1: 저희가
0: 까라마주코 우리 도 선생님 네. 작품을 포함해서 이런 작품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 반대로 공연을 보고 원작을 궁금해서 네. 원작을 또 다시 보게 되고 이런 왔다 갔다 굉장히 이런 예, 순기능들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띠지가 생겼죠.
2: 진짜 네. 제일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3: 문학 동네.
2: 네. 네. 저도 사실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좀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제가 애정하는 출판사들 있잖아요.
0: 네. 네. 그렇죠.
2: 특히 문학 동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거의 누구나 그렇죠. 되게 사랑하는 그 까라마조프의 형제를 소설을 해?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원작 소설이라고 띠지가 생기니까
0: 맞아요. 맞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2: 이것은 뭐랄까 이게 좀 저는 수많은 영광이 있지만 저는 이게 저한테는 그 어떤 상보다 더 큰
1: 관련해서 우리 이진아 교수님께도 이렇게 고전을 원작으로 든 뮤지컬 작품이 어떤 기능을 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봤는데 그 얘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네.
4: 예, 도스텝스키나 톨스토이나 이런 작가들의 작품은 아마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직접 소설을 읽어본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까라마조프가 형제들과 같이 굉장히 길고 꽤만으로도 독자들이 읽기에 너무 큰 장벽이 되는 특히 오늘 같은 시대에 그런 작품들을 뮤지컬로 먼저 만나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뮤지컬 자체가 도스텝스키가 이 소설에서 담고자 했던 중요한 테마들을 전혀 거스르지 않고 다 담아내고자 노력했고 그래서 그런 무거운 주제들을 충분히 대중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 소설이 도대체 원작이 어떤 작품이길래 이런 흡입력 있고 아주 강렬한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다섯 명의 캐릭터가 실제로 장편 소설 안에서는 어떤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있을까를 궁금해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전 작품들을 다시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1: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의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많아지실 것 네. 같은데 두 분께는 이 작품이 또 어떤 작품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까?
2: 이 한 편이 저에게 평생 좀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질문에 목이 마른 분들하고 계속 연결되는 그런 어떤 연결 소통의 장으로서의 작품이 될 것 같고 최근에 기분이 행복한 것은 이 브라더스 까라마조프가 지금 계속 이제 중국에서도 계속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2: 거의 매년 하고 있고 지금 아마 순회 공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네.
2: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관객분들이 까라마조프를 중국에서 안 할 때 한국에 와서 보시고
1: 그 정도로
2: 한국인 관객분도 중국에서 보십니다. 심지어 아까 문학동네에서 띠지가 나왔지만
1: 네, 네.
2: 되게 많은 중국 관객분들이 저에게 DM을 보내셔서
1: 네.
2: 저 띠지를 어떻게 구해줄 수 없냐.
1: 어머.
2: 띠지를 어떻게 구해줄지 모르겠다.
1: 어머.
2: 그래서 저도 그래서 MD부스에 한번 가보시면 된다고 얘기를 했으나
1: 네. 네.
2: 아무튼 그런 어떤 연결 그 저의 어떤 작은 꿈 중에 하나는 언젠가 이렇게 까라마조프를 좋아하는 어떤 이 관객분들끼리 만나서
1: uh-huh.
2: 얘기도 나누고
1: 네. uh-huh.
2: 또 이분들 2차 창작을 잘하세요.
1: 그렇죠.
2: 2차 MD, 뭐 2차 소설 그래서 이런 것도 막 교류하면서 어쨌든 까라마조프 이 형제들을 원작으로 한 이 뮤지컬을 가지고 계속 서로가 서로의 어떤 세계관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면 좋겠다.
1: 와, 저는 지금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드는데 또 넘버스의 구독자 가운데 이제 중국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모 나오.
0: 네. 아니 극장에 가면은 실제로 중국 분들이 많으세요.
1: 배우님도 절감을 하시나요?
3: 네. 아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이 작품이 아닌 베니싱으로 홍콩을 간 적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끝나고 나왔는데. 근데 한국분 팬분들도 많이 오셨는 것도 놀랐는데 중국에서 베니싱을 보시고 오신 거예요.
1: 퇴근길 오래 걸리셨군요.
3: 근데 또. 반대로

0: 제대로 제가 고전 문학에 입성을 하게 된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하고 형이랑 또 대면을 연달아서 같이 했는데 그때가 약간 제 배우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아. 그래서 고전을 하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도 작품도 깁생을 하게 되니까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부터 되면서 내 삶이라는 게 뭐지? 내가 배우로서 뭘 해야 되는 건지를 생각을 되게 딥하게 해준 작품 중에 하나라서 너무 재밌었고 솔직히 처음 할 땐 너무 어려웠고 지금도 솔직히 어렵고 그래서 한없이 작아지기도 하고 겸손해지기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좀 그렇게 인생으로서 좀 터닝포인트를 준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1: 관객들도 그 점을 느끼셔서 언제나 상상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생각이 깊고 관객이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배우이다. 그리고 고전과 제일 잘 어울리는 믿고 보는 배우라고.
0: 이때 처음 연습할 때 낙산공원에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래서 이 불빛들 불을 보면서 저기선 누군가 탄생하고 있고 저기선 누군가 죽어가고 있겠지. 근데 멀리서 보니까 점으로 보이네. 이게 과연 삶이라는 게 뭘까라는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 왜냐면 사실 저녁이 되면 수많은 건물들이 불이 켜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지 못하고 빛으로만 보이는데 여기서는 되게 기쁜 일이 있을 거고 여기서는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누군가 탄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하나에 다 그냥 빛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과연 인생이 뭐 과연 뭘까라는 작품을 이때부터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2: 네. 시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3: 거의 생태집에 약간
1: 멋있다. 입안의 실사화라고 평가해 주신 분이
3: 실사화.
0: 근데 진짜 그때는 이렇게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거였어요. 과연 삶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이 작품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네.
1: 대단한 일 하신 거예요. 작품을 이렇게 통해서 성장하는 배우를 만들어내셨잖아요.
3: 근데 이건 진짜로 사실 승현 배우가 저랑 거의 모든 걸 다 해왔고 이런 것을 이제 하려고 마음먹었던 그런 용기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제 이런 승현 배우 같은 배우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1: 그렇죠.
3: 왜냐면 저도 같이 믿고 갈 배우가 있어야 설득력이 생기는데 승현 배우 하는 말 중에 가장 기분 좋은 말을 할 때마다 맨날 책을 다시 읽으니까 다시 보인다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하거든요. 그 말이 저한테 되게 큰 좀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성장과 성장을 거듭하는 작품을 만나기가 또 쉽지 않은데 너무 좋은 작품을 탄생시켜 주셔서 또 열심히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크루들도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어마어마하세요. 우리 최승현 선생님부터 응원의 말씀을 좀 부탁드려봅니다.
2: 제가 자꾸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저 자신도 약간 무의식적으로 좀 놀라고 있어요.
1: 깜짝이야.
2: 왜 이럴까 내가. 근데 사실 저 이번에 진짜 우리 도 선생님 공부를 좀 깊게 했어요. 방송 준비를 하면서 너무너무 끝이 없습니다. 정말 그냥 자면서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이 바흐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이제 비평가, 러시아의 비평가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바로 도 선생님을 연구한 거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의 이제 다양한 그 화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다성성이라는 개념이에요. 다성성. 근데 이 다성성을 어떻게 우리 도 선생님의 이 작품에 적용을 시켰냐면 목소리가 여러 가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설적 형식 안에 목소리가 여러 가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편적으로도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가 오로지 나만의 것인가를 질문해 보면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
3: 그렇죠.
2: 남의 이야기가 내면화되거나 스며들어 있거나 다양한 것들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보편적인 차원에서 어떤 담론의 다성적인 것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 바흐진이 얘기하는 소설적 다성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문체 안에 타자를 품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타자를 품고 있다. 그래서 읽어보면 이게 누구의 말인지 사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가장 잘 들은 작품이 바로 까라마조프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각자 인물이 이야기가 할 때마다 되게 길게 말을 하잖아요. 길게 말을 하는데 때로는 예를 들면 그루첸카가 얘기라도 하다가 엄청 화를 냈다가 엄청 차분해졌다가 갑자기 알려서를 막 사랑하기 시작해요.
2: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이게 누구의 말이었더라가 다시 돌아가면서 보니까 이게 그루첸카 말이라고? 이럴 때가 되게 많았었어.
2: 바로 이것이.
3: 제가 되게 반가운 걸 말씀드리면 작업을 시작할 때 연출 대본에 가장 맨 위에 배우단 대기하는 게 무대 위에 모든 말은 서로에게 전염된다고 됐거든요. 이 말은 입안이 하더라도 입안만의 말이 아니고 결국은 더 결국 서로에게 간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또 이 바흐진 선생님 때문에 또 이렇게
2: 맞아요.
3: 라이선스가 늘어난
2: 그래서 이런 다성적인 다성성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를 우리가 얘기해보면 두 번째 저는 이제 이 두 번째도 되게 주목을 하고 싶은데 작품

0: 안에 인물이 각각의 주체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 도선생님이 갖고 있는 주제가 명확하게 있어서 그 주제의식 아래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흐름으로 딱 정리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모든 인물이 각자의 세계관 안에서 자기 이야기라고 그게 공존하는 차원에서 다성적인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공존하는 긴장 상태. 이것이 바로 다성적입니다라고 바하지 선생님이 얘기하기도 했어요. 이두 가지 측면인 거죠. 저는 뮤지컬에서 이 후반부가 너무 잘 보인다. 이 후반부적인 다성적인 개념.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뮤지컬을 보고 있으면 계속 어떤 생각이 되냐면 야, 이 작품은 충돌과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은 그냥 충돌 그 자체인 거예요. 약간 폭풍.
1: 폭발.
0: 그냥 폭발, 충동. 그거 외에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각자 인물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세계관으로 그 누구도 내 것이 아닌 것이 없고 자기의 하나의 독자적인 세계관으로 존재하는 인물이 각각 있고 그들을 충돌하고 폭풍으로 감싸 안는 작품이다.
2: 왜냐면 인간이 결국에는 나를 발견하는 게 분리잖아요, 사실.
0: 네,
2: 그러니까 너와 내가 다르고 이 보통 분리로 나를 보통 찾으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폭풍이 돼버리는 거지.
1: 네, 뒤섞여 있고.
2: 그게 결국 인간이라는 거지.
0: 맞습니다.
1: 유대와 연대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0: 네. 그래서 공연을 보고 있으면 이 바흐진의 다성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도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작품입니다. 대학로에서 이런 작품 만날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 해봤을 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의 어떤 새로운 스타일의 작품을 꼭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조주연 기자도 지금 근질근질하죠?
3: 또 우리 이 훌륭한 작품을. 저는 이게 마침표가 없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작도 물론 당초에 2부작으로 기획이 됐지만 사실 1부만 발간이 된 거고 이것과 별개로 이 작품은 보는 내내 원작을 이렇게 무대 위로 이런 연출로 이런 연기로 하면서 느낌표가 계속 빵빵빵 뜨는 극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느낌표 가득 안고 이렇게 공연을 보고 나오면 이제는 물음표가 떠요.
1: 맞아요.
3: 계속 이때 이 장면은 어떤 맞아요. 의미였을까 이렇게 계속 물음표가 뜨고 저도 초연부터 열심히 봤다 생각했는데 또 여러 질문을 받아보면서 저도 이제 다시 물음표 상태가 됐어요. 그럼 이 물음표 상태를 다시 느낌표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보러 가야 돼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0: 무한 반복이
3: 네 되나요?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그리고
2: 홍보 전공하셨어요?
3: 언론 홍보 영상학입니다.
2: 굉장히 홍보가 굉장히 스마트하다. 네.
3: 계속 반복이 되고 그리고 마침표를 지금 더 넘버스 이 우리 촬영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가까스로 마침표를 찍는 거지 이 작품은 마침표를 안 찍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평생 보고 싶습니다.
1: 지금 네버 엔딩 플레이시잖아요.
3: 맞아요.
1: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대신 저희 이진아 교수님께 우리 오세혁 연출님을 위한 영상 편지를 좀 담아봅니다. 저의 이야기를 대신하여 우리 이진아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남겨주셨는지 같이 보시죠.
4: 네. 안녕하세요. 오세혁 연출님. 공연 너무 잘 봤고요. 그리고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만약에 작가님께서 이 방대한 까라바초프가 형제들이라고 한 작품에서 또 그 이후의 테마들을 또 생각하고 계신다면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리자와 알료샤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또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자체가 도스텝스키의 굉장히 중요한 테마를 또 던지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범인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안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알료샤가 거기에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테마를 또 한번 다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까차와 그루셴커와 드미트리의 이 삼각관계가 또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테마들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테마가 바로 이 세 명의 관계 안에서 또 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번 작품에서도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작품 안에 들어가 있고 드미트리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되면서 그 테마와 함께 그루셴커의 이름이 언급

0: 시작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아마 대부분의 관객들은 그 테마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없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테마를 좀 진지하게 밀고 나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그 주제를 가장 잘 다루고 있는 도스텝스키의 또 다른 장편 소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백치라고 하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미시킨이라고 하는 이제 알료샤와 굉장히 유사하게 그 순수한 어떤 영혼 같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백치라고 불리우는 미시킨 공작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미시킨 공작을 몹시 사랑하면서도 그와 함께 있을 때는 그의 아름다움에 감화돼서 나의 영혼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지만, 그와 헤어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에 대한 분노 때문에 결국에는 그 미시킨의 아름다움이 이 인물을 더 파멸적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이제 로고진이라고 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이제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라고 하는 인물을 둘러싼 삼각관계이기도 한데요. 특히 여성 인물인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사람들이 아, 저 사람에게는 이러저러한 운명과 조건이 정해져 있으니 이런 행보를 갈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일 거야. 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 모든 사람들의 판단을 거스르기 위해서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어. 누구도 나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에 자신의 전 존재를 거는 그러한 매력적인 파괴적인 어떤 그 인물이어서 이것을 한번 또 살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 너무 신기한 게, 이 자리에 비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알료샤와 이자유 관계에 대한
2: 네.
1: 그것은 어느 정도 놀라서 되게 욕심이 나고, 신기한 게, 드미트리와 까츠리나 그루첸코에 관련된 그것은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연극, 까라마조프의 자매들이랑 아까 웹툰 원작 연극이 있는데 그 이야기의 중심이 드미트리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까츠리나 그루첸코. 그리고 왜냐면, 그리고 웹툰 작가님께서 이 웹툰을 그리게 된 계기가 드미트리의 매력에 빠져드신 거예요. 드미트리라는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원작 소설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이제 아버지한테 갔는데 쓰러져 있으니까 뭐 도망치잖아요. 그레고리 때려 도망치는데 도망을 가다가 무슨 뭐 전철인가 어디 무슨 마부인가 어떤 분한테 와서 그레고리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해서 그레고리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아무튼 전해달라고 막 도망가는 와중에도 그 어떤 그
2: 미안하다는 죄책감이
1: 그 장면을 정말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고 너무 놀라운 건 사실 백치는 사실 저희가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 오,
3: 좋으신데요.
1: 저희가 이 세계관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 선생님의 악령 그리고 이제 죄와 벌 이런 것들을 이제 작게 이제 뭐 연극이나 뮤지컬을 준비해서 이렇게 선을 보였는데
2: 네.
1: 그 다음에 이제 백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2: 아.
1: 차근차근 좀 준비하고 있던 거였는데
2: 와.
1: 왜 얘기를 하느냐, 이 방송에 나가면 이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저희가 그래도 뭔가 이제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 네.
1: 그 이장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이 세 가지를 한번 정말 잘할 수 있게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2: 오늘 진짜 이 아까 우리 조주영 기자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마침표를 여기서 찍기는 찍습니다만 계속해서 느낌표와 물음표를 달고서 앞으로 우리 오세혁 연출님과 또 윤승현 배우님의 앞날을 지켜보게 될 것만 같아요.
4: 네.
2: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4: 감사합니다.
2: 네.
4: 너무 재밌었어요.
1: 저는 이제 공연을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고 공연을 보는 사람이기도 한데 만들거나 보거나 항상 저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에게도 어떤 막 갈증이 있어요. 막 얘기를 많이 하고 싶죠. 그 같은 결을 가진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2: 네.
1: 근데 오늘 진짜 원 없이 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오늘 되게 저는 숙면을 할 것 같다. 불면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와.
1: 숙면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이야. 감사합니다. 종종 오십시오.
1: 아, 예. 참 안 올 때마다.
2: 네네네.
4: 저도 사실 세혁이 형이랑 친해진 게 이런 토론을 하면서 많이 좀 친해졌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런 비슷한 게 확장이 된 기분이고 또 알지 못했던 그리고 사실 오늘 제일 놀랐던 거는 관객분들 너무 놀랐어요. 와, 또 이 깊이감을 내가 어떻게 와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나오고 싶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팬들과 함께 만들어간 또 더 넘버스와 함께한 공연을 뜨겁게 비치다 오늘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편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하시기 전에 노래 한 곡을 더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4: 아, 뭐요?
2: 이 노래 빼먹을 수 없잖아요. 우린 까라마조프.
4: 아,
2: 이 넘버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려봅니다.
4: 이제 결국에는 각자의 이제 제 입장에서 말하면 그 누구보다 까라마조프를 혐오했고 아버지를 싫어했고 근데 결국에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연대이다. 뭐 이런 이제 곡인데 되게 아이러니한 네, 마무리.

0: 작품의 마지막 곡입니다. 한번 네. 들어보시죠.
1: 아. 예, 이 곡을 남겨드리면서 우리 오세혁 연출님과 그리고 유수경 배우 그리고 우리 최승현 선생님, 조주연 기자 그리고 정현주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나는 삶이라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잖아. 모두가!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휴, 더워.
2: 더워.
1: 아유, 왜 이렇게 덥냐.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상계교 부근 4차로에서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월계 1교에서부터 정체가 되고요. 반대 성수분기점 방면으로는 원룸분기점에서 장안교까지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원룸분기점에서 묵동나들목 구간 양방면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올림픽대로 반포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도 양방면에서 정체고요. 김포방면으로는 한강대교에서 여의상류까지 양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도 밀립니다. 강변북로는 구리방면 차량이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또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속도를 못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 서운 분기점 부근 2, 3차로에서 추돌 사고 있어서 불편하고요. 계양에서 송내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2: 나선홍의 닥터스.
0: 처음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을 때 바로 방망이에 공이 맞는 경우 야구선수가 아닌 다음에는 힘든 일이죠. 그뿐인가요? 홈런을 제일 잘 치는 강타자들도 보면 자주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죠. 혹시 야구공을 만져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아실 테지만 야구공에는 실로 꿰맨 흔적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 봉합선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 봉합선이 없다면 야구공은 멀리 날아갈 수 없다고 하죠. 말하자면 이 봉합선은 가속도를 붙게 하는 절대적인 힘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어쩌면 우리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건강의 이상 신호가 야구공의 이 봉합성과 같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건강의 이상 신호를 봉합해 더 멀리 더 힘차게 날아오기를 염원하는 시간이죠.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야구공의 또 비밀 가운데 이 봉합선 또 이런 뜻이 있었군요. 저는 이제 투수들이 이 봉합선 부위에 이제 이 엄지와 중지를 딱 걸쳐가지고 뭐 낙차 큰 커브도 던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변화구도 던지고 직구도 던지고 그런데 이렇게 멀리 날아가는 힘에도 이 봉합선이 있어서 그런 거군요. 네, 처음 알았습니다. 많은 거 배우네요. 닥터스 하면서.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나선홍입니다.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관광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요. 여러분의 편안한 숨과 잠을 방해하는 수면 질환.

오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면 질환 지금 앓고 계신 분들, 수면 내가 잠을 조금만 한 시간만 더 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자, 수면 질환으로 또 숨 질환으로 어려우신 분들 문자 보내주실 준비 하시고요. 자,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을 떠먹여 드리는 친절한 퀴즈, 닥터스 퀴즈 먼저 드리고 갑니다.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잠이 들었을 때 옆 사람 때문에 잠을 설친 경험 있으신가요? 잠을 자는 동안 좁아진 기도가 떨리면서 드렁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네. 아, 이게 제가 흉내를 잘 못 내겠는데 이런 분들, 네. 그럴 때마다 이제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이렇게 이런 소리가 반복적으로 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단순한 잠버릇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심한 경우 수면 무호흡증과 연결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음주나 피로, 비만 때문에 더 심해질 수 있는 이 수면 중 호흡 소리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자, 친절하게 보기 드립니다. 1번 코끼리, 2번 코미디, 3번 코골이, 4번 코스닥. 네. 코자로 시작하는 거 골랐군요. 1번 코끼리, 2번 코미디, 3번 코골이, 4번 코스닥. 네.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웰빙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 시작하는 또 오늘 선곡. 네. 아, 너무 힘들죠? 선곡할 때마다 다크서클이 정말. 자, 코요태입니다. 비몽.

0: 하루에도 우리는 수만 번 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그 숨을 의식하는 순간은 그렇게 많지 않죠.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자고 일어나지만 잘 잤다는 느낌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숨은 생존의 기본이고 또 잠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흔들린다면 우리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따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숨과 수면이라는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놓치기 쉬운 건강 이야기 새로운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수면 클리닉을 연 이비인후과 전문의시죠. 수면의원 강남 이종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1: 안녕하세요.
0: 네네. 지난해 12월에 나오셨는데.
1: 네네.
0: 네.
1: 벌써.
0: 한참 바쁠 때 그때도 네. 나와주셨는데 오늘도 역시 네, 오전에 또 질려보시고.
1: 네네.
0: 네. 요즘도 여전히 이 숨 관련 또 수면 건강 관련해서 관심이 네. 많으시고 또 환자분도 그렇게 많이들 찾아주신다면서요.
1: 그렇죠. 일단은 네. 아무래도 이제 수면과 연관된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 인구 대비 한 40% 정도가 되거든요.
0: 네.
1: 사실 이제 대부분 여러과 선생님들이 나눠서 봐주고 있지만
0: 네.
1: 저희처럼 이렇게 검사실을 같이 갖고 있는 이런 센터와 연관된 병원들이 한 8년 정도 전에 건강보험에 적용을 좀 검사가 되면서
0: 네.
1: 그 뒤로 환자들이 좀 쉽게 턱을 넘어서 올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0: 네.
1: 그게 아무래도 이제 보통 저희가 그러니까 연말부터 한 여름 되기 전까지가 환자들이 좀 많이 찾는 시기예요.
0: 아, 왜 그렇죠?
1: 계절성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아,
1: 계절성. 예, 예.
0: 아,
1: 수면적이나 수면 연관된 질환들이 계절에 영향받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그 6개월 정도가 좀 많이 오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0: 네, 네. 네. 원장님은 잘 주무십니까?
1: 아, 저도 사실은 잘 잔다고 얘기 드리기, 물론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잘 자는 게 맞긴 맞는데요.
0: 네.
1: 이제 제가 보통 친구들한테 이런 문제를 물어본다. 너는 잘 자냐? 이런 걸 물어보면은 아, 나도 사실 문제가 좀 있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드리면 아, 나도 이제 남자 갱년기야?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0: 아, 네.
1: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반올림하면 이제 환갑이고 60대가
0: 아,
1: 들어가고
0: 아,
1: 보통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45세에서 50세 정도
0: 네네.
1: 남자분들도 한 50세 정도 되면은 보통 이제 남성 호르몬 이제 여성분이 많이 떨어지면서 호르몬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0: 아,
1: 사실 이제 이런 변화와 나이가 든 그런 에이징 자체가
0: 네.
1: 수면의 질 자체를 많이 떨어뜨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수면 구사하는 것 중에서 이제 깊은 수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거 아, 자주 깨 화장실 한두 번가 하는 이런 증상들이 이제 남성분들에게 조금씩 나타날 나이가 제 나이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0: 네네. 이렇게 그 수면도 수면이지만 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네. 그 이유 때문에
1: 네.
0: 수면 장애를 나는 갖고 있다 이런 분들 네. 많이 계시더라고요.
1: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화장실은 한 번 정도 가는 것까지는 보통 정상 비정상 경계로 보는데요.
0: 네.
1: 두 번 이상 가는 경우는 사실은 그 가는 것 자체 때문에 수면 질이 엄청 떨어지고 두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갔다 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잠이 안 드는.
0: 네.
1: 우리가 보통 잠에 들 때는 수면의 부채라고 하는 수면 슬립 뎁트라는 게 있는데 낮에 쌓아놨다가 밤에 한 번에 딱 쓰거든요.
0: 네.
1: 근데 그걸 한 번 쓰고 났는데 그다음에 화장실 갔다 와서 어떻게 주무셨지만 다음에 화장실 또 갔다 오게 된다면 다시 입면을 하기 힘든 결국은 이제 수면의 총량이 감소되는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0: 네.
1: 두 번 이상의 이제 화장실 가는 증상은 수면 장애를 진단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고요. 그중에 70%는 수면 무호흡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0: 아, 지금 무호흡증 말씀하셨는데 네. 또 그 환자분들 가운데 이제 숨 쉬는 건 당연한
1: 네.
0: 건데
1: 네.
0: 이 숨 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1: 네.
0: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1: 사실 이제 숨 쉬는 게 힘든 거는 사실 이제 밤에 숨 쉬는 거 힘든 그런 분들은 사실은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다음에
0: 네.
1: 일어나면은 호흡이 안 되는 순간 저희가 수면에 단절이 생겨요. 왜 그런가 하면 숨을 쉬기 위해서 잠을 깨서 결국은 깊은 잠에서 얕은 잠으로 깨서 호흡을 하고 다시 자는데 실제로는 눈이 뜰 정도는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옆에서 누가 날 이렇게 움직여서 깨우는 그런 증상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0: 아.
1: 결국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되면 그 다음 날에 일상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게 이제 졸리고 피곤하고 힘든 이런 현상과 직접적으로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0: 네.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네. 아우 잘 잤어. 아우,
1: 네.
0: 아우 진짜 가뿐한데.
1: 네.
0: 이런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1: 솔직히
0: 그죠?
1: 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아, 근데 그래요?
1: 사실은 이제 그런 원인 중은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0: 네.
1: 저희가 원인을 여러 가지로 한다면 첫 번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수면 부족.

0: 부족이 1번입니다.
1: 아.
0: 수면은 깊이, 좋은 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1: 네.
0: 어떤 일정한 양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의료진들이 권유하는 또는 학회에서 얘기하는 적절한 그런 수면 시간보다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대부분 부족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아껴 쓰고 우리가 빛 노출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면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게 이제 이게 연관되게 되어 있죠. 그
1: 네.
0: 외에도 저희가 이제 뭐 수면 중에 이제 다양한 질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깊이도 엄청 줄어들거든요. 이게
1: 네.
0: 복합적으로 생기면서 이런 증상들이 좀 그 다음날에 컨디션에 미치는 영향들이
1: 네.
0: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1: 그렇군요. 그 환자분들 원장님 병원에 찾아주신 분들 가운데
0: 네.
1: 본인이 문제를 자각하고 오신 분 또
0: 네.
1: 아니면 옆에서 아, 빨리 가봐 빨리
0: 네네.
1: 병원에 가봐 이렇게
0: 네네.
1: 해서 오신 분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0: 사실 이제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수면 클리닉 하는 경우는 대부분 제일 많이 오는 환자분들이 수면 무호흡증이에요. 그래서
1: 아하.
0: 사실은 코골이나 무호흡증 때문에 오는 분들이 제일 많은데 전체에서 한 7, 80% 정도 해당이 되고요.
1: 네.
0: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클리닉 그게 해당이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근데 사실은 수면 장애 중에서 제일 많은 거는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 인구의 40%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느끼시는 질환과 실제 옆에 사람이 아는 게 좀 달라집니다. 본인이 느끼는 거는 불면증 또는 뭐 다리가 불편, 자기 전에 불편한 것 같은 하지불안증.
1: 네.
0: 그 다음에 낮에 너무너무 졸려하는 기면증.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느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아니면 수면 중에 특별한 이상 행동을 하는 그런 질환들은 옆에 분들이
1: 네.
0: 오히려 먼저 발견할 수밖에 없죠.
1: 아, 그렇죠. 네. 자, 오늘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 진료 과목은 수면 질환 관련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 코로 숨 쉬는 것과 또 우리가 입으로도 이제 숨을 쉴 수가 있잖아요.
0: 네.
1: 이게 이제 수면의 질과 관련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코로 숨 쉬는 게 가장 좀 더 좋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0: 일단은 낮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편한 대로 쉬시겠죠.
1: 아, 네. 네,
0: 코로 쉬던 입으로 쉬던. 근데 문제는 밤에는 본인이 그걸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1: 네.
0: 저희가 이제 통계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인구 대비 10%는 그냥 입으로 자연스럽게 숨을 쉽니다. 많지는 않지만. 하지만 나머지 90%는 질환이라는 거죠.
1: 네.
0: 대표적인 질환이 코에 연관된 질환. 이제 코로 적절한 공기가 못 들어오거나 콧구멍이 작아서 코가 통기가 잘 안 되는 그걸 통해서는 좀 호흡이 좀 네, 일반 표현으로 모자라는 경우하고요. 코로 구멍은 열려있지만 목 뒤쪽에 구멍이 막혀있기 때문에 실제로 코로 공기가 전달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호흡이 안 되면서 갑자기 이제 저희가 많은 양의 공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호흡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구강호흡을 하는 경우. 근데 문제는
1: 네.
0: 이제 구강호흡이 한번 생기면요. 입안이 건조감이 생기고 입이 못 닿는 그런 현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이런 이제 90%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제 질환과 연관될 수 있는 이제 구강호흡하는 분들의 90%는 질환과 연관된 상태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야겠죠.
1: 네네. 본인이 코로 쉬는지 입으로 쉬는지 좀 알 방법이 있을까요?
0: 실제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불편한 게 전혀 없어야 돼요. 물론 이제 질환이 오래되다 보면은 불편한 정도의 증상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1: 네.
0: 하지만 이제 저희가 밤에 이제 구강호흡을 할 때는 낮에 입으로 숨쉴 때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낮에 입으로 숨쉴 때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침을 좀 자주 삼킨다든지
1: 네.
0: 물을 먹는다든지 가끔 이제 코로 숨을 더 쉬어주는 그런 게 있는데 밤에는 그게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1: 네.
0: 입을 벌려서 숨을 쉬게 되면 입을 통하는 통로가 크기 때문에 목 안쪽으로 숨쉬는 것 자체가 입으로 쉬게 되죠.
1: 아.
0: 그러면 이제 마르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1: 네.
0: 이게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드신 분들은 이런 구강호흡에 연관되면은 입안의 구강 건조감이 생기는데
1: 네.
0: 이때는 심한 치주염을 일으킬 수 있죠.
1: 보통 아, 치아 관련해서도 네.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군요.
0: 풍치라고 하는 그런 심한 치아 치주염이 생길 가능성도
1: 아.
0: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1: 그렇군요. 요즘에 말이죠. 자기 전에 그 스마트폰 보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고 또
0: 네.
1: 일어나자마자
0: 네.
1: 스마트폰부터 보죠.
0: 네.
1: 네. 보통 그쵸? 이제 이렇게 왜 제가 잘 아냐면 제가 그렇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거 문제 있는 거죠.
0: 문제는 당연히 있습니다.
1: 네.
0: 이제 연구에 의하면 불면증의 요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그냥 1번 답이 스마트폰입니다.
1: 아, 스마트폰.
0: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학회에서는 얘기하는 스마트폰이 아니고 빛의 노출이라고 하거든요.
1: 네.
0: 빛의 노출이 됐을 때 사실은 수면의 질도 줄어들고 수면의 시간도 변경이 되고 수면의 리듬도 많이 변경이 되는데
1: 네.
0: 사실은 우리가 저희 주위에서 가장 쉽게 노출되는 빛

0: 자체가 핸드폰이죠. 아. 핸드폰 자체가 그것뿐만 아니라 또 액티브한 그런 활동이나 자극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수면에는 아주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네. 그렇다면 뭐 어떤 전문가들은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좀 멀찌감치 네. 떨어뜨려 놓고 네. 두 시간 이전에 떨어뜨려 놓고 그 네. 이전에는 보지 않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분도 계시죠.
0: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저녁에 수면 전에는 두세 시간 정도 빛의 노출을 줄여주는 게 가장 수면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수면의 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네네. 사실은 현대인의 많은 그런 어떤 그런 적극적인 네. 그런 기기와의 그런 교감 또는 이제 본인이 필요한 정보 네. 아니면 나만의 휴식 예.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1: 어쩔 수 없이 이제 곁에 예. 두고 자는
0: 두고
1: 거죠.
0: 있는 분들이 예. 제 병원에 오는 환자분의 통계에 저희 병원 기준 한 9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그 스마트폰에서 이제 네. 그 파란 불빛 나오잖아요. 네네. 네. 그게 실제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네. 영향을 줍니까?
0: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 불빛 보고 파랗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요. 네. 사실은 이제 빛의 파장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블루라이트 계열의 그런 가시광선 그런 종류가 네. 실질적으로 이제 각 망막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아, 그게 이제 수면을 뒤로 미루거나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연관된 게 LED라든지 형광등 이런 거고요. 조금 적은 게 백열등이나 할로겐 등인데 사실 요즘 집에 백열등 할로겐 등 쓰는 예, 경우가 없으니까 네, 네. 그냥 어느 정도는 노출된다고 봐야겠습니다.
1: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 코골이 관련해서 말이죠. 네, 네. 이게 이제 단순 코골이가 있고 네. 아주 심할 정도로 코를 고신 분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갔는데 네. 뭐 여럿이서 이제 갔는데 네. 그 친구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가 다 못 자는 경우 네, 네. 정도 네. 그 정도 된다. 아. 이게 어떻게 좀 네, 이게 구분을 이제 해봐야 될까요?
0: 의료 용어와 일반 용어의 섞음에서 생긴 건데요. 네. 단순 코골이라는 거는 의료적인 용어입니다. 사실은 코골이면 코골이고 뭐 무호흡은 무호흡인지 뭐가 좀 모르잖아요. 네. 저희가 단순 코골이라는 용어는요. 무호흡증이 없는 코골이입니다. 근데 무호흡 중에 코골이가 있어도 무호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코골이 중에서 사실 무호흡증인지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코를 고는 건데 코는 거는 그런 증상 중에 아, 좀 호흡이 안 좋을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있냐. 일단 크면 가능성이 높아요.
1: 크다.
0: 예. 네. 두 번째 점점 커지는 경우.
1: 점점 커지는 경우.
0: 세 번째는 중간에 한 타임이라도 끊어지는 게.
1: 아, 끊어졌을 때. 그게 네. 무호흡인가요?
0: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호흡이 있을 확률이 아, 상당히 높죠.
1: 아, 상당히 높다.
0: 네, 네.
1: 네, 네. 아, 이, 저, 내가 단순 코골인지, 네. 무호흡에 가까운 건지, 네. 이거는, 본인 스스로는 좀 캐치하기가 어렵겠다.
0: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세네 가지 정도 증상이 있으실 경우에는, 네. 병원에 와서, 저희가 이학적인 검사를 하고 기도의 크기라든지 혀의 크기라든지 모관의 구조를 좀 보고 네. 그다음에 수면다운 검사를 한 걸 해서 네. 실제적으로 저희가 호흡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의료적으로는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호흡이 좀 잘 안 되는데 산소가 좀 떨어질 정도로 안 되는 경우. 아. 정확하게는 이제 뭐 10초 이상에 산소가 3% 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저희가 호흡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사실 10초 만에 딱 호흡이 안 되는 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 대부분 2, 30초 사이 정도가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수면 중에 수면 검사라는 걸 해서 진짜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러면 수면 상식 오해와 진실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앞에 지금 OX 팻말이 네.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 건지 이종우 원장님과 함께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시면 네. 되고요. 대답은 다 끝난 후에 저희가 자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다섯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입 벌리고 자는 건 단순 습관일 뿐 건강과는 큰 상관이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X입니다.
1: X군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는 동안 이를 가는 건 스트레스가 많다는 뜻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O입니다.
1: O군요. 자, 세 번째. 잘 때 자꾸 뒤척이는 것도 수면 장애일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맞습니다. 네. O입니다.
1: 자, 네 번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네, 맞습니다.
1: 네, O. 마지막입니다. 코로 숨 쉬는 연습도 필요하다.

0: 마지막 노 틀리면 X?
1: X입니다.
0: X.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요. 입 벌리고 자는 건 단순 습관일 뿐 건강과는 큰 상관이 없다. X 그려졌어요. 상관이 있다는 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 왜 문제입니까, 이게?
1: 일단은 원래 사람이 코, 입 모두 목 안쪽에 있는 기도로 연결된 통로입니다. 네. 근데 보통 보시면 입은 주로 우리가 먹거나 말하는 데 쓰잖아요.
0: 네.
1: 근데 우리가 운동 같은 데 막 뛰다 보면은 코, 입 다 벌리죠.
0: 그렇죠.
1: 아시다시피 입을 벌리는 순간 공기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0: 네.
1: 근데 어떤가요? 느낌이 건조하고 뭔가 많이 불편한 게 생기죠.
0: 네. 그래서
1: 사실 입은 먹는 구조나 말하는 구조지 호흡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코를 통한 호흡을 해야 되는데요. 코를 통한 호흡이 안 되고 그냥 알아서 입이 벌어지는 분들은 정상인의 1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0: 네.
1: 나머지 분들의 90%는 죄송합니다. 입을 통해서 호흡하는 분들 숨을 쉬는 분들이 10%이고요. 정상의 90%는 네. 이제 코를 통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코를 통하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뭐 비염, 코막힘, 이게 코 통로가 좀 좁아지는 그런 경우,
0: 네.
1: 뭐 그게 일시적일 수 있고 지속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누워 있을 때 생기는 분들은 혈압이 있는 분들이 코가 팽창이 잘하거든요.
0: 아 그래요? 네,
1: 그런 게 연관이 될 수도 있고요.
0: 그
1: 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빈도가 제일 많은 건 수면 무호흡증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0: 네네.
1: 무호흡증 자체는 인구 대비 한 4%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구강호흡하는 분들의 상당히 많은 분들은 수면 무호흡증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0: 네네.
1: 이렇게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이제 10%에 해당하지 않는 90%에 해당하는 분들은 특정 질환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자, 원장님 그러면 수면 무호흡증은 어떤 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집니까?
1: 네.
0: 뭐 약물도 있고 수술 치료도 있고요.
1: 네, 네.
0: 있겠습니다.
1: 실제적으로 이제 약물에는 효과 있는 게 여성 호르몬이긴 한데요.
0: 아.
1: 그러면 여성분한테 여성 호르몬 투여하냐, 남성분한테 여성 호르몬 투여하냐.
0: 네, 네.
1: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0: 아.
1: 이제 폐경후 여성에게는
0: 네.
1: 여성 호르몬을 투여함으로써 약간의 호흡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호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보다 불면이나 이런 다른 갱년기 증상 또는 이제 골다공증 이런 거에 치료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0: 네네.
1: 실제적으로 저희가 호흡을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잘 때 이제 입안의 공간을 확보해주는 수술과 비수술로 나눠지게 됩니다.
0: 네.
1: 수술은 이제 얼굴을 싸고 있는 뼈라든지 안쪽에 있는 연부 조직을 일부 제거하거나 이동을 시켜서 통로 자체를 좀 정상적으로 확보해주는 수술이고요.
0: 네네.
1: 생각보다는 아주 작은 수술로 대부분 되지를 않습니다.
0: 아,
1: 하지만
0: 그래요? 큰 수술입니까?
1: 네, 왜냐하면 이제 얼굴뼈 자체를 부분적이나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0: 네네.
1: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들어가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양압기라고 해서 코나 입을 통해서 바람을 넣어서 기도 자체에 이렇게 스플린트처럼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주는
0: 네.
1: 비수술적 치료나 턱을 앞으로 좀 빼서 혀뒤 쪽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구강내장치 같은 비수술적 치료가 대부분 먼저 선택을 하게 됩니다.
0: 비수술적 치료는 계속해서 이제 네. 병원을 방문해서
1: 네.
0: 계속
1: 집에서
0: 거군요.
1: 집에서 착용을 하는데
0: 네.
1: 왜 치료라고 하냐 그 가끔 물어보 이거 원장님 치료라고 하면 이거 얼마 동안 써야지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그건 계속 쓰셔야 돼요. 그러면 치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이제 여기서 치료라고 하는 개념은요.
0: 네.
1: 없어지는 개념은 아니에요.
0: 아,
1: 왜냐하면은
0: 그렇군요.
1: 이런 치료를 이런 장치라든지 호흡기라는 착용을 했을 때
0: 네.
1: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후에부터 노출이 피해서 생기는 문제점, 뭐 뇌졸중, 심근경색, 사망률 증가, 고혈압, 뭐 당뇨 같은 이런 여러 병들이 생기는 질환의 빈도를 줄여주기 때문에
0: 네.
1: 치료라고 하는 겁니다.
0: 아,
1: 예.
0: 그렇군요.
1: 그냥 보조장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0: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1: 네.
0: 끊임없이
1: 네, 잘 때.
0: 맞아요. 네, 잘 때
1: 네.
0: 그거를 뭐 착용하고 이렇게 잔다든가
1: 네,
0: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1: 네,
0: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는 동안 일을 가는 건 스트레스가 많다는 뜻이다. 이가 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1: 네.
0: 이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있어서
1: 네.
0: 그런 겁니까?
1: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가리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0: 아, 그래요?
1: 예. 네네. 그리고 스트레스가 있는 날 더 생깁니다.
0: 아, 그래요?
1: 예. 근데 스트레스 때문만 생기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가리가 있는 분들은 저희가 오면은 크게 사실 뭐 때문에 이리 가는지 모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수면 검사를 해서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원인이 나오는 경우하고 안 나오는 경우요.
0: 아, 나오는 경우는 어떤 네. 경우?
1: 나오는 경우는 이제 잠을 깨우는 질환이 있는 다음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수면 무호흡증.
0: 아, 수면 무호흡증.
1: 수면 중에 움직임, 하지 불안증, 그다음에 다양한 수면 장애들이 연관이 되는 경우예요.
0: 이게 굉장히 악순환이네요.
1: 네.
0: 아하.
1: 이게 이제 뭐

0: 숨도 못 쉬고 자다가 그것 때문에 계속 이두 갈고 그러면 이런 식이죠. 근데 이제 그냥 혼자서 일을 가는 분들이 있어요.
1: 네.
0: 사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크게 보면은 환경하고 내재적인 인재로 보거든요. 좀 어렵긴 한데 환경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이제 아, 내가 그날 스트레스 엄청 받았다. 또는 낮에 커피를 많이 먹었다.
1: 네.
0: 어떤 특정한 약물을 먹었다 이런 겁니다. 이럴 때 이갈이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아, 이런 분들은 커피도 네. 좀 중단하셔야 되겠네요.
0: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커피에 이제 뭐 반감기면서 작용 시간 자체가 네.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가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이갈이 좀 심한 분들은 꼭 하셔야겠다면 아침에
1: 아침
0: 드시고
1: 일찍
0: 가능하면은 점심 전후 정도까지.
1: 네네.
0: 근데 점심에 먹고도 좀 예민한 분들은 저녁에 잘 때 불면증도 오시거나 또는 이제 이갈이도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먹은 날에 한번 증상을 살펴본 다음에 거꾸로 먹는 타이밍을 정하시는 게 좋으세요.
1: 네, 그렇군요.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잘 때 자꾸 뒤척이는 것도 수면 장애일 수 있다. 오, 네. 그러셨어요.
0: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면 장애라는 게 여러 가지인데 잘 모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사실은 수면 장애의 특징이 대부분이 어떤 거가 있냐 그러면은 잠을 깨웁니다.
1: 아. 네. 잠을 깨운다는 게 자다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0: 근데 이제 저기서 잠을 깨운다는 거는 뇌파의 기준이에요.
1: 아, 네.
0: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눈을 뜨는 게 아니고요. 뇌파 기준인데 뇌파가 낮은 단계에서 그러니까 깊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로 바뀌는 쉬프팅이 생길 경우
1: 아,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서 파동이 갑자기 네. 쉬프팅이 될 때
0: 그리고 사실 수면 이런 게 이게 쭉 가야 되는데 네네. 갑자기
1: 아, 갑자기 내려갔다 올라갔 네. 한번 튕기는 걸 얘기하는 거군요.
0: 위에까지 올라오면 이제 눈을 뜨는 거죠.
1: 아.
0: 근데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수면이 시프팅이 되면서 낮은 단계로 바뀔 때
1: 네.
0: 우리가 보통 몸의 움직임 같은 게 생길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이제 다양한 수면 장애 증상 중에 움직임이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1: 네. 네. 아, 이게 내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 건지 이것도 이제 그 수면 검사
0: 네.
1: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겠군요.
0: 네, 근데 수면 검사는 사실은 이제 움직임일 때
1: 네.
0: 자세 센서를
1: 네.
0: 가슴 앞에 달아주거든요.
1: 아하.
0: 그래서 내가 똑바로 자는지
1: 네.
0: 옆으로 자는지 엎어 자는지 그게 도대체 몇 프로인지 보통 저희가 봤을 때 일반적인 정상인 분들은 똑바른 자세로 그냥 자는 퍼센티지 보통 90%가 넘습니다.
1: 아, 똑바로요?
0: 네.
1: 네, 네. 보통 이제 옆으로 자기 시작해서
0: 네.
1: 아침에 일어날 때 보면은 똑바로 누워 있는
0: 네.
1: 경우 이런 경우는 뭐
0: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맨 처음에 잤을 때 내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엎어져든 그건 선택할 수가 있죠.
1: 네.
0: 근데 한번 댁에서 한번 누워 보세요.
1: 네.
0: 똑같은 자세로 모로나 엎어 잤을 때는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엎어 자면 호흡하는 게 불편하고요.
1: 네.
0: 옆으로 자면은 어깨가 걸리거나 목도 끼거나 그 자세를 유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골반 같은 데 통증도 있을 수 있거든요.
1: 있을 수 있고요.
0: 그래서 보통 일반인 분들은 보통 한 자세로 옆으로 자는 게 한 시간을 대부분 넘지 않아요.
1: 네.
0: 근데 정말 호흡이 잘 안 되는 이런 분들은 똑바로 놓으면 호흡이 잘 안 되시기 때문에
1: 네.
0: 두세 시간까지 옆으로 누워주신, 한 자세로 누워주시는 분도 본 적이 제가 있습니다.
1: 아. 원장님, 옆으로 자는 네.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0: 네.
1: 저 이제 많이 봤는데
0: 네.
1: 어떻습니까? 옆으로 자는 거예요.
0: 네. 옆으로 자는 자세도 불편한 자세예요. 그래서
1: 네.
0: 자세는 시작하는 거는 본인이 정하실 수 있습니다. 편한 대로 다 가셔도 돼요. 그런데 알아서 자는 자세 중에 내가 제일 편한
1: 자세?
0: 편한 자세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0: 그게 일반적으로는 똑바로 자는 자세죠.
1: 네네.
0: 네.
1: 아, 그러니까 옆으로 저는 만약에 내가 옆으로 잤을 때 편하다.
0: 네.
1: 또 왼쪽으로 네. 옆으로 잔 거하고 또 오른쪽으로
0: 네.
1: 옆으로 잔 거 다르거든요.
0: 네.
1: 네네. 그랬을 때 편한 자세가 그냥 좋은 거다
0: 네.
1: 이렇게 생각하면
0: 편한 대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1: 아.
0: 이제 뭐 편한 거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1: 네.
0: 예를 들면 부부가 있으신데
1: 네.
0: 사모님이 왼쪽에 있으시면 왼쪽으로 누우셔야겠죠. 등대고 눕기는 좀 그렇지
1: 네.
0: 그럴 수도
1: 네.
0: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1: 아,
0: 문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1: 네.
0: 뭐 질환 중에는 집에서 잘 누워보시면은 아래쪽에 있는 코가 좀 더 막히게 됩니다.
1: 아,
0: 그래서
1: 그렇군요.
0: 이제 코가 좁은 분들이 또 한쪽으로도 눕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 네네. 아, 그렇군요. 자, 네 번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 그러셨어요.
0: 네.
1: 정말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 많은 청취자분들이
0: 네.
1: 아, 이제 나이 들어서 갱년기 뭐
0: 네.
1: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잠이
0: 네.
1: 부족하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0: 네. 확실히 아시는 게 있죠. 애들을 키워보신 분들을 보면 애들 엄청나게 길게 자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본인을 보면은 엄청나게 생각보다 짧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수면 시간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듭니다.

0: 네네.
1: 이거는 그냥 에이징에 의한 자연스러운
0: 그런 현상이다.
1: 현상으로 보셔야겠죠.
0: 네네. 예.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네. 나이 들어서도 몇 시간 정도 자는 게 보통 이제 뭐 7시간이다, 7시간 네. 뭐 반이다 이런 네. 학자들마다 다 다르던데요. 네.
1: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면은 이제 나이를 불문하고 가능한 한 7시간 가까이 이상은
0: 7시간 정도.
1: 자거나 누워 있으려고 하는 게 좋지만
0: 네.
1: 정상 수면 시간 자체가 사실은 워낙 다양합니다.
0: 네.
1: 어떤 분들은 4시간이고요. 많으면 10시간까지요. 그 범위가 정상 범위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면 시간은 7시간 이상은 잘 수 있도록 또는
0: 네.
1: 한국인 분들의 통계가 있거든요.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필요 수면보다 적어요.
0: 그러니까 아,
1: 보통 저희가 그러면 아 그러면 1시간에서 1시간 더 주무세요 하죠. 또는 네. 일어나시는 거라서 눈 감고 있는 걸 1시간 더 하시거나 주무시기 30분 전에 이미 한번 더 눈 감고 누워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0: 네네. 보통 이제 우리가 낮잠을 네. 좀 보충할 수 있잖아요.
1: 네.
0: 그 이 효과가 있는 겁니까?
1: 있죠.
0: 아,
1: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잠이 부족한 분들의 스킬이라고 하죠.
0: 네.
1: 기술인데 사실은 이게 언제 제일 필요하냐 그러면은 학생
0: 네.
1: 때. 사실 학교 가고
0: 네.
1: 학원 가고 집에 와서 숙제하고 자려고 사실 대부분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때 사실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0: 네.
1: 낮잠을 주무시는 겁니다.
0: 그런데
1: 가능하면 15분, 20분 이내로 짧게 주무셔야 돼요. 이유는
0: 네.
1: 낮잠을 길게 자면은 저녁에 잠이 안 와서 실제 수면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0: 그렇군요.
1: 동시에 리듬이 좀 깨질 수가 있어요.
0: 네.
1: 두 번째 방법은 주말에 수면을 보충하라고 하죠.
0: 그렇죠.
1: 이제 많은 환자분 수면 시간을 저희가 이제 트래킹하는 그런 앱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보면 많은 분들이 주말에 한두 시간 이상은 더 주무세요. 하루나
0: 네.
1: 이틀 정도.
0: 네, 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그 졸음 쉼터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고속도로에서.
1: 네.
0: 그때 경험에 비춰보면.
1: 네.
0: 잠깐, 약 네. 10분만 눈을 붙여도 굉장히 네. 효과가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1: 네.
0: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1: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분들은 수면 부족이 있으면 안 되겠죠.
0: 네.
1: 그리고 특히 잘 생각해보죠. 수면이 부족한다고 내가 운전하는 중에 잠이 올까? 그럼 저희가 진짜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냉철하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0: 네.
1: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잠이 부족한가? 나 전날 내가 밤을 샜다. 일이 너무 많았다. 어디까지 꼭 갔다 왔다. 이렇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봐야겠죠.
0: 네.
1: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반복적으로 졸음 쉼터를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0: 네.
1: 이럴 경우는 대부분 질환, 특히 기면증과 같은 과수면 질환이 있는 분들이
0: 네.
1: 특징적으로 특히 1시간 이상의 집중적인 운전을 할 때
0: 네.
1: 이런 졸림증이 자주 반복을 하고 특히 이제 점심 식사라든지
0: 네.
1: 특정한 타이밍에 식후에. 조금 더 많이 이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고속도로 장거리 운전하시는 네. 분들은 꼭 졸음 쉼터를 이용하시면 네.
1: 당연히
0: 좋을 것 같아요.
1: 느낌이 있을 때 가서 쉬는데요.
0: 네.
1: 이때는 사실은 10분, 20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히 주무시라고 합니다.
0: 아, 충분히요?
1: 네.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0: 아, 네. 네. 화물차 운전하시면 또 네, 마감 네. 시간이 있기 때문에.
1: 새벽에 나가시고
0: 네,
1: 장거리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0: 네.
1: 그러실 수 있습니다.
0: 네. 자, 잠시 저희가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요. 나머지 궁금한 점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옵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0: 또 필요하다. X 그러셨어요. 네.
1: 사실 왜 그런가 하면요. 숨 쉬는 네. 거는 연습으로 되진 않아요. 보통 일반인분들이 복식호흡을 해라, 네. 짧게 해라, 아랫배에 힘줘라, 여러 가지 이런 호흡법을 하는데 그거는 명상이나 수련 이런 정도고요.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몸은 숨은 센서.
0: 아, 숨은 센서.
1: 심을 캐치하는 센서가 몸이 한두 군데 정도가 있거든요. 아. 그 센서가 알아서 자동으로 숨을 쉬어줍니다.
0: 네네.
1: 그래서 사실은 연습한다고.
0: 그 센서가 어디 있습니까?
1: 뇌. 일단은 경동맥하고 경동맥. 뇌 연소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0: 아, 그래요.
1: 쉽게 생각하면 이제 산소하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로 우리가 네. 알아서 호흡을 조절을 자동으로 해주죠.
0: 아,
1: 다만.
0: 그렇군요.
1: 낮과 밤이 조금 메커니즘이 기전이 좀 다릅니다.
0: 네네.
1: 그래서 다르긴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자동 센서로 호흡을 해주죠.
0: 아.
1: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습한다고 될 건 없고요.
0: 네.
1: 그냥 그런 호흡을 통해서 본인을 제어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평상시에 그것까지 계속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 알아서 자동으로 숨을 쉬죠.
0: 네네. 네. 그러군요. 이제 수면 관련해서 네. 뇌의 어느 부분에서 이게 컨트롤을 합니까?
1: 연수라고 하는
0: 연수요?
1: 네, 연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0: 그걸 좀 강화할 수 있는 뭐 훈련 방법 이런 건 없나요?
1: 이거는 우리 몸에 자동으로 있는
0: 센서이기 때문에 아, 네. 이제 이해가 됩니다.
1: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몸은
0: 네.
1: 산염기라고 하는 액시드 뭐 이게 그러니까 있잖아요. 산염기
0: 네, 네.
1: 그거 밸런스에 의해서도 이제 호흡을 조절을 하거든요.
0: 아,
1: 그러니까
0: 그렇군요.
1: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고 특별하게 유지를 해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저희 많이 과호흡을 하게 되면은요,
0: 네.
1: 우리 몸에 이산화탄소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산도가 떨어지면서 알칼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0: 네.
1: 우리 몸이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죠.
0: 그렇죠. 밸런스가 그래서, 무너지니까요.
1: 네. 그래서 이건 뭐 그런 걸 조절하는 게 호흡도 있고 이제 신장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긴 하지만 우리 몸은 어떤 특별한 질환이 있더라도 그거에 맞춰서 일시적으로 대응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0: 네.
1: 대부분이 일정한 이런 산도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자동으로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자동장치 같은 거죠.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숨쉴 때나 낮이나 호흡에 대해서 사실은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0: 네네.
1: 네.
0: 그렇군요.
1: 질환이 특별히 있을 때를 제외하거든요.
0: 네. 네. 자, 오늘 친절한 진료실, 자, 숨 관련, 수면 관련, 네, 코골이, 수면무호흡, 불면증, 기면증, 과수면증, 하지불안 증후군, 이갈이, 네, 저희가 상담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83번님이 제 남편도 입을 벌리고 자는데요. 입에 붙이는 테이프 있는데 그걸 붙이고 자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셨어요.
1: 사실은 약간의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요. 위험성도 있을 수 있어요.
0: 아, 위험하다.
1: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유는
0: 네.
1: 입을 막으면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코로 숨쉬려고 할까요?
0: 네.
1: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도 한번 해보세요. 코로 숨을 세게 들이마셔보세요. 이게 입이 막혀 있다면 자연적으로 코를 더 세게 쉴 수밖에 없어요.
0: 그런데
1: 그렇죠. 이때는 우리 목적에 있는 기도를 확장해주는 근육들이 좀 작아집니다. 그래서 숨을 저희가 세게 쉴 때 잘 보면
0: 네.
1: 혀가 앞쪽 위에 잇몸 위쪽에 이런 데를 자연히 앞쪽을 터치를 하게 됩니다.
0: 아하.
1: 자연스러운 반대. 그거를 강화해서 호흡을 하게 할 수 있지만
0: 네.
1: 반대로 그렇게 하더라도 호흡이 원활하지 않은 중등도나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숨을 쉬려고
0: 네.
1: 입을 막 벌리는데 입을 막아놓으면 어떻게 위험한 상황이
0: 아,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이제 올 수도
1: 아까
0: 있겠군요.
1: 얘기했던 우리 몸에서 산소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주는 이게 코를 하면 좋지만
0: 네.
1: 코든 입이든 산소 들어오고 이산화탄소 나가는 게 중요하고 특히 호흡이 안 됐을 때는 갑자기 숨이 차니까 일시적으로
0: 네.
1: 많은 양의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은
0: 네.
1: 사실은 구강호흡이나 이런 게 지속되거나 하여튼 호흡이 불편하거나 코골이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0: 네.
1: 사실은 진단 과정을 통해서 그런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
0: 네. 일시적인 테이프 네. 붙이고 이런 것보다
1: 네.
0: 병원에 가셔서.
1: 50대, 60대 있는 그런 분들은
0: 네.
1: 갈수록 이제 턱힘도 약해지고 구강호흡이 자연스럽게 좀 빈도가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조로 테이핑이나 턱끈 같은 걸 쓸 수는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179번님, 저녁 잠이 많아서 깜빡 잠들었다가 새벽에 깨서 밤에 잠이 오질 않아요.
1: 네.
0: 어떨 땐 밤에 한숨도 못 잘 때가 있는데 왜 이럴까요? 이러셨어요.
1: 사실은 이제 저희가 잠에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0: 네.
1: 이건 저희가 아까 초반에 저기 이제 수면의 빛이라고 얘기를 해요.
0: 수면의
1: 사실은
0: 빛?
1: 수면의 빛이란 것도 있고 수면 리듬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잠이 많이 오는 시간과 잠을 못 자는 시간이 있어요. 잠을 잘 수 없는 시간이 있는 건데
0: 네.
1: 이게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그런 쉽게

0: 면을 들어갈 수 있는 시기를 좀 놓치고요.
1: 네.
0: 그 과정에 특정한 분들은 오히려 이제 잠이 깨면서 몸 상태가 이제 컨디션이 이제 졸린 거에서 깬 상태로 바뀌시는 분들이 있을 수
1: 아,
0: 있어요.
1: 그렇군요.
0: 예.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1: 네.
0: 잠이 안올것 같지만 자는 시도를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적으로는 30분 정도 룰을 하거든요. 한 20분 정도 누워봐서 잠이 안 오면
1: 네.
0: 조용한 활동을 조금 하다가 조금 피곤하거나 그런 느낌이 들면 다시 들어가 보라고 합니다.
1: 아하.
0: 이게 반복적으로 자꾸 생기게 되면 수면이 자는 시간이 불규칙해지거나
1: 네.
0: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아, 뭐, 한, 뭐, 12시에 자야 되는데 4시에 자고 그게 수면이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생길 수가 있죠.
1: 네, 그렇군요. 또 궁금한 게요.
0: 네.
1: 보통은 이제 뭐 초저녁에 주무시는 분들 계실 거고,
0: 네.
1: 어떤 분은 10시,
0: 네.
1: 어떤 또 뭐, 자정에 주무시는 분들 계실
0: 네.
1: 거고, 어떤 수면 스타일이 가장 우리가, 원장님 보시기에, 아, 괜찮은, 수면 시간 스타트가 언제부터가 좋은 걸까요? 뭐, 이게,
0: 사실은 나이대별로도 좀 다를 수가 있긴
1: 네.
0: 있어요. 이게 나이가 좀 들으신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요, 수면 리듬이 좀 당겨집니다.
1: 아.
0: 그래서 초저녁 잠이 좀 늘어나게 돼요.
1: 네.
0: 반대로 그런 분들이 거꾸로 이제, 아, 난 새벽잠이 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1: 그렇죠.
0: 빠르신 경우에 두세 시에 깨시거든요. 7시에 주무시고 두세 시에 깨는 거죠.
1: 7시예요?
0: 이거 그러니까 7시에 주무시고
1: 아,
0: 오후
1: 7시에.
0: 주무시고 두세 시에 깨는 거죠. 그러면
1: 아이고.
0: 새벽부터 이제 그런 어르신이 있는 짐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1: 그렇죠. 이제
0: 있습니다.
1: 달그락거리면서.
0: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몸에는 수면 리듬이 있는데요. 크게
1: 네.
0: 보면은 소화 때는 한 3, 4시간 정도 리듬이 있기 때문에 2, 3시간, 3, 4시간 정도로 자고 깨고 하는데
1: 네.
0: 결국은 나중에는 12시간짜리하고 24시간짜리가 남아요. 그래서 대략 20시간, 24시간을 주기로 자고 깨는 건데 그 주기가 좀 앞당겨지는 거죠.
1: 네,
0: 그래서
1: 그렇군요.
0: 사실은 그런 거를 감안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한국인 분들이 한두 시간 정도의 수면,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의 수면이 부족한데,
1: 부족하다
0: 이게 대부분
1: 말씀하셨죠.
0: 앞쪽에서 부족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고착이 되면은 약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거나 수면이 줄어지는 쪽으로 뭐 이렇게 발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출근해야 되는 시간은 정해져 있기
1: 그렇죠.
0: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수면 시간이 좋은 거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7시간인데 타이밍이 중요하진 않아요. 본인이
1: 네.
0: 할수 있다면은 7시간에서 7시간 반이 자는데
1: 네.
0: 대부분은 앞쪽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앞쪽 시간 조금 늘리고 여건이 된다면 뒤쪽에서 늘리는 게더 쉽긴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7714번님. 취업 준비 중인데 요즘 낮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서너 시에 자고 낮 11시쯤 일어나는데 이 패턴이 몸에 안 좋은 건 알지만 도저히 고쳐지질 않아요. 이런 생활도 수면 장애로 볼수 있을까요? 그러셨어요.
0: 진단명이 있습니다.
1: 아, 네.
0: 정확한 명칭은 지연형 수면 위상 증후군이요. 말이 좀 어려운데
1: 네.
0: 지연이라는 걸
1: 지연형.
0: 수면
1: 네.
0: 위상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 아.
0: 지연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 딜레이드라고 해서 뒤로 밀렸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수면 위상이라고는 아까 말씀드린 수면의 24시간 주기가 뒤로 밀렸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랬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의 노출이에요.
1: 빛의 노출이요?
0: 네. 그래서 빛에 노출하게 되면 수면 시간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민한 분들은 저녁에 빛을 노출했을 때 수면이 뒤로 밀려요. 이게
1: 네.
0: 제일 민감한 시기는 청소년 시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통계적으로도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인데 늦게 못 일어나니까 수면이 부족하게 되는
1: 아,
0: 거죠.
1: 그렇죠.
0: 네.
1: 네. 그래서 앞쪽에서 좀그 정리를 해줘야 된다.
0: 네.
1: 좀 일찍 주무시고.
0: 네. 근데 이제
1: 네.
0: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몸에 내가 그 시간을 마치고 일어나면 문제는 전혀 없어요.
1: 네.
0: 예. 그런 걸 많이 하는 분들이 보통 연예인 분들이 사실은 일하고 들어와서 늦게 자고 늦게 일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1: 네.
0: 그 저한테 와서 문제되냐 그러는데 아니 뭐 문제될 건 크게 없어요. 그렇게
1: 아, 문제될 건
0: 생활하시면 돼요.
1: 없다. 네.
0: 다만 이제 보통 내가 무슨 프리랜서든지 특정 직군이 아니다면은 출근 시간이랑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1: 네.
0: 문제는 수험생 문제가 있죠. 왜 문제가 있냐면 내가 자야 될 아침 10시, 11시에 이미 시험 시간이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실제 내가 저녁에 공부를 하더라도 시험 볼때 나의 컨디션 자체가 또 떨어진 채에 있기 때문에
1: 네.
0: 상당히 좀 불리한 조건에서 시험을 볼 수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1: 네.
0: 저희는 수험생들한테 가능하면 좀 잠을 일찍 자는 것을 제가 권유를 많이 합니다.
1: 네. 자는 시간을 좀 일정하게
0: 네.
1: 네, 맞추는
0: 일정하고
1: 것도
0: 아까 이렇게 뭐 새벽

0: 3시 이런 것보다는 12시 네. 전후나 이전으로 주무실 수 있는 것을 네. 권장을 드리죠.
1: 그렇게 해야 되겠죠.
0: 네.
1: 네. 자, 그리고, 베개 관련해서요. 네. 2843번이 높은 베개, 낮은 베개, 목베개,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이런 게 어떤 게 좋은 건지 좀.
0: 베개는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왜냐면은, 사실, 이제 잠자는데 네. 내가 좀 바꿔보기 쉬운 제일 아이템 중에 1번이 베개입니다.
1: 아, 네. 그렇죠.
0: 바꿔볼 수 있는 게 보면 베개, 이불, 침대 네, 뭐 이런 네.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온도 이런 건데 사실 베개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네. 이거는 직접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 날 컨디션까지 봐야 돼요.
1: 그럼 나와 맞는 베개, 예를 들어서 네. 높은 베개다.
0: 네.
1: 근데 높은 베개가 맞아요?
0: 높은 베개가 맞는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옆으로 네.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1: 아, 그렇군요.
0: 네, 옆으로 자려 그러면은 간격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1: 네네네.
0: 사실은 똑바로 주무시는데 고개가 일어가서 좋은 분들은 수면 모호흡 중인 분들이 좀 그런 게 많습니다.
1: 네네.
0: 이게 좀 올라가면은 기도가 약간 열리거든요.
1: 그렇군요.
0: 근데 이 불편한 자세가 숨쉬는 게 편하기 때문에 쓰시는 거지 사실은 네. 생리적인 것은 아니에요.
1: 그렇다면 그 이상적인 베개는 네. 낮은 베개입니까?
0: 아닙니다. 이제 이상적인 베개는 네. 저희가 목을 받쳐줄 수 있고 내가 뱄을 때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데 그 느낌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걸 영향을 주냐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괜찮았다.
1: 네.
0: 더 좋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개인차가 워낙 있을 수 있는 거고요.
1: 네.
0: 그래서 내가 보면 낮은 베개를 선호하냐 높은 베개를 선호하냐. 하지만 저희가 의료적으로 목을 받칠 수 있고 편안한 자세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소한 두세 가지는 비교해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1: 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5812번님이 초등학생 아이가 자꾸 만세 자세로 네. 자는데요. 왜 그러는 네. 건가요? 만세 네. 자세가 좋은 게 아니라고 네.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합니다.
0: 수면 중에 자세는 사실은 교정하기가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1: 네.
0: 이게 보통 만세를 하는 게 질환이냐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특정 아. 자세라든지 특정 행위를 수면 중에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네. 이제 이 정도의 자세는 저희가 질환의 카테고리로 보지는 않습니다.
1: 그렇군요.
0: 다만 이제 어떤 특정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환 중, 수면 중 이상 행동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 한다면 저희가 파라솜니아, 보통 일반인들이 아시는 이제 몽유병이나
1: 네.
0: 그런 거에 해당하는 증상일 수가 있겠죠.
1: 네. 네. 저는 만세 자세로 네. 이제 요즘도 가끔 그렇게 자는데 편하던데요. 네.
0: 그러니까 약간 본인이 수면 중의 자세는 네. 본인이 편한 자세를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예.
1: 알겠습니다. 네. 만세와 호흡은 관계가 없나요? 그러셨는데.
0: 호흡이 있을 가능성은 좀 떨어질 거예요. 그 개인의 그냥 편한 자세가 그런 포스처 자체가 나한테 편한 자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6366번이 50대 여성입니다. 갱년기 이후로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깹니다.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깨고 다시 잠들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호르몬 네. 때문인지 치료가 필요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셨어요?
0: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갱년기라고 알고 계시죠.
1: 네.
0: 갱년기 있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알고 계십니다.
1: 네.
0: 호르몬 때문입니다.
1: 아.
0: 물론 나이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호르몬이 급격하게 변화가 온다는 거죠. 갑자기 확 줄어들면서 내 몸이 적응할 시간을 많이 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크게 보면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수면하는 의사로 보면은 호르몬 대체요법, 보통 여성분들은 대체 호르몬, 여성 호르몬 드시는 걸 추천을 해요.
1: 네.
0: 다만 이제 이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수면의 질도 있고 여성성도 높이고 피부에도 좋고 있을 수 있지만 다만 이제 여성과 연관될 수 있는 이제 난소나 유방이나 자궁내막 같은 그런 암의 빈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요건 그런 쪽의 검진과 산부인과 선생님과 상의위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1: 네네.
0: 뭐 골다공증 치료 목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양한 이제 의료적인 문제와 같이 콤바인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아, 벌써 시간이 네,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이 참 그 지난번 작년에도 나오셨을 때 시간이 네. 참 부족했었는데요. 자, 오늘도 그렇습니다. 자, 먼저 닥터스 퀴즈 정답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면 중 호흡 소리, 네, 코골이죠, 코골이. 네, 코골이 관련해서 오늘도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후라이팬 받으실 분 5283번님. 그리고 유산균 받으실 분 1447번님. 6122번님. 5205번님.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8141번님이 저는 밤에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자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마셔도 괜찮을까요? 그러셨는데.
0: 괜찮지가 않습니다. 아, 물론 그렇죠. 기호로 드실 수 있는데요. 네. 보통 대부분 기면증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일반 용량보다 이제 영양이 주시려면 그런 분들도 두세 배의 용량을 먹으면은 뭐 스타벅스라고 하면 벤티 사이즈를 먹으면 잠

0: 못 주무실 수가 있어요.
1: 네네.
0: 실제로 이런 커피를 그 시간 저녁에 드실 경우에 수면의 퀄리티 자체가 떨어지시니까 알고 드셔야겠죠. 내가 네. 그 정도로 기호가 있으시다면 감소하고 그날은 드실 수 있겠지만 의료적으로 보통 추천하진 않습니다.
1: 네. 자, 마지막으로 숨과 수면을 위한 가장 쉬운 습관 하나만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네.
0: 일단은 호흡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은 아니에요.
1: 네.
0: 호흡과 연결될 수 있는 거. 체중 관리를 좀 하셔라.
1: 아, 체중 관리.
0: 네. 그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그게 유일하신 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수면 관련 거는 수면 시간을 늘리세요.
1: 늘리는
0: 네,
1: 거.
0: 네. 한 시간에서 한 시간만 정도 늘리세요.
1: 네.
0: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수면 부족은 거의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라고 하면은 수면 시간을 30분, 최소 30분 정도 늘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네. 자, 오늘도, 친절한 상담, 수면 의원 강남 이종호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한 번 나와 주셔야 돼요.
0: 아, 네. 대기 또 남은 게 많아서 한 번 더 나와 주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나선홍의 닥터스.

0: TBS 캠페인 퀴즈입니다. 의사는?
1: 의원.
0: 한의사는?
1: 한의원.
0: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2: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0: 국민의 안전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0: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에 1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차로 변경하는 차량으로 일대 정체고요. 같은 방면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에 2차로에도 고장차가 있어서 마포대교에서부터 속도로 보냅니다. 반대 일산방면으로는 마포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막힙니다. 한강나리 중에서는 한강대교와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도시의 만쪽에서는 남산 1호터널 강남 방면으로 1호터널 출구부터 한남일 고가차도 남단까지 밀리고 남산 3호터널 강남 방면으로도 2, 3호터널 합류부에서 재정관리단 앞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 내린천 휴게소 부근 상남 4터널 안에서 추돌사고로 잠깐 동안 전면 통제가 됐었고 지금은 2차로로 통행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남 순환로 봉천터널에서 관악터널 구간 내 고장차가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면으로도 연희램프에서 홍제램프 구간 내 3차를 고장차가 있어서 이 일대로 정체입니다. 남산 1호터널 강남 방면 퇴계로 2가에서부터 밀려서 1호터널 지나기 중간 지점까지 정체로 이어지고요. 남산 3호터널 강남 방면으로는 2, 3호터널 합류구에서 재정관리단 앞까지 밀립니다. 강동북로는 일산 방면 마포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어렵고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으로는 여의상류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천안호두휴게소 부근에서 승용차 추돌사고 있습니다. 1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작업하고 있어서 독립기념관 나들목에서부터 정체가 됩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4: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3: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4: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3: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4: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3: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니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7.1도입니다. 퇴근길 크게 어렵지 않아서 빠르게 정체 풀렸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는 서강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져 있고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으로는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아직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도심 안쪽에서는 퇴계로가 서울역 방면, 퇴계로 2가에서 회원 사거리까지 속도를 못 내고 소공로 도심 방면 회원 사거리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천안 호두유계소 부근 있었던 사고 처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그 정체도 풀린 상태고 이후로 옥천 1터널과 3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포장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일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일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휴, 더워.
2: 더워.
1: 아유,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4: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0: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마음으로 좋지 않은 단추로 붙어진 바람처럼 하는데요. 안 사서

0: 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TBS를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를 들으셨습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정규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고 방송시설 및 장비 점검을 위한 계획 정파를 실시합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작 시간은 오전 5시입니다. HLST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1: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0: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1: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0: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1: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0: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3: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2: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

지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호우 및 돌풍 피해가 우려되고요. 되도록이면 야외활동 삼가주시고 또 빗길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습니다. 계곡과 하천변에도 접근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속도로에는 빗길 돌발 상황 소식이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서울요금소 부근 7차로입니다. 사고 있었고요. 지금 사고 처리 작업 한창입니다. 또 경인고속도로도 인천방면으로 로는 부천 부근 화물차 관련 사고 있었고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고요.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도 양양 방면으로 남양주 요금소 부근 역시 승용차 사고 후 처리 작업 한창입니다.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도 정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유 더워
3: 더워
2: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경북 일부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한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울은 이전 시간보다 비가 약해지고 있고요. 지금 강원 남부와 전북 지역의 비는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가시거리가 짧고요. 또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부터 한남대교 사이가 정체인데요. 그 사이 원효대교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는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 뒤로 더 어렵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또 여의도 부근부터 청담동 부근까지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또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부천 부근 3차로와 갓길에는 화물차 관련 사고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Hey, Em, it's Paul. I was listening to the album. Good luck. You're on your own.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0: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TBS 교통정보
4: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출근길에 비가 뿌려지면서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돌발 상황도 연이어졌고요. 정체도 깁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그 사이 원효대교 부근 3차로에는 화물차와 승용차의 추돌 사고가 있기 때문에 뒤로 정체가 심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하는 방면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또 여의도 부근부터 청담동 부근까지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하고 있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는 영동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 사고 있기 때문에 뒤로 암사대교부터 밀립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중에는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신월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 있었는데요. 이 사고 처리 작업으로 신월부근 2km 구간 정체입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 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강수연입니다. 살면서 제일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우산 아닐까 싶어요. 분명히 손에 꼭 들고 있었는데 어딘가에 흘리거나 꼭 두고 오고,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또 새 우산을 사게 되기도 하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산 말고도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 세상을 향한 순수한 마음, 삶에 대한 호기심 어린 물음표들. 때로는 이게 빛나던 젊음과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사라진 건 아닐 겁니다. 그런 마음들에 대한 기억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두고 온 우산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잊고 있던 마음들도 언젠가 다시 꺼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장마도 비 피해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가길 바라보면서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출발합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부터 일상 속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과 꿀정보까지 가정경제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 오늘도 함께 나눠보시죠. 오늘 방송도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번이고요. 상담